어떠셨나요? 이 바빴던 마음이 좀 한가로워지지 않으셨나요? 서두르지 않는 가야금의 넉넉한 여백, 그 여백의 공간을 채워주는 대금의 유려함을 만날 수 있는 음악이었죠. 보호사 1장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일들이 그리 먼데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공원 산책을 하면서 만났던 풍경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시간 있어서 공원을 지났을 뿐인데 거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급했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덩달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모습도 귀여웠지만 아기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엄마의 느릿한 발걸음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손 꼭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독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기쁨을 굳이 파랑새 찾듯이 먼 데 가서 찾을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바로 그 생각, 사소하지만 우리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둘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조용하고 맑은 서정 함께 나눴을 수 있는 음악 한 곡 더 골랐는데요. 단소 독주 청성곡입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단소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께서 처음 그 마음으로 라는 글 옆에 정갈하게 놓여진 차 한 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응원 받아서 요즘에는 바라춤에 도전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 전에 북춤 도전하셨다는 문자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북춤 벌써 다 끝내시고 바라춤을 도전하셨군요. 응원하고요. 끝까지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글씨도 참 예쁘고요. 맑은 차 한 잔 사진만으로도 제가 따스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푸른 실록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걸어서 15분 거리가 직장이며 출퇴근 시에 맑은 숲 냄새와 여러 새 소리를 들어요. 청성곡 언제나 들어도 내가 선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이 저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아, 남들은 만원전철에 출퇴근길 시달리는데 이렇게 좋은 길을 신선만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출퇴근길로 하고 계시다니 정말 부럽네요. 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한편 여름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버들과 꾀꼬리가 나와서 봄 느낌이 있고요. 요즘 계절처럼 꽃보다 더 녹음방초가 아름다운 계절, 녹음방초 승하시란 표현도 노래 속에 나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곡 이수대엽은 우리 가곡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음악이라서 박자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수대엽 속도 기준이 호흡과 맥박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편안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맥박 3회 뛰는 속도는 우리 호흡의 들숨 혹은 날숨 한번 쉬는 속도와 같은데요. 바로 그 속도가 이수대엽의 한 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대엽 한 장단이 16박이니까요. 편안한 호흡 8번을 하게 되면 이수대엽 한 장단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맥박 3회 뛰는 속도와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악의 속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버들과 꾀꼬리가 함께 봄 석 달 동안 직조를 짜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시름이었다는 거죠. 참 시적이죠. 봄 석 달이 힘겨웠던 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 그리움 때문에 봄 석 달을 힘겹게 지내고 보니 어느새 녹음방초가 좋은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녹음방초의 계절이 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의 노래였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앞서서 청송곡 단소 연주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청쾌한 아침에 단정한 단소 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6944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진 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준비했습니다. 가진 회상이라고 하면 영산회상을 갖추어서 연주한다 이런 뜻인데요. 영산회상의 회상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곡의 성격이 정해지죠. 영산회상 하면 보통 현악 영산회상을 말하고요. 평조회상 하면 영산회상을 사도 낮게 연주한다 해서 낮다는 뜻으로 쓰이는 평평할 평자의 평조회상이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가진 회상의 가지는 갖추었다 하는 뜻이라서 갖춘 회상이란 말이 될 텐데요.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중간에 밑도드리를 포함시키고 또 끝곡 군악 다음에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까지 연주하게 되면 이런 영산회상을 가진회상 혹은 가진회상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도 그렇게 갖추어서 연주하는 가진회상 중에서 두 번째로 연주한 중령산을 골랐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그냥 중령산만 떼어서 연주하는 것하고 긴 곡을 쭉 이어서 연주할 때의 중령산하고는 그 기분이 많이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많이 다릅니다. 중령산에 이어서 아직도 한참 연주해야 할 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오늘 연주에서도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진 회상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을 윤문숙의 해금, 조유회의 양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실황자료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긴 호흡의 음악이었죠. 가진 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윤문숙의 해금, 조유회의 양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6월에 금호 아트홀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실황 그 현장이었다면 아마 세령산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봄봄님께서 오늘 오프닝을 들으니 저도 산책하러 공원에 나가야 할까 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공원 산책 이야기 전해드려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또 9073님께서 앞서 가곡 들으실 때 문자 주셨는데요. 여창 가곡 잘 들었습니다. 조순자 선생님 얼마 전에 뵀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순자 명인 소식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골랐습니다. 역금 지름 시조는 사설 역금 지름 시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수잡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역금 지름 시조의 역금은 말 그대로 엮는다 하는 뜻인데요. 장형시조를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많은 노랫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촘촘히 엮어 불러야 일정한 장단 안에서 긴 노랫말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또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내기 때문에 지름이란 이름을 붙여서 역금 지름시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휘몰이시조란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잡가처럼 일정한 장단으로 부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조창을 다 마치고 잡가로 넘어갈 때 이 곡을 먼저 부르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그리고 그 사냥꾼이 당부에 대해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냥꾼에게 온갖 짐승을 다 잡는다 해도 짝을 잃고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쏘지 말라 하고 당부하고요. 또 중장에서 온갖 짐승의 종류가 엮여 나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니까 포수 답변이 종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산행 포수일 망정 아니 노쌈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노쌈네는 안 쏘겠다는 뜻이죠.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듣겠습니다. 변진심 김호성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들어매고 설렁설렁 나려오는 저 포수야. 내 조총대로 날버러지 길짐승 길버러지 날짐승 너새 진경이 황새 촉새 장끼 까투리 노루 사슴 이리 승냥이 범 함부로 탕탕 내 조총대로 다 놓아 잡을지라도 새벽달 서리 치고 지새는 날 밤에 동력 동다희로 홀로 짝을 잃고 게으름게으름 울고 가는 외길어기는 행여나 놓을세라.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산행 포수일 망정 아니 놓삼네. 역금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들으셨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은 혼자 시작했다가 이내 두 분이 함께 불렀네요. 변진심, 김호성 두 분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함께 하셨습니다. 섬서 목수님께서 엊그저께 홍릉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충만한 곳을 다녀오고 나니까 인공숲에 만든 도심의 나무들이 기력이 딸린다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곁을 지켜주니 고마워져요 하셨습니다. 도심에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 수목원 나무들도 힘이 좀 들겠구나 싶긴 합니다. 또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영희재 박범훈류 피리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산조는 박범훈의 스승 지영희의 산조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한 음악인데요. 박범훈은 지영희에게 경기 시나윗가락을 이미 전수받았고요. 거기에 지영희의 산조가락이 더해져서 자신의 산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요. 그런 가락들이 성숙돼서 지영희재 박범훈류 피리산조가 형성됐습니다. 스승의 음악을 이어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피리 연주자이기도 하고 한편 작곡가이기도 해서 피리가 지닌 좁은 음역의 한계를 다양한 전조 방식을 통해 극복하면서 표정이 풍부한 산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영희재 박범훈류 피리산조 듣겠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지영이제 박범운류 피리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한 피리주법을 요소요소에서 들을 수 있었고요. 진양조의 경드름가락과 같은 부분은 여타 산조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죠. 중중모리에는 스승이 정리한 익숙한 경기 신화윗가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요. 자진모리에서는 여타 산조에서도 만날 수 있는 뻐꾸기 소리를 모방한 그런 다양한 가락도 다채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태평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태평무는 궁중정제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왕과 왕미,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설정해서 추는 춤이라서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실 사람들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추는 춤이라서 보다 격조 있는 동작, 장중한 동작도 만날 수 있는데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인들이 이 춤을 집대성했는데요. 김인호, 한성준 계열의 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라서 경기 무학의 다양한 장단이 반주 음악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단은 태평무 춤사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놀음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장단이 압권입니다. 타악장단이 화려한 음악, 태평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타악 장단의 향연이었죠. 태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춤 반주음악을 감상할 때 우리는 춤은 못 보고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실제 춤 반주를 하면서 연주한 건지 그냥 음악만 연주한 건지 얼핏 들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유심히 들어보시면 춤추는 사람이 그 무대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들리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태평무 반주음악의 경우에는 춤추는 사람이 무대에 있는 그런 연주라서 춤 사위에 맞도록 음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음악 흐름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이 추는 태평무를 위한 반주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화초장 타령입니다. 화초장은 셋째 박을 탄 결과 흥본의 집도 짓고 온갖 세간까지 모두 갖추어 나갈 때 안방에 이 화초장도 마련된 건데요. 화초장 하면 문짝에 화초 무늬를 채색한 장이라서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늘 이 화초장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된 흥보 집에도 어김없이 화초장이 있었던 건데요. 놀부가 그걸 보자 욕심을 냅니다. 이 오늘 들으실 내용에서는 놀부가 흥보에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흥보는 자신이 부자가 된 내력을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결국 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흥보의 안

0: 안방에 놓여진 화초장까지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요. 가는 길에 화초장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헤매는 그런 익살이 있는 내용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초장 타령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딸딸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칵 그냥 휘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그 뭐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꽤만한 자식 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그 마누라에 따라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치 내가 분질을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아무도 비교지 그건 그래 두고 야 그 뭐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주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뜨냐? 그 사람들 따지 보내리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숙하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갈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자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써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겠어요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한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쌍을 까는디 날개꼽을 얻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잠시 부러져 부르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을 얻고 명태껍질을 얻고 다리를 창창 등해서 제 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실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방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방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순구먼지가 방 열절음이 툴열지 그래 박 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속이랑 끓여먹을까 하고 방 한테이를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속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디다 뭐? 귀에 주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 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주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놈을 그냥 돌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돌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야 저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왠가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집이 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때 한테께 문지르시면 천하 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집이 다리 문질려야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 가서 집이가 온단 말이오

구세월이라도 해야 합체입니까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 끝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차. 그 이름 한번 줬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자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 적에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간 단 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네. 이번 내일 하행에 재보라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디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근부와 싹 빼부르고 빈껏동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년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네. 이놈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원님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디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초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

0: 무엇이요?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연봉에 만루래. 집아졌더니 어디를 갔다 집아졌다 어디로 구며 우르르르 쫓아와요. 저 받은 게 도대체 다이부터게 언제인가 해가 이 사람 못쓸 사람 놀부 마누레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지리고 쉬어 히디고 사벼 지띠와
1: 놀보의 그 화를 품은 소리며 그 심술 맞은 마음과 표정 참 실감나게 잘 묘사하시네요. 흥보를 내쫓을 때는 형제가 아니라 하더니 흥보가 부자가 되니 형제라 하면서 들이대는 놀보의 심술 맞은 모습 실감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화초장을 얻어 짊어지고 돌아가는 놀보, 그나마 그 이름도 잊었네요.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편 소리를 올곧게 전승해온 분이죠.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에 화초장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강도근 명창은 송흥록,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으로 이어진 동편째 남원 소리를 올곧게 이어온 분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들어볼까 합니다.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인데요.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이어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더 많이 느끼려면 그런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촉수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데요. 모든 일이 감동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만 느껴진다면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기쁨 감지 촉수를 살려내야 하겠죠.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쁨을 행복으로 느낄 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의 기쁨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무당이 무엇이더냐. 자기 속이 타들어갈 것처럼 쓰라려도 힘든 일을 웃겨주고 더없이 즐거워도 슬픈 이의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이다. 귀신이 진저리 나게 무서워도 외로운 넋이 보이면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고테라 작가의 소설 무녀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치유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꽃별의 해금 연주 저녁바다 듣고 왔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막 쏟아내던 출연자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이 한마디에 눈물을 쏟는 장면이죠. 이해와 공감 어린 한마디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렇게 다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강어달님의 노래입니다. 조율.

0: 강어달님의 조율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저희 지난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막 파헤쳐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서 우리 시작을 해 볼까요?
1: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단순히 이제 일본과 조선과의 전쟁 그렇게 보는 차원을 넘어서
0: 네.
1: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좀 확대해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다음에 뭐 전쟁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0: 그렇죠.
1: 이런 얘기도 했고
0: 예.
1: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게 전쟁 전 일본이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리고 특히 그 임진왜란을 우리가 지금 굳이 2026년에 왜 다시 소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0: 네.
1: 해서 단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한번 보자. 그런 취지도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0: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7년이었죠?
1: 그 네, 그렇죠.
0: 기간 동안 어느 역사에는 그러니까 7년 내내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그 중간 기간에는 명나라가 일본과 휴전과 종전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시기도 꽤 길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때 네. 그

0: 그 교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당사자였던 우리, 그러니까 조선을 배제한 채이 교섭이 이루어졌나,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그런 이야기까지 좀 전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 보통 7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들이 대체로 그 흐름이
0: 네.
1: 전쟁 초기에 냅다 싸워요. 그러다가 바로 강화 협상 들어갑니다.
0: 예.
1: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0: 그렇죠.
1: 중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임진년에 발생했으니까 임진왜란인데 대규모로 싸운 거는 첫 1년 정도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군이 남해안 쪽으로 이제 후퇴를 해놓고 소강
0: 네.
1: 상태에 들어가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강화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1년 정도, 그때가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해가지고 강화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일본군이 대규모로 이제 침공을 하는데
0: 네.
1: 그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하고 정유재란 때하고 싸운 얘기들은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정작 그 7년 중에 4년 이상 끌었던 강화 협상
0: 네.
1: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지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현대어로 바꿔서 알기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히데요시는 최종 전쟁 목표가 명나라를 정복하는 건데 지금 한반도에서 발이 묶이고 이제 그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걸 알죠.
0: 네.
1: 그렇지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건을 겁니다. 가장 큰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일본국과 명나라가 대등한 관계입니다.
0: 예.
1: 주정 관계가 아니라 속국 그런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정식으로 무역을 할수 있게 하자.
0: 예.
1: 동시에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 일본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0: 네.
1: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조선의 한수 이남, 한강 이남,
0: 예.
1: 도가 네개 도가 있어요. 남쪽 사도를 일본에게 할양을 해라.
0: 예.
1: 그런 얘기가 있고 이 모든 조건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약조의 상징으로 명나라 천자, 황제의 딸을 일본으로 보내라. 뭐
0: 네.
1: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
0: 예.
1: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런 것이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건 이제 히데요시가 이제 일단 협상에서는 크게 한번 질러보는 거죠. 지금도
0: 그렇죠.
1: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밀당이 있을 테니까. 명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게 명나라는 뭐냐면 네가 대등하다는 것부터가 인정할 수가 없는
0: 그렇죠.
1: 것이고
0: 예.
1: 그렇죠. 뭐 조선의 남쪽 땅을 줘?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자기 영역 문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0: 네.
1: 수가 없는 것이고요.
0: 예.
1: 자, 문제는 조선인데 조선은 당연히 강화 협상 자체를 싫어하고
0: 그럼요.
1: 왜냐하면 일본군이 지금 남쪽에 아직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종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남쪽 해안가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아, 우리는 싸운다 하고 말을 하면 되는데
0: 예.
1: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를
0: 부르지도
1: 못한 거죠.
0: 않았다는 거죠.
1: 이게 이걸 정확히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해서 이제부터가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이니까 좀 허리띠를 잘 다시 좀잘 내시고
0: 자, 귀를 쫑긋하고 준비하고
1: 그렇죠.
0: 있겠습니다.
1: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속국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더 정확히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인데 우리가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다. 요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은 건뭐 형식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제 치부하죠. 근데 국제무대에서 형식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조공을 바친다는 건 신하가 군주한테 뭔가 선물을 올리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책봉을 받는다는 거는 군주가 자기 신하한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신 관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쉽게 무시해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책봉을 한다는 건 어디에 책봉했냐?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동쪽 번국 울타리 국가의

0: 너를 그 본국의 왕으로 삼을 테니까
1: 예.
0: 네가 나를 황제를 대신해서 니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더 바깥에 있는 외적 오랑캐의 침입을 네가 막아라.
1: 네.
0: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 번국으로서
0: 그렇죠.
1: 예.
0: 예를 들면 국악방송 사장님이 어떤 아무개를
1: 예.
0: 어떤 과장에 임명한다는 거는
1: 예.
0: 그 행정부서인 과가 전담해야 할 일을 그 과장한테 위임한다는
1: 그런
0: 뜻이거든요.
1: 거죠. 예.
0: 그러니까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짤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군신 관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 야, 조선 내부의 정치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위임한 거야.
1: 예.
0: 그게 속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를 현대 말로 고치면 가장 가까운 게 자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입 안 하는 거죠. 근데 조선이 위기에 처한다거나 국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명나라나 청나라가 군사적인 개입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국이 그들이 볼 때는 번국의 의무를 잘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국내에서는 자치를 해요. 그거를 당시 표현으로 자주국이라 불렀어요.
1: 예.
0: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주는 완전히 인디펜던스인데
1: 그렇죠.
0: 당시 그 자주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는 어토노미, 자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치를 하니까 우리가 독립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제 무대에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냐면은 한반도 밖으로 나가서는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의 직속 상관이라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조선의 왕은 명나라 황제를 무시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못 앉은 거예요. 그 명나라는 조선을 앉힐 생각도 아예 없었고,
1: 예.
0: 오히려 일본이 협상 초기에 질문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랑 싸우는 당사국인데 조선은 왜안 보이냐? 왜냐면 일본 애들은 그때 명나라가 구축했던 국제 질서의 그 상하 위계 질서를 잘 모를 때니까.
1: 네.
0: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 조선은 우리 속국이야. 이건 우리랑 하는 거야.
1: 예.
0: 그렇게, 그러니? 하고 명나라하고 일본이 한 거죠.
1: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영향 아닙니까? 우리가
0: 그렇죠.
1: 뭐 소위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주국가이고 주체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늘그 협상 대상에서 조금은 배제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우리가 상하 위계 관계는 아니지만
1: 예.
0: 겉으로는 다 주권 국가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외교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국의 자문을 구한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1: 네.
0: 세종대왕 때도 우리는 사군 육진 개척했다.
1: 예.
0: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당시 압록강 남쪽, 두만강 남쪽이 여진족이 살고 있지만 여진족이 느슨하게 명나라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명나라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빼앗겠다. 사전 보고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승인을 받고 한 다음에 또 사후 보고도 하는 거죠.
1: 예. 네, 지금
0: 이게 국제 위상이라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나라의 속국이었던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이 아픈 네, 그런 그 깊은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0: 근데
1: 짚어주셨는데,
0: 그게
1: 예.
0: 가슴이 아픈 거는 뭐
1: 아,
0: 지금 뭐 아플 수도
1: 그렇죠.
0: 있는데
1: 예.
0: 그럼 당시 조선 사람들이 그걸 가슴 아파했냐? 그거를 창피해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초초초 강대국인 명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왕이 조선 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국제 무대에 올라가면 황제 생일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는데 16세기 때한 예인데 황제가 그래요. 아, 참 수고했다 오느라고. 근데 조선에서 온 사신은 어디 있는가?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너희 나라 왕은 참 충성이 지극한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있니? 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1: 네,
0: 어마어마한 거예요.
1: 황송한 일인
0: 그렇죠. 그러면
1: 것이었죠,
0: 이게
1: 당시는.
0: 당시 조국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은 가장 초초 강대국의 황제가 여러 40여 개 나라 중에서 조선을 딱 찍어서
1: 네.
0: 황제 앞으로 달려오게 하고 술을 따라주고 왕의 안부를 물었다.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 선조와 이순신을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인물,

0: 광해군이 있습니다. 자,
1: 네.
0: 이제는 광해군 이야기로 좀 넘어가
1: 네네.
0: 볼까요?
1: 이제 선조와 광해군은 일반 대중 역사 프로그램에서도 적지 않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도 많이 했고요. 해서 제가 많이 불려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사실은 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0: 예.
1: 선조가 이제 왕위를 오래 했는데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도 25년째 왕위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적자가 없어요.
0: 예.
1: 이른바 대군, 대군이 없고 즉 왕비가 불임이고
0: 예.
1: 전부 후궁들은 많이 두었는데 후궁들은 전부 아들들을 잘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비가 나면 대군, 후궁이 나면 군
0: 네.
1: 그렇게 있는데 또 그러면 적자가 없으니까
0: 예.
1: 군이라고 해도 내가 장남이면 왕위를 계승할 영순이거든요.
0: 예.
1: 근데 광해군은 장남도 아니에요.
0: 예.
1: 차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자기 친형인 장자, 장남이 임해군인데
0: 네.
1: 얘가 10살 넘으면서부터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논팽이 짓을 굴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0: 예.
1: 뭐 살인도 서슴지 않고.
0: 예.
1: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다 떠나 있고 선조도 그 임해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0: 네.
1: 자, 근데 그럼 다음에 누가 왕을 이어야 할까 하는데 그때 당쟁이 심할 때인데요. 당쟁을 초월해서 모든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눈에 들어온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롭고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즉 공부하기
0: 아,
1: 좋아하고
0: 네.
1: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일 수도 있고요.
0: 예.
1: 다 광해군 좋아하는데 문제는 선조가 그 다른 후궁이 낳은 신성군을 좋아했어요.
0: 네.
1: 광해군의 엄마는 광해군 낳고 2년 뒤에 죽어버리니까
0: 네.
1: 선조의 사랑은 끝났고 다음 후궁한테 푹 빠져서
0: 예.
1: 그 후궁이 낳은 신성군을 좋아했는데 그 왕에 그냥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되는데
0: 예.
1: 신하들이 광해군을 좋아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내 세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 25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0: 예.
1: 바로 전쟁 발발 20일쯤 지난 다음에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면 지금 왕의 안전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제 신립이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0: 예.
1: 밤새
0: 예.
1: 새벽까지 토론을 합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만일을 대비해서 세자를 빨리
0: 책봉해라.
1: 지금 정해놔야 한다.
0: 예. 예.
1: 근데 선조가 그러면 난 신성군으로 할래. 그러면 사실 돼요.
0: 예.
1: 신하들이 아마 반대한다고 해도.
0: 네네.
1: 근데 선조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 왕조 국가에서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다. 굉장히 불안하죠.
0: 그럼요.
1: 신하들이 혹시
0: 아.
1: 광해군을 중심으로 뭉쳐서
0: 예.
1: 자기를
0: 권력을
1: 몰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0: 네.
1: 알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누구로 하면 좋겠는가. 신하들도 이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전하 광해군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0: 예.
1: 광해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0: 그러니까.
1: 죽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전하 그것은 우리 신하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0: 예.
1: 전하께서 결정하셔야죠.
0: 공을 다시 넘기는
1: 그렇죠.
0: 방식으로.
1: 선조가 또 한 시간쯤 가만히 있다가 또 물어봐요.
0: 예.
1: 경들이 자 세자를 누구로 하면 좋겠는가. 전하,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조가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0: 예.
1: 지금 3경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그치니까 선조가 할 수 없이 자기 욕심을 꺾어요. 그러면 경들이 광해군을 좋아하는 걸 내가 과인이 압니다.
0: 네.
1: 그럼 광해군으로 할까요? 하니까 박수치는 것이죠. 아, 탁월한 결정이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세자가 된 거고
0: 아, 예.
1: 책봉식도 못하고 난이
0: 피난을...
1: 발자 바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의 책봉식을 여드레 지난 뒤 평양에서 해요.
0: 예, 그렇게 정말 아주 급작스럽게 이 세조의 피란으로 세자에 책봉된 광해군이 당시 나이가 18세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왕좌에 제대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동궁에 머물면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보통 받는데
1: 네.
0: 워낙 시기가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쟁터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0: 신하는 부왕, 아버지 왕을 따라서 같이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뭐 공부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1: 예.
0: 또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조가 망명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왕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 대안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께서는 망명하시고, 그러면 왕이 떠나가면 왕조의 지금 통제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있으니까 세자한테 대신 국내 정무를 보게 하시오.
1: 예.
0: 전쟁 담당하고.
1: 예.
0: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나눌 분자 조정 조자에서 분조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해서
1: 예.
0: 분조를 하고 왕이 있는 임시 궁궐은 행궁이라고 하고
1: 네.
0: 세자가 대신 업무를 맡은 조정을 분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맡아가지고 이제 의병도 독려하고
1: 예.
0: 또 강원도 쪽도 내려가고 지금 일본군이 평양까지 와 있는데 위도상으로 더 남쪽인 강원도 이천까지 간다거나 평양의 동쪽 관문인 성천까지 가본다거나 이런
1: 네.
0: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1: 예.
0: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분조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왕이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갔다. 소식이 끊겼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인민들이 나라가 망했나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아니야. 세자가 내려와서
1: 예.
0: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 세자의 편지를 직접 받기도 해요.
1: 네.
0: 의병장들이.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역할을 하죠.
1: 와, 그 정말 선조 부왕의 그걸 대신해서 전쟁터를 다 누벼가면서 항전 의지도 보여주고 민심도 챙기고 하면서 그 당시 그 전란 극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 그렇죠. 선조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음악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순현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청산.

0: 정수년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청산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임진왜란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 강화교섭,
1: 네,
0: 임진왜란 중에 한 4년여 걸쳐서 명나라와 일본이 했던 강화교섭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이 다시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이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애초부터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를 전복하겠다고 말 그대로 전면전을 일으킨 것이고,
0: 예,
1: 전쟁의 시작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히데요시 쪽에서 볼 때는 한반도에서 발이 묶인 셈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강화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히데요시도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를 일본 국내에서 강하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0: 네,
1: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필요한 것이죠.
0: 네.
1: 근데 결과적으로 조선 땅도 요구했고 명나라와 대등한 관계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명나라가 다 거부를 하고 조선도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돼요.
0: 네.
1: 명나라 쪽에서 볼 때는 내가 히데요시 너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해 줄게.
0: 예.
1: 조선의 왕처럼.
0: 예.
1: 그 정도까지 해주는 게 가장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건데 히데요시가 그걸 알고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0: 네.
1: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전리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건 전리품 확보 차원이에요.
0: 예.
1: 그럼 전리품이 뭐냐? 내가 이렇게 조선인들의 머리를 많이 베었다, 죽였다. 또 한 가지는 조선의 땅을 차지했다. 즉 강화 협상을 통해서 땅을 할양받을 수 없다면 내가 남쪽의 땅이라도 직접 뺏어야지 라고 하고 전면전을 일으킨 게 정유재란인 거죠.
0: 조선을 희생양으로.
1: 그래서 오히려 민간인들의 그 학살 차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일본이 극단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게 정유재란 때 일어나는데 내가 몇 명이나 죽였냐 이거를 다 헤아려야 전공 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1: 사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베우게 하거나 코를 베거나 그런 만행들을 많이 저지른 것이죠. 이게
0: 예.
1: 다 정유재란 때 발생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의 승리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 전쟁 종결 과정까지 이야기를
1: 그렇죠. 맞는 얘기죠.
0: 예, 예.
1: 다만 이제 승리란 무엇인가? 요거를 정확히 낱말 뜻을 분석하고 보면,
0: 예,
1: 마지막 전쟁이고 전쟁의 양상이 마지막 우리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일본 군대가 본국으로 퇴각하기 위해서 붙은 전쟁이거든요.
0: 예.
1: 그런 과정에서.
0: 예.
1: 그러니까 실 전투의 양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큰 전쟁.

0: 대통령의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1: 예.
0: 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걸 막은 조선군의 애초에 전투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일본군이 편안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1: 네.
0: 우리가 응징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1: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그렇죠. 못하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투도 나가 순천만을 빠져나가서 가겠다는 일본군하고 이거를 무조건 잡아 죽이겠다는 조선군하고 참 처절하게 싸워서요.
1: 예.
0: 피야 간에 피해가 정말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난 처절한 전쟁이었고요.
1: 이때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전사를
0: 하게. 우리의 이제 제독인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는데
1: 예.
0: 저쪽 우두머리인 코니시 유키나가는 무사히 돌아가요.
1: 예.
0: 그러니까 요 전투만 놓고 보면은 요거는 뭐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쟁의 큰 흐름과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가
1: 예.
0: 결과적으로 7년이라는 긴 전쟁의 마지막 휘날레 일본군이 마지막 퇴각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자, 임진왜란이 이 끝나는 과정까지 이 노량해전의 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이 났지만 아, 너무 길었고 너무 처참하게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역사도 한참 뒤로 후퇴했고 이러다 보니 이 전후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도 또 굉장한 과제였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 상황이 어땠습니까?
0: 일단 뭐 상당히 비참했는데요.
1: 예.
0: 물론 전쟁을 하는 주로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였으니까 일단 국가 재정이 바닥에 나는 것이죠.
1: 예.
0: 지금도 뭐 전쟁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판인데 당시에는 뭐 바닥에 났고 그러니까 전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1: 예.
0: 중앙정부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상당히 줄었어요. 당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대개 동의하는 게 왜란이 발발할 때 조선 전체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1: 예.
0: 7년 전쟁 동안에 한반도에서 사라져버린 전쟁 때문에
1: 네.
0: 그 인구를 보통 100만에서 200만까지 봐요. 200만까지 많이 잡는 이유는 이제 전쟁 때문에 뭐 기근이 들고 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1: 네.
0: 그렇지만 1000만이라고 잡아도 1000만에서 한 평균 내서 150만 죽었다고 해도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가까이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당시는 농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구가 왜 중요하냐. 노동력이 사라진 것이죠.
1: 예.
0: 문제는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지금 임진왜란 때 우리가 고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싸울 군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1: 그랬죠.
0: 없는 이유는 뭐냐. 가장 부유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들이 병역의 의무가 없어요.
1: 아, 조선 내내 그랬습니까? 조선 초기
0: 초기는 안 그랬는데요. 16세기 예.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시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는 노비들은
1: 예.
0: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1: 양반의
0: 인간이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어요.
1: 예.
0: 자,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느냐?
1: 평민들.
0: 평민들인데 평민들 예. 대부분 가난하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만 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죠.
1: 네. 네.
0: 그러면 외란을 겪었으니까 야 우리 양반도 군대 가자. 다 군대 입대해.
1: 예.
0: 그렇게 상소 올린 상소가 단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우리 개항할 때까지 계속해서 양반들은 군대 안 가는 거죠.
1: 예. 예.
0: 물론 대신에 세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세금도 안 내요. 대원군대가 조금 내긴 하는데요. 그것이 아쉬운 점이고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 예.
0: 왜냐하면 민본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양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일단 몰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1: 예.
0: 지금 거의 민생 파탄 상황이니까
1: 그렇죠.
0: 어떻게 할까? 세금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그 해서 뭐 우리 귀에 익은 대동법이라거나
1: 예.
0: 뭐 균역법 뭐 지금 설명 다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개혁을 했지만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정확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획기적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0: 가지고 이것도 안 하면 백성들이 진짜 몰락해서 나라가 망하겠다 근데, 해서 최소한의 조정을 한 정도의 개혁이었어요.
1: 근데 교수님,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른 이후이기 때문에 국가체제가 사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신분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 국가인데 예. 조선이라는 왕조의 성격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주희 씨가 전주희 씨의 나라라고 보기 힘들고요. 조선은 어떤 지배구조냐. 양반이라는 집단이 독점적으로 지배한 구조예요.
1: 예.
0: 그리고 상비군 숫자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웬만한 병역의 의무를 다 세금화시켜버렸고요.
1: 네.
0: 그러니까
1: 세금 내면서 병역 예, 면제를 한 거네요.
0: 예. 밀란이 일부 발생하긴 하지만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양반들의 지배구조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봉기 이게 거의 없는 나라죠.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죠. 양반 중심으로 보면.
1: 예. 예.
0: 조선의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엄마가 전부 양반 집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도 해요. 조선의 왕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 미국에서 강의할 때 이제 들었는데
1: 예.
0: 동아시아 역사 배경이 없는 걔네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냐. 제가 그랬어요. 킹은 킹인데 프레지던트. The president of the 양반 ruling elite. 그러니까 양반 지배 엘리트들의 프레지던트에 가깝다.
1: 네.
0: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이 맞는 얘기고요.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국제무대로 눈을 돌리면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나라와 일본은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명나라는 일단 7년 만에 간신히 자기네 제국 질서 예. 영역을 지킨 건 성공했어요.
1: 네네.
0: 지켰지만 그 7년 동안에 크게 그 일단 재정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1: 네.
0: 또 그거를 다시 금방 회복하기에는 명나라가 이미 지방에서 너무나 많은 부패와 안 좋은 일들이 많고
1: 네.
0: 밀란이 많이 발생할 때였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쉽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미 왜란이 없다 해도 아마 없었다 해도 명나라는 거의 300년 가까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한 250년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1: 국내 민심이, 정세가 그렇죠. 이미 혼란이었고
0: 민심이 흉흉할 때였어요.
1: 예.
0: 그런 점에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또 그리고 특히 야 아니 천하의 제국인데 그 도전을 받았다고 해도 7년 지나서야 간신히 그거를 해결했단 말이야. 이게 국제 무대에 소문이 퍼지니까
1: 네.
0: 명나라가 구축했던 국제 질서에 대한 신뢰도나 위상도 약해지는 거고 그 틈을 노려서 이제는 히데요시만이 아니고 뭐 만주의 누르와치라거나 또 몽골이라거나 티베트라거나
1: 네.
0: 저 남쪽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술술술술
1: 호시탐탐 이제
0: 그렇죠.
1: 다시
0: 이제 명나라한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다가 결국 한 50년 뒤에 망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고 7년간 싸우는 동안 히데요시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지 실제 전투에 나간 다이묘들, 영주들은 전쟁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히데요시가 강압적으로 누르던 그 중앙의 파워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히데요시 뒤를 이어서 누가 패권을 쥘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일본 내에서 큰 전쟁이 발생해요.
1: 네.
0: 그래서 불과 전쟁 끝나고 2년 뒤 1600년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드디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쪽 진영이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을 해서 에도 시대를 여는 것이죠.
1: 네, 네.
0: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조 반정이 있거든요. 그게 선조와 광해군, 즉 임진왜란의 당사자들인 그 정권이 바뀐 거예요.
1: 네, 네.
0: 그만큼 명나라, 조선, 일본 세 나라 모두 왕조는 아니지만 정권 자체가 바뀔 정도의 엄청난 핵폭탄

0: 급의 그 후유증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1: 예. 자, 아까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의 상황 그리고 지금 명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조선에서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광해군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 피폐해진 국가 복구 위해서 사실 외교력이 그때야말로 굉장히 더 중요해졌을
0: 그럴 수
1: 때인 것
0: 있죠.
1: 같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을 하면 동일 키워드로 중립
0: 아, 그런
1: 외교라는
0: 말이
1: 말이
0: 있죠.
1: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명나라 편만 들지 않고 아까 이제 누르하치 이야기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새로운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 후금, 이 후금과의 관계도 관리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립 외교가 어땠고 이거는 적당했는가 좀
0: 그건
1: 평가해
0: 이제
1: 주신다면요.
0: 다음 주에 할 얘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1: 예.
0: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해군에 대한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가가 좀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해군은 정말 나쁜 놈이기 때문에 폐위당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또한 그룹이 있고 아니고 뭐 중립외교다 이런 식으로 정말 탁월하고 현명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180도 정반대가 나오느냐. 이것은 광해군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았는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그걸 알면 좀 약간 다른 차원의 설명도 가능한데요. 세자에 책봉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1: 그랬죠.
0: 전쟁통에 선조는 광해군을 자기 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1: 예.
0: 민심이 광해군에게 확 쏠렸거든요.
1: 네.
0: 자기는 유생들은 대놓고 상소해서 전하 이제 하야하시죠. 이래 이래요.
1: 예. 얼마나 견제의
0: 명나라
1: 대상이었을까요?
0: 장수들도 선조는 무능함을 꾸짖고
1: 예.
0: 선조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1: 광해군에게.
0: 선조를 바이패스하고 세자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 권력이 자기한테서 세자한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 나 그럼 그만둘래. 양위 소동도 많이 일으키는데 그거는 다 이제 퍼포먼스 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요. 예.
0: 왜냐하면 내가 양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신하가 그러면 양위하세요 그러겠어요.
1: 그러니까 충성도를 확인하는
0: 그렇죠.
1: 거였군요.
0: 지방 유생과는 다르죠.
1: 예.
0: 그러니까 선조가 노린 건 그건데 결국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를 하잖아요. 근데 광해군에게는 그게 트라우마가 된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하는데 중립외교라는 것도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누르하치가 너무 성장하니까 명나라에서 우환을 미리 없애자. 옛날에 히데요시도 한번 우리가 당한 적이 크게 좀 고생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아예 가서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대규모 원정을 준비해요. 광해군 때인데요. 조선에게 같이 가자 그러죠. 광해군이 반대하거든요. 광해군이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광해군은 당시 이제 세월이 한 20년쯤 흘러요. 그리고 왜란 때 야전 사령관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했거나 나이가 많아 죽었고요.
1: 그렇죠.
0: 당시 광해군 때그 당시에 조정의 중신들이 왜란에 실제 야전 경험이 없어요. 광해군만 경험이 있죠. 광해군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볼때 명나라 군대에 승산이 없다. 후금은 강력한 기병대인데 명나라는 그렇지는 않다. 그럼 보병 가지고 기병을 막으려면 요동에 있는 성을 지키면서 농성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성을 나와서 후금의 도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겠다고? 야, 참 명나라에 인물이 없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막 비아냥하기도 해요.
1: 엄청 패기 넘치는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하들은 이게 사대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왜란 때 도와준 것도 있고 특히 명나라 황제와 조선의 왕은 군신 관계를 넘어 부자 관계로 당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
1: 아버지의 명을
0: 아버지가 지금 싸우겠다는데 아들이 거부를 해? 해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칙서가 내려오니까 할수 없이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립외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 그랬어요. 이 첩보를 입수한 누르하치가 조선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경고하냐면 우리는 너네 조선과 원한이 없어. 이거는 명나라와 우리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랑 원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군대를 보내지 마라. 즉 명나라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중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0: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조선이 군대를 안 보내야 하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자, 그러면 명나라가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했는데 조선이 안 보냈네. 그러면 이게 국제무대에서 중립일까요? 경고를 들어준 거예요.
1: 그렇게 볼 수 있죠.
0: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그 만국공법 이후 근대 국제 외교에서 나온 건데 중립은 그거예요. 서로 대등한 관계인 주권국가인 A, B, C가 있다고 할 때 A와 B가 지금 한판 붙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C한테 서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1: 예.
0: 다 주권국가예요. 그런데 C가 누가 이길지를 모르니까
1: 그렇죠.
0: 이게 둘 다 안 보내고 쉽게 말하면 불간섭주의가 중립이에요. 근데 국제정치학에서는.
1: 네.
0: 근데 우리가 일반 시민 대중분들이 이 중립의 기본 뜻을 너무 좀 가볍게 보신 채 그냥 뭐 군대 한 번이면 중립인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예.
0: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1: 네네.
0: 비슷한 예가 2008년 그때 뭐 이라크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군대 보내라 그랬어요.
1: 예.
0: 그때 우리나라에서 중립을 지키자 그랬는데 중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분신인 건 온 천하가 다 아는데 미국이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우스 코리아라 그럴게요. 사우스 코리아가 공개적으로 안 갔네. 그럼 국제무대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중립이 아니라 어? 미국의 아바타 분신인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이탈하려고 하네.
1: 네.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립이란 건 뭐냐 하면은 역사 동서고금 3000년 역사에서 약소 국가는 중립이 중립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스위스 빼놓고는.
1: 예.
0: 약소 국가는 뭐냐?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 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한 거는 저는 중립이라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안 맞고
1: 예.
0: 이중 플레이 했다는 거예요.
1: 이중 외교.
0: 그러니까 예. 명나라 사대를 당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1: 네.
0: 공식적으로는 사대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명나라 몰래 네네. 쉬쉬하면서
1: 네.
0: 후금의 누르와치와 우호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중 플레이죠.
1: 그냥,
0: 그러니까
1: 예.
0: 명나라한테 무조건 동맹을 해야 한다는 신료들이 볼 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광해군의 행동은 명을 배신한 게 되는 거죠.
1: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조선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 그리고 그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운을 다시 한번 지금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다만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게요.
1: 예.
0: 조선이라는 나라가 16세기, 17세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약소국은 아니에요.
1: 자, 거기 다음부터는 교수님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거 어떨까요?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0: 아,
1: 네,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임진왜란은 단순히 과거형 역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현재에도 살아있는 역사다. 계승범 교수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강지은의 소곡 2번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정조가 남긴 어록을 엮은 홍제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죠. 조금만 삐끗해도 계획이 어긋날까봐 조바심을 내고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할까봐 매일매일 발을 동동 구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조는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마주하는 내 마음의 깊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넉넉해도 온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 속도나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담아내고 있는 정성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시계를 보면서 막 마음 급하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으시죠? 포엠 카르텟의 연주로 째깍째깍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 시간만큼은 좀 여유 있어도 좋죠. 시계 안 보고. 제가 연음말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조가 남긴 어록 중에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라. 참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 습관처럼 하지 않아요? 벌써 6월이야. 벌써 절반이 다 가고 있어. 벌써 점심이네? 아,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남은 숫자를 헤아리느라고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마음을 온전히 얹어놓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참 마음은 주변에서 빙글빙글 겉돌기만 하고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허둥지둥 대충 마무리 짓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정조의 말씀처럼 일의 성패를 가르는 건 째깍거리는 시계추가 아니라 그 시간 속을 채워넣는 우리의 밀도일 겁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더디고 늦어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에 내 온전한 마음을 바친다면 그 걸음은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조급함을 싹 비워낸 자리에 정직한 정성과 온전한 머무름을 가득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 전해드릴게요.

V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시간에 쫓겨도 마루와 함께 하죠 하셨는데 아유 저희 음악마루에서는 막 시간에 쫓기시면 안 돼요. 막 성급하게 늦었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오지 마시고 아 살짝 늦었지만 그래도 또 끝까지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그 시간 편안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시면서 내일 월드컵 태극 전사들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아 드디어 내일 2026 월드컵 개막이죠. 개막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내일 또 있잖아요. 아우 내일 첫 경기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오전이죠. 오전 11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 오전 경기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응원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섬섬옥수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라면 한 그릇

0: 끓이시는데 3분 30초 동안에도 면발이 탱글탱글 잘 여물란가? 아, 노심초사해야 되는 법이요? 하셨는데 물론 이제 라면 면의 굵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면은 3분 30초면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얇은 면은 3분만 끓이라는 라면도 있기는 한데 어떤 면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붓는 것보다는 탱글탱글하고 좀 덜 익은 게 좋기는 합니다. 아, 오늘 점심 라면이시군요.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7208님도 참석해주고 계시고 6642님께서는 한낮의 여유와 마음을 비우고 몰두해도 기분 좋은 곳 음악마루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 함께하면 그냥 뭐 걱정 고민 잠시 잊을 수 있고 그냥 좋다.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좋다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는 막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한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그런 복잡한 생각 좀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 좋은 음악들 가득가득 채워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글도 준비되어 있어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날 텐데요. 박월수의 에세이 6월의 노래 중에서 일부분 만나봅니다. 눈부신 들꽃 향기 속에서 발견한 그리움의 조각들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물색에 관한 말인데요. 뭐 장소를 찾아본다, 뭐 고른다 할 때 쓰는 이 표현, 물색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들 생각나신다면 청해 주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아요. 뭐 소소하다. 아, 나 이건 너무 나만의 얘기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예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 듣고 옵니다.
1: 얼씨구나 아절씨 우련 아니 놀진 못하리라

원 다정하며 이별이라오다 서로 이별 말자 지연 반사를 태산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히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 줄거나 얼씨구 얼씨구 제와제제와 아니 놀진 못하리

밤은 어디가 아프스리더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 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냐. 장미화 없다 해도 꺾고

되겠느냐 하는 입을 붙들어 놓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에 무엇을 하느냐.

김용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어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이후부터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오른쪽 사연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길 수 있는 이 사연쓰기란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90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쾌지나 칭칭 난에 듣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과 말짓기 하면서 쾌지나 칭칭으로 맛깔나게 놀고 있어요 하셨는데 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말놀이 그것도 음악에 섞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끝말잇기만 해도 참 재밌는데 아이들은 또 이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신가 싶기도 한데요. 이 곡 청해 주신 곡 지금 전해드릴게요. 쾌지나 칭칭 준비하고 있고요. 서진실의 피처링 날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쾌지나 칭 칭나래 쾌지나 칭 칭나래

서진실 피처링 날다의 노래와 연주로 캐즈나 칭칭 듣고 오셨어요. 259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들으시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딱 원하는 스타일의 캐즈나 칭칭난의 노래네요. 아유 다행이네요. 사물놀이 지도하고 있으시다고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듣기만 해도 신명 나는데요.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옥 찻집 6월 아침은 안보다 밖이 끌린다. 초여름 마당의 안부가 궁금한 탓이다. 울타리에 흐드러진 인동꽃이 옆집 아주머니처럼 다정하다. 인사를 건네듯 밤새 품었던 향을 아낌없이 펼쳐놓는다. 꽃 이름에 걸맞은 깊고 진한 향이다. 코로만 맡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매혹적인 꽃술을 탐하고 싶어진다.

꽃차를 마시려면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마음은 벌써 차를 우린다. 찻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떠올리며 한껏 향을 머금는다. 감미로운 꽃향은 음미할수록 배가 고프다. 인동이 덩굴째 식혜 속으로 들어간 까닭 중엔 묵은 향기의 기억으로 허기를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게다. 길 양쪽에 개망초꽃이 눈부시다. 망초향은 수줍고 은밀해서 그 향을 모르는 이도 많다. 망초 꽃밭을 지나다 보면 아는 길도 잃을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향이다. 혹할 것 같은 꽃향을 맡으며 닭장으로 가는 길엔 어떤 낙원도 부럽지 않다. 주인의 발소리를 눈치챘는지 닭들이 활개를 치며 온다. 맛있는 먹이를 내어주고 저희들이 낳아놓은 건강한 알을 가져가라는 소리다. 시골살이의 좋은 점이 말하지 않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일상이 느긋하고 향기롭다.

닭장에서 꺼낸 알을 물가에 앉아 씻는다. 알 하나를 톡톡 깨트려 그대로 삼킨다. 날 것에서 나는 비린 맛이 없어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다. 차지고 고소하다. 음식 찌꺼기까지 살뜰히 챙기며 닭을 키우는 보람 같은 게 느껴진다. 분명 비리지 않은 알을 먹었는데 비린 향이 날아든다. 계곡 너머 만개한 밤꽃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나 보다. 벌레를 닮은 징그러운 꽃이 나무를 하얗게 뒤덮었다. 첫 숲꽃 지고 나면 늦게 피는 암꽃이 더 진한 향을 뿜을 것이다. 6월은 향기로운 계절이다. 6월에 들꽃이 내뿜는 향기는 연인의 손길보다 달콤하다. 오래 음미할수록 깊은 정이 들고 한번 각인된 냄새는 몸에 밴다. 6월은 꽃을 보며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을 떠올리기에 좋은 계절이다. 6월이 다 가도록 떠올릴 이름이 있다는 건 아직 그리움이 남았다는 말이다. 그립다는 건 아직 내게 남은 향기가 있다는 뜻이다. 인동꽃 덩굴 위로 다투어 피려고 준비하는 칡넝쿨이 보인다. 칡꽃 향기 흐드러지면 이미 7월이다. 7월에는 향이 다른 바람이 불 것이다.

김성희의 해금 연주로 Flowers 전해드렸어요. 막 이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좀 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월수의 에세이 6월의 노래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글처럼 6월은요, 정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푸르름만큼이나 코끝에 닿는 향기가 참 풍성한 계절이에요. 마당가의 인동꽃 향기부터 길가에 수줍게 핀 개망초꽃. 아, 개망초꽃 그렇게 많이 보면서 향기 맡아볼 생각은 못했네요. 그 작은 꽃에서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였군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을 밝히는 밤꽃까지. 저마다의 향기로 각각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 그 향기들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각인돼 있던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나 또 그리운 기억들 새삼스럽게 또 피어나기도 하죠. 6월에 내 마음에 떠올릴 이름이 있고 그리워할 뭔가가 남아있다는 건 어쩌면 내 삶에 아직 따뜻한 향기가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6월은 향기로운 계절이다. 6월에 들꽃이 내뿜는 향기는 연인의 손길보다 달콤하다. 아, 저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더라고요. 남은 6월은 내 곁에 소중한 풍경들을 더 깊이 음미하고 기억해보는 그런 향기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박월수의 6월의 노래와 함께 해봤습니다. 꽃타령 전해드릴게요. 장희지의

0: 사시오 꽃사
1: 꽃들 사시오 꽃들 사
0: 꽃들 사시오 꽃들 사
1: 꽃 사시오 꽃 사
0: 꽃 사시오 꽃 사
1: 꽃들 사시오 꽃들 사
0: 꽃들 사시오 꽃들 사

장희지 피처링 달, 려운의 연주로 꽃타령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동네 그냥 산책하다가 풀꽃들도 다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이쁘잖아요. 6월의 꽃들 좀 가득가득 눈에 좀 담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화병에 꽂아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놀이터의 연주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아침 향기 만나보시죠.

놀이터의 연주였어요. 아침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4925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쑥대머리 듣고 싶습니다.

0: 조각을 들으면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서혜영님께서 이렇게 또 새싹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아버님께서 또 특히나 쑥대머리를 좋아하셨군요.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모진 형벌을 맞고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춘향이의 마음이 담긴 곡이죠. 쑥대머리. 쑥대머리 귀신형용 이렇게 이제 사설을 시작하다 보니까 쑥대머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춘향의 비참한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492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준비했어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 그때요 사또는 춘향을 이렇듯 옥중에 가두어두고 아무리 달래어도 죽기로 고집을 하니 조방청 희생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춘향을 달래어 자유복종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는 관아의 이름도 떼어줄 것이오 수천냥 상덕을 시켜주마 하시니 기생중 난양이가 여짜오되 소녀와 춘향과 동갑으로 정이 매우 깊사오니 지가 가서 달래어 보리다. 이렇듯 난양이가 옥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달래어도 죽기로 말을 듣지 않으니 난양이 가져갔던 주안을 먹는 채 권하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준양은 홀로 앉아 울음으로 세골을 보내는데 준양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현용

있었어 승위치고려 마왕 만대 망쳐쓴지 옛모습을 내가 우이

살짝 공문 밖을 뻗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건 나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예뻐 내가 무총 조세녀를 부르시고
1: 강강술래 강강술래
0: 하늘에 난 별이 총총 태화가 되는 내가 총총
1: 강강술래 강강술래
0: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 수건 너댁으로 가자
1: 강강술래

김인설님께서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고 청해 주신 곡 강강술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고요.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를 신청해 주신 우리 영디바라기님의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마음도 이 곡에 담아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아비아체님께서 마루님 우리 고양이가 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많이 안쓰럽네요.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하셨는데 아유 수술은 사람도 동물도 다 아프니까 진짜 미안한 마음 드실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플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위로되잖아요. 우리 고양이에게 맛있는 간식이라도 좀 주면서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4925님께서 그 쑥대머리 아버지 생각나신다고 하면서 청해 주셔서 1부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아버지 생각나실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곡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7740님께서 아내가 맛있게 해준 밥 먹고 아지트 가신대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다방에서 냉커피도 드실 거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즐거움이죠. 그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얘기가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재미잖아요. 그리고 저는 두꺼비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그 여름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외출해서 들어오면 좀 덥잖아요. 선풍기 3단 틀고 마루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엄청 덥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개운하게 씻은 다음에 진짜 선풍기 3단 1단 2단 너무 약해요. 3단까지 딱 틀어놓으면 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죠. 태정태세 이문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매우 딱 좋습니다. 날이 좋으니 자꾸 밖에 나가서 놀고 싶네요 하셨는데 막 움직이면 좀 덥고요. 정말 그냥 살살 다니면 딱 좋아요. 저도 오늘 날씨 춥지도 뭔지 물론 추울 때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 아,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물색이라는 말에 대한 유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눈부시게 비치는 햇살이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선버스트 전해드릴게요. 나비아의 연주입니다.

나비아의 연주로 선버스트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선선하지만 낮 시간에는 햇볕이 제법 뜨겁죠. 아, 이렇게 여름의 초입에 들어선 때 낮 동안 끈적끈적해진 이마를 슬쩍 훔쳐주는 바람 한 줄기. 이게 참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바람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동풍을 뜻하는 샛바람, 남풍을 말하는 마파람, 이 정도는 떠오르실 텐데 우리 선조들이 붙여둔 바람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좀 재밌고 정겨운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음력 5월인 요즘 같은 초여름에 부는 배를 빨리 달리게 해주는 바람을 박초바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이맘때 아침에는 동풍이 저녁에는 서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 피죽바람이라고 한대요. 이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들어서 피죽도 먹기 어렵다는 데서 유래한 농가에서는 좀 애타게 바라보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밖에도 뒤에서 불어오는 꽁무니 바람, 돌이 깨질할 때 일어나는 도리깨 바람, 또 궁둥이를 흔들면서 일으키는 궁둥이 바람까지 있어요. 궁둥이 바람 재밌는데요. 그저 살결을 스쳐가는 공기의 움직임일 뿐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참 다양한 삶을 읽어내고요. 이런 이름을 붙여준 우리 조상들의 시선이 좀 재밌고 풍요롭게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정오의 마루로 불어오는 바람은 과연 어떤 이름을 품고 있을까요? 바람이 좀 더위를 살짝 식힐 수 있게 시원하게 한낮에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희망의 바람이 부는 것을 담은 곡 미풍 전해드릴 텐데요. 김효영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유은선 작곡의 미풍 전해드렸어요. 유은선의 키보드, 김효영의 생황, 김한나의 타악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그 바람의 이름이 찾아보니까 50개가 넘는데요. 와,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그 특징을 살펴서 이름 지은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민요 용천검 전해드릴게요.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제주의 바람 노래 느껴보실까요? 제주의 삶과 사랑을 노래한 이 곡,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만나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0: 어떤 말일까요?
1: 이 대리, 이번 신규 프로젝트 말이야. 그 디자인이랑 기획을 동시에 할 만한 사람 없을까?
0: 안 그래도 제가 며칠 눈여겨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안목도 높고 감각도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요. 제가 인재를 아주 제대로 물색해뒀죠.
1: 오, 그래? 능력 있는 인재를 물색했다니 벌써부터 든든하구만. 당장 미팅 일정 좀 잡아봐.

어떤 기준에 따라 거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혹은 장소를 고를 때 우리는 흔히 물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물색이라는 말 뒤에는 과거 조상들이 동물들을 고르던 사연이 숨어 있어요. 한자로 만물 물자에 빛 색자를 쓰는 물색은 원래 소의 털색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글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만물 물자는 소 우자와 털 몰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중국의 유가 경전인 예기를 보면 국가의 가장 큰 행사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흠이 없고 좋은 색깔을 가진 소를 신중하게 고른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나 수레에서 유래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거에 수레를 안전하고 빠르게 몰기 위해서는 달리는 힘도 겉모습의 색깔도 서로 비슷한 말 네 마리가 호흡을 맞춰야 했는데요. 이때 힘이 대등하고 좋은 말을 물마, 털의 빛깔이 균일하고 아름다운 말을 생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물색입니다. 수레를 끌기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말을 까다롭게 골라내던 행위에서 시작된 단어인 셈이죠. 제사에 올릴 정성스러운 소를 찾듯 수레를 온전히 이끌어줄 말을 찾든 어떤 목적에 가장 알맞은 대상을 신중하게 고른다는 뜻은 예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중앙 컬처 밴드 원의 연주로 넘버 원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알맞은 대상을 신중하게 고른다라는 뜻의 표현이죠. 물색,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사연 들여다봤어요. 제단에 올릴 소의 건강한 털빛을 살피고 술의 중심을 잘 잡아줄 그 말의 힘과 빛깔을 고르던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물색의 진짜 뜻은 단순히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잡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임과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온 시선을 모아서 정성을 들이는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네 삶에서도 뭔가를 물색해야 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내 몸을 누일 편안한 집을 물색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릴 동료를 물색하기도 하고 주말 동안 지친 마음을 쉬어갈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해요. 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의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살피던 마부의 마음처럼 삶의 균형을 채워줄 소중한 가치들을 천천히 한번 물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물색이었습니다.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어류도감 전해드려요.

문어 주석 오징어 한리 박대대사 성주복 방첨 사조개 해운군박 대평사청어군수 해구현가몽어 조부장조기 부별나 지장대등대 청다리가오리 좌우나졸 근근무조리 상어술 치눈치 준치멸치 삼치가재 개구리까지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어류도감 전해드렸어요. 용왕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찾아올 수 있는 신하를 물색해보기 위해서 수궁 신하들이 어전에 모이는 소리를 담은 곡 어류도감 전해드렸습니다. 그 왕의 병을 치료할 방법으로 이제 토끼를 찾게 되죠. 토끼를 이제 물색하게 되는데 그 토끼 얼굴을 알아야죠.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을 모티브로 만든 곡 묘타주 준비했습니다. 가시네들의 노래예요.

가시네들의 노래였어요. 묘타주 전해드렸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아, 상 받으러 갈 때 입을 의상 물색해본다 하셨는데 아, 그런 좋은 일은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일 많이 많이 있어서 의상 물색할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6244님께서 어제 재고조사가 너무 힘들어서 텐션이 저하됐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게 노동요 겸 텐션 올리는 노래 청합니다 하면서 텐션 끌어올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곡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해드려야죠. 624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끝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품바 전해드릴게요.

0: 처녀 총각이 좋고
1: 육자 한잔 아틀고나
0: 탁주놀이가 좋으시고
1: 7월이라 칠성날에
0: 현우칭녀가 좋고
1: 팔자 한잔 아틀고나
0: 손편놀이가

기상청에서 온열질환 주의하라고 수시로 안내를 하던데요. 계절의 흐름이 이토록 빨라서 마음의 준비를 주춤하는 사이에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성큼 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온열질환은 날이 더울 때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는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 꼭 챙기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충분하게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올 여름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는 일은 결국 이렇게 물 한 잔 제때 마셔주고 따가운 햇볕을 잠시 가려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0: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공연이 찾아옵니다. 설릉 아트홀의 대표 기획 공연 명창의 숨소리가 이번 주말 6월 13일과 14일 오후 4시 설릉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명창의 숨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특히 이번 무대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춘향가를 이틀에 걸쳐 깊이 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염경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대사슴돌이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염경의 명창은 김세종제 춘향가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춘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견디는 장면부터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는 대목까지 춘향가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이어 14일 일요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동편제의 힘과 서편제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신년맞이부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방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깊이 있는 소리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 설릉아트홀 명창의 숨소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여름에 푸른 기운이 짙어지는 6월, 대전 시립연주원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청은가야금 연주단의 제31회 정기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이 열립니다. 청은가야금 연주단은 1995년 창단 이후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꾸준히 선보여온 단체인데요. 특히 스승과 제자 10명이 오랜 시간 함께 갈고 닦은 음악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재즈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평가 재즈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작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엔 국악의 날 기념 공연 시간을 담은 유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무형유산 보유자들과 대전 시립연전국악단이 함께 만드는 뜻깊은 무대인데요. 대전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예술가들의 깊은 내공과 우리 음악의 현재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즐거운 연희 길놀이로 문을 열고요. 김란의 살풀이, 박근영의 북산조, 최윤희의 입춤, 고양힘의 판소리, 그리고 버부스님의 승무까지 전통예술의 정수를 담은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야금의 맑은 선율부터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까지 6월에도 대전 시립연전국악원에선 다양한 국악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조선의 왕세자 효명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창극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효명세자는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대리청정을 맡아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칼과 힘이 아닌 예와 음악, 즉 예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데요. 궁중의 춤과 음악을 정비해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했던 효명과 건물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묘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출연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명 역엔 이광복과 김수인, 묘묘 역엔 이소연과 김우정이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작품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아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김봉영,
2: 서도소리꾼 이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야, 타이틀 외치는 그 통성이 성음이 어마어마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 서도소리 명창 이나라 씨가 오늘 스페셜 DJ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네요.
2: 네.
1: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지금 심장이 엄청 콩닥콩닥콩닥 거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엄청 떨려요.
1: 아니, 천하의 이나라가 떨고 있다고요?
2: 그럼요.
1: 오호.
2: 이게 제가 그냥 손님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노래할 때랑 다르게
1: 네.
2: 아, 이렇게 또 여기 앉는 거, 이 자리 너무 부담스럽고 긴장이 너무 되네요.
1: 어, 그러게요. 목소리도 갑자기 튜닝이 됐어요, 지금.
2: 그렇죠? 네.
1: 방금 전까지 우리 막 떠들고 놀 때랑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2: 아, 긴장을 풀고.
1: 아, 긴장돼서.
2: 아, 예.
1: 아, 그래. 그럼 긴장될 때는 또 우리가 약이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1: 노래약. 노래 한 잔을 쫙 하고 나면 풀리잖아. 그죠?
2: 한번 갈까요?
1: 아, 좋습니다.

0: 와, 이 고급진 소리를 이렇게 토막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갑자기 바스 내려갔어요.
0: 와, 너무 좋습니다. 자, 추임새가 절로 나오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얼씨구 같이 함께 외쳐주시면서 목요일은 약간 원래 좀 피곤한 요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요럴 네. 때 서도소리꾼 이나라 씨와 함께 오늘 복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서 명당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추다의 차지스의 애허리 숭거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DJ로 서도소리꾼 이나라 씨가 또 이렇게 와주셨고요.
1: 네.
0: 지금 문자 보이죠?
1: 예, 문자
0: 난리가 보입니다. 났습니다.
1: 아,
0: 알타리님.
1: 아, 알타리님. 소리 엄청 크네요. 네, 귀 괜찮으시죠? 네. 얼씨구 신나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역대급 텐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청이 더 올라가던데?
1: 칭찬이죠.
0: 아유, 칭찬이죠.
1: 네네네.
0: 엄청난
1: 좋아요.
0: 칭찬이죠.
1: 네.
0: 야금야금님.
1: 아, 야금야금님. 쇼츠에서 봤어요. 소리하다가 웃으신 분 맞죠? 수심가였나? 네, 진짜 기억 잘하시네요.
0: 웃으셨다고요?
1: 네, 그쵸.
0: 쇼츠에서?
1: 네, 그쵸. 제가 그 여름방학 특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예. 그때 그 친구랑 같이 나오라고 해갖고 유리 씨랑 나왔는데.
0: 김유리 씨. 네. 예, 맞아요.
1: 유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그래서 유리 씨의 그 텐션에 너무 웃겨서 수심가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0: 아, 맞네.
1: 약사하다가 웃음이
0: 웃었어.
1: 약사 하하하하가 됐다.
0: 아, 그 쇼츠 보신 거구나.
1: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그냥 많이 입을 킥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3865님께서도 이나라 씨 환영합니다.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한희정님께서 상화 씨 오늘 가출한 건가요 하셨는데 잠깐 외출 갔어요. 저기 대구로 광대 공연 네. 또 이렇게 하러 내려갔습니다.
1: 그렇죠.
0: 또 대구 분들의 어떤 또 에너지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상화 씨가 또 내려갔어요.
1: 네.
0: 잘 갔다 오라고 하고 우리 이나라 씨를 모셔왔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떨려요? 아까 소리 쫙 하고 났더니 좀 풀리죠?
1: 좀 낫습니다. 이게
0: 그죠?
1: 역시 소리를 하면 좀 네.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내려가죠.
1: 네,
0: 그거 좀 재밌지
1: 좋아요.
0: 않아요? 약간 잘 맞는 것 같은데?
1: 재밌긴 한데 네. 아직도 긴장되기는 해요.
0: 오늘 기대가 되고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자 주제는 어떤 일이든 처음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처음 해봤는데도 재밌다 하는 일도 있고 처음 해봤더니 아유 너무 어렵다. 아, 나 이거 못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여러분의 처음에 관한 추억들. 첫사랑도 가능하겠죠?
1: 그렇죠. 첫사랑도 가능하고
0: 네.
1: 저 요즘에 이사하느라고
0: 이사하세요?
1: 네. 그래서 제 통장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통장이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0: 처음 만들었던 통장. 네. 우체국에서 만들었겠죠?
1: 아니에요.
0: 그럼요? 제1금융권?
1: 네. 그럼요. 제1금융권.
0: 아, 그래요?
1: 저 저축상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0: 저축도 잘해가지고?
1: 네. 열심히 해가지고.
0: 오.
1: 그때 약간 설렘이 좀 있거든요. 제 첫 통장 이런.
0: 첫 통장.
1: 네,
0: 내 이름으로 된 첫 통장. 그죠?
1: 그렇죠.
0: 오.
1: 그리고 뭐 처음 노래할 때에 네. 이제 한번 해봐라 이랬을 때 처음 아 예 하면서 이렇게 뱉는 그 순간.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0: 그래요? 네, 그때 어떤 소리 했었어요?
1: 그때 저는 그 물레 타령을 불렀었어요.
0: 오.
1: 안주 애완성이라고.
0: 어떻게 장구 잡아요? 어떻게?
1: 아, 어떻게 한번 해봐요 또?
0: 그래. 이따 문자 소개할 때 또 소리 못해.
1: 아, 그래요. 네. 그래요.
0: 지금 해봐. 아, 그러면 뭐였는데요?
1: 아, 그거죠.
0: 네.

0: 끼끼까지 해야 돼.
1: 와 너무 잘한다 진짜.
0: 감사합니다. 네.
1: 와. 자 중간중간 여러분들 좋아하는 서도 소리 아, 라이브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곡까지 남겨주시고 자 여러분이 처음에 느꼈던 그 추억들 감정들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0: 앱 덩덕궁으로 자유롭게 첫 경험, 첫 느낌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럼 어떻게 선물 소개 갈까요?
1: 아, 예, 선물 소개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네. 아,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그리고 떡 하나 주면, 저 혼자 다 해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예,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0: 상사디아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이 나라의 예, 소리 직접 하시라니까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의 연주로 편지 듣고 왔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이 곡은 네. 그 수묵화, 한국화 그리고 그 문인들이 그린 그림들을 주제로 네. 그 그림마다 각각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해서 워크숍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작품으로 좀 발전해 갔던 곡 중에 하나예요. 예. 이 곡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네. 네. 그 그림을 보고 네. 그때 이제 유배에 갔던 그 생활을 네. 네. 한번 수심가로 풀어본 곡입니다.
0: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오프닝 할 때도 그렇고 화통을 막 삶아먹던 확 소리를 내질렀는데 이 곡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네. 딱 절제되어 있는 미학이 또 있네요.
1: 그렇죠.
0: 이렇게 절제와 화통까지 다 삶아먹은 소리꾼 이나라 씨와 함께하는 오늘 방송이고 지금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처음 해봤던 것에 대한 느낌들 보겠습니다. 문자 보이시죠?
1: 네. 보입니다. 예. 처음 경험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8564님 요즘 텃밭 농사 짓는다고 너무 바쁘네요. 옥수수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대풍 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옥수수 농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옥수수도 진짜 그 막 키우다 보면은 막 머리 끝까지 막 쭉쭉 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딸 때 그 악작 소리 굉장히 느낌 있어요.
1: 너무 좋죠. 네. 저 옥수수는 안 키워봤지만 예. 저도 텃밭 농사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몇 년 전에 네.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추 딸 때 으드득하는 그 소리. 그 소리 되게 기분 좋게.
0: 네. 텃밭도 하셨었어요?
1: 네. 주말 농장 한다고 오이고. 서울에서 저기 남양주까지 네. 주말마다 2시간씩 운전해서 농사 짓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0: 그래서 막 이런 거 주변 나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네. 혼자는 절대 못 먹거든요.
0: 엄청 많이 네. 재배가 된다 그러던데
1: 그냥 쑥쑥 자라요.
0: 그러니까요.
1: 얼굴 다 타고 김이 올라오고.
0: 굉장히 보람이 있는 또 네. 지금은 안 하세요?
1: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하. 그때 너무 좋았는데 네. 사실 좀 여름 방학 때 하면 좋겠는데 네. 올해도 아직 분양을 못 받아갖고 땅을. 네, 그것도 이제 시나 뭐 기관에서 하는 거 분양 받거나 아니면 사설 그 농장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걸 시도를 못 해봤네요.
0: 그것도 네. 분양이 있구나. 네. 경쟁률이 세요?
1: 네.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정말 경쟁률이 세요. 근데 한 번쯤 이제 경험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1: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저 도시 사람이거든요.
0: 누가 뭐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1: 아니 다들 제가 후덕하니까 어디 멀리서 온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0: 정감이 있다라고.
1: 아, 그렇죠. 네.
0: 정감이 있는 거지. 네.
1: 근데 잘 안 믿어요.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사대문 네. 아니야, 또? 예.
1: 그래서 저에게 그 흙 경험이 네.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되게 생소하고.

0: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1: 텃밭도 진짜 한번 취미 생활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또 보겠습니다. 7082님. 20살이 돼서 처음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만져보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남들은 기타를 배우니 뭐 피아노를 배우니 하는데 저는 지역에서 배울 곳도 없는 그 가야금이 왜 그렇게 땡겼는지 어쩌다 보니까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하셨어요. 오, 가야금.
0: 악기 처음 배울 때, 그 소리
1: 네.
0: 처음 뗄 때, 이때 되게 긴장되고,
1: 맞아요.
0: 네, 기쁘죠.
1: 아, 우리가 그 청국장 코너가 있는데 한번
0: 뽐내기.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 주셔가지고 가야금 소리 들려주시면 너무
0: 오, 너무
1: 좋겠네.
0: 좋네요.
1: 예. 원래 배웠으면 약간 어디 가서 이렇게
0: 해봐야 돼요.
1: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막 주변인들한테도 좀 들려주고 추임새도 좀 받고.
0: 그렇죠. 평가도 받고.
1: 아, 평가까지는 아니고.
0: 잘하실
1: 어쨌든
0: 것
1: 추임새를
0: 같아요.
1: 좀 받아야 돼요.
0: 그렇죠.
1: 근데 악기도 진짜 취미생활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좋죠.
1: 꼭뭐 국악기면 더 좋지만 국악기가 아니어도 그죠? 뭐 악기 같은 것도 좀 다루세요?
0: 저는 악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하나도 못 하고요. 저는
1: 오.
0: 몸재주가 있어서 춤을 좀 춥니다.
1: 아, 춤추세요?
0: 네네.
1: 아,
0: 아니,
1: 하긴
0: 지금은 안 추는데.
1: 타로 멤버이시기도
0: 예, 그렇죠.
1: 하고.
0: 네.
1: 예, 국악 뮤지컬 열심히
0: 네,
1: 하시니까.
0: 그렇죠. 몸을 써야 되니까요. 네,
1: 예.
0: 그래서 살사를 좀 배웠어요.
1: 살사? 진짜요?
0: 조금요. 네.
1: 뭐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잘 하기 위해서 배우신
0: 아니,
1: 거예요?
0: 정말 취미로
1: 아,
0: 배웠습니다. 네. 근데
1: 진짜로.
0: 악기도 진짜 배워보고 싶었는데
1: 네.
0: 자신이 없어요. 이게 주변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너무 저를 못한다고 할까 봐 그것까진 못하겠고
1: 아.
0: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겠다 이러면서
1: 오,
0: 취미는
1: 살사를.
0: 네.
1: 오, 아직 무대에서는 선보인 적이 그럼
0: 예,
1: 없으시?
0: 없죠.
1: 타로 안에서 빨리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볼까요?
0: 네. 9541님, 우리 딸 오늘 생애 첫 건강검진 하러 갔어요. 내시경 기다리고 있네요. 뭐가 나올지 엄청 걱정하네요. 라고
1: 맞아.
0: 보내주셨어요.
1: 맞아. 건강한데, 내가 건강한 줄 아는데, 괜히 그 내시경
0: 네.
1: 받기 전,
0: 무섭죠.
1: 그리고 받고 나서, 그 결과 받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은 막그 불안감이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뭔가 내 몸을 얼마나 관리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좀
1: 맞아요.
0: 선보이는 자리 같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왠지 이렇게
0: 평가받고.
1: 까발려지는
0: 네,
1: 느낌이
0: 그렇죠.
1: 있어요. 들키는 느낌. 내 생활 습관 잘못된 게막 의사
0: 맞아요.
1: 선생님한테 다 들킬 것 같은
0: 네.
1: 느낌.
0: 그리고 이게 치아 검진할 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1: 왜요?
0: 왜
1: 치아는.
0: 이렇게 혹시 어디
1: 아,
0: 안 보이고
1: 충치.
0: 싶은데 충치 있을까 봐
1: 에.
0: 그런 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갔던 거죠. 그리고
1: 맞아요.
0: 가끔 이렇게 잔소리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1: 네.
0: 이 칫솔질 잘하셔야겠어요. 뭐 이렇게
1: 에,
0: 얘기
1: 맞아요.
0: 들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1: 맞아.
0: 네, 긴장하면서 맨날 들어가죠.
1: 아, 우리네 인생 진짜 다 똑같습니다. 그죠?
0: 네.
1: 6317님. 노안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살짝 불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근데, 와, 노안 굉장히 언짢네요. 하셨어요. 노안, 맞아요. 언젠가는 올,
0: 그렇죠.
1: 노안이지만 막상 오면은 좀 서글프죠?
0: 그렇죠. 너무
1: 네.
0: 슬프죠. 걱정돼요, 저도.
1: 어떤 게요?
0: 아니,
1: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0: 아유, 저 눈이 진짜 시력이 좋거든요.
1: 예.
0: 네. 근데 제가 그 안경을 한번 맞추러 갔는데,
1: 네.
0: 이렇게 그 논문 쓴다고, 네,
1: 아.
0: 보호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1: 네.
0: 시력이 너무 좋으면 노안이 빨리 온대요.
1: 오히려?
0: 네, 오히려.
1: 지금 시력이 어떻게 되신다?
0: 지금 이제 한 1.5, 1.2 정도 왔다 갔다 해요.
1: 엄청
0: 네.
1: 좋으시네.
0: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안 보여요.
1: 에?
0: 이렇게 그 작은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좀안 보이더라고요.
1: 그건 노안인데?
0: 그렇죠.
1: 그렇지 않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0: 네,
1: 거구나.
0: 맞아요. 네. 제가 많이 놀렸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인상 쓰면서 뭐 보고 이럴
1: 아,
0: 때 저는 다 보이는데 그거 안 보여?
1: 예.
0: 그러면서 일부러 더 뒤에 가서 여기서도 보여? 막 이랬는데
1: 과시 좀 했었는데
0: 네.
1: 노안은 피할 수
0: 자부심이
1: 없었다.
0: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공감되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아, 그럼 하나 주셔야죠. 눈 좋아지시게. 네. 소화 잘 되면 눈도 건강해지고. 유산균 하나 드릴까요?
1: 결국 유산균 갈라고. 야, 그걸 빌드업하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한 어떤 경험들, 추억들, 그리고 그 느낌들까지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얼마 전에 또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라이브를 선보여주신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 씨의 음악을 듣고 올게요. 어제였죠, 어제.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중중머리 듣고 올 테니까.

0: 네. 임도경 연주로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자진모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김영기님께서 이나라님 덕분에 바투 스튜디오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좋아요 하셨는데.
0: 감사합니다.
1: 예, 원래 이제 상화 씨랑 있을 때는 온에어 켜지고 막 얘기하다가 음악 나갈 때는 사실 각자만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우 나라 씨랑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유. 평소에도 약간 수다 같은 거 너무 좋아하시는 좋아하죠. 것 같아요.
0: 네. 입이 멈추질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 분위기 이어가지고 4793님의 메시지도 한번 가볼까요?
0: 네. 4793님께서 두 분은 커피 처음 언제 마시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엄마가 마시는 믹스커피를 처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커피를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커피를 배우고 아빠에게 술을 배웠네요. 엄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보통 그렇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술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0: 그렇죠.
1: 커피 처음 언제 드셔보셨어요?
0: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슨실이라는 곳에 가면 네. 차를 마시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어른들 믹스커피 드시는 거 이렇게 맨날 타기만 하다가 네. 네, 혼자 몰래
1: 먹어봤어요.
0: 네, 혼자 몰래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주방 같이 조그맣게 있는 공간에서 혼자 타서 이렇게 혼자 마셔봤던
1: 몇
0: 기억이
1: 살 때, 있어요. 몇 살 때?
0: 그게 한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1: 일찍 먹었네요, 그러면.
0: 예, 네,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은 다 뒤에서 하기 때문에. 몰래 일찍부터 했습니다.
1: 오늘 네. 공개가 됐네요, 드디어.
0: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이고.
1: 저는 커피를 대학생 때 처음 마셨던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1: 네. 예. 이제 믹스 커피는 그 전에도 먹어봤겠지만, 처음에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의 그 충격. 정말 맛대가리 없었다.
0: 아, 그렇죠.
1: 이걸 대체 무슨 맛으로 먹나?
0: 저도 아메리카노는 예. 그냥 주면은 먹고 예. 제 돈으로 사 먹기 시작한 지는 한 예. 1, 2년밖에 안 됐어요.
1: 아 진짜요? 네. 오, 네. 많이 늦으셨네요 그거.
0: 예, 그 전에는 별로 안 즐겼어요 커피를.
1: 네. 지금은 좀 즐겨요?
0: 네, 지금은 제 돈 주고 먹을 정도로는 먹죠.
1: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이 쓴맛이 왜 맛있게 느껴지고?
0: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수혈이라고 커피 수혈.
1: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쯤 마셔야 오늘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맞아요. 마음이 있어요.
1: 맞아요. 네. 우리 현대인들의 이제 에너지죠 사실상. 아, 그렇죠.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아 그럴까요? 술 드실 때 반주로 네 안주하시라고 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아니 모든 선물을 다 이렇게 빌드업해서 주시네. 아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신경
0: 좋아요.
1: 쓰시네요.
0: 네 그렇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꽈배기님 서른 넘어서 처음 독립해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어찌나 신나고 재밌던지요. 반찬 가게 다 돌아다니면서 입에 맞는 반찬 사다가 먹다가 질려서 김치 담그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구나.
0: 그러게요.
1: 그렇다고 김치를 담궜다고요?
0: 네. 김치를 담그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1: 그러게요.
0: 그리고 그 혼자 사시면 그 재료들 다 김치 담그면서 네. 다 그 남을 텐데요. 다 못 드실 텐데. 네. 아니면 뭐 라면 많이 드시나?
1: 라면은 김치가 필수죠. 네, 근데 뭐 사실 김치만 잘 담궈 놓으면 흰밥에 그냥 김치만 딱 해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1: 겉절이 같은 것도 너무 좋고.
0: 그렇죠. 저도 자취 시작했어요.
1: 언제부터요?
0: 2주 전부터.
1: 다 늦네요 좀.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그럼 사시다가?
0: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네. 룸메이트가 있어서 친구랑 둘이 살다가 네, 이제 완전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에요. 네. 김치 없어요.
1: 그래서 저는. 아까 이사 갔다고
0: 네,
1: 하신
0: 맞아요.
1: 거구나.
0: 네.
1: 그러면 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느낌 어때요?
0: 지금요?
1: 첫 자취.

0: 약간 설레고요.
1: 네.
0: 그리고 뭔가 제 공간이어서 그런지 네. 전과 다르게 청소를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전에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친구랑 살 때는 좀 그랬었어요?
0: 그쵸. 미루기도 하고 같이 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나눠서 하니까 예, 예, 예. 그 책임감이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아 이게 나갔다 오면요. 예. 제가 어지른 게 그대로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0: 들어오면 갑자기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1: 아, 내가 나한테? 네.
0: 너 왜 이렇게 어지럽니? 이렇게. 그래서 네. 밤에 이제 청소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열심히 요즘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덜 외로운 것 같고.
1: 좀 체질에 맞다.
0: 네.
1: 근데 외로움은 한 1년 지나봐야 알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아. 처음에는 다 좋아.
0: 아, 그렇구나.
1: 자취 생활하면 너무 행복하고 다 내 자유고 막.
0: 아. 응? 맞아요.
1: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봐요. 그러면 뭐지 이 헛헛함은 약간 이런 시기도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0: 그렇군요. 네.
1: 아니, 직접 느껴보세요.
0: 지금 한번 우선은 즐겨볼게요.
1: 아, 지금은 네. 즐길 때요. 네. 아, 그나저나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떠느라고 문자 소개를 많이 못했어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0: 아, 네. 네. 2628님. 저는 처음으로 국악 부르기에 도전했는데 네. 국악을 실제로 불러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바투, 상사디아, 제작진께서 응원해준 덕분으로 처음 도전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아, 맞아요.
0: 아,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DJ 이나라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그 청국장 코너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아, 진짜 우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근데 그렇죠. 각자의 사연들 막 얘기하면서 소리로 막 풀어내면 그냥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뭐 되지? 거칠다고 해야 되나? 완전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같은 노래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마음이
1: 진정성.
0: 움직이죠. 그렇죠.
1: 맞아요. 자, 청국장 코너 아, 나 잘 못하긴 하는데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서도 소리도 좋고 악기도 좋고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제작진이 연결하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앵비의 소리로 경기민요 오봉산 타령 듣겠습니다.

0: 불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왔구나. 왔어. 우리 배뱅이 아씨가 왔어요.
6: 배뱅이 아씨,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에서 불교 엑스포가 열린다 하여 제가 AI 가비 스님과 함께 출장을 가야 합니다.
7: 아이고죠, 우리 잘생긴 고스님. 아, 대구 출장 가기 전에 우리 오마니가 담근 매실청으로다가 시원하게 매실차 한잔하고 가시라요.
6: 아이고, 우리 배뱅이 아씨의 이 마음처럼 아주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7: 아이고, 그저 요거이 요즘 K시럽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엄청 인기더래요.
6: 아, 그렇습니까? 외국에도 잼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어째서 우리나라 과일청 일까요?
7: 아이, 그러니까 서양의 잼하고 우리나라 과일청은 만드는 방식부터 다르디요. 서양 잼은 과일에 설탕 넣고 풀 위에서 초르지 않습니까?
6: 그렇지요.
7: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먹어온 우리네 과일청은 끓이지 않습니다. 그죠? 꿀이나 설탕에 과일을 넣고 숙성을 시켜서 그 액태를 쓰디요.
6: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철 과실을 비수기에도 즐길 수 있게 이런 과일청 문화가 생겼다고 하지요.
7: 맞습니다. 유자청부터 매실청까지 요리에도 쓰고 차로도 마시고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맘때 집집마다 담그는 매실청은 소화에 아주 좋고 피로 해소에도 왔답니다.
6: 어허, 아, 고향이 도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투리도 잘 쓰... 사대문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 배뱅이 아씨가 저를 위해 이렇게 매실차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무함이 답을 관세무사.
7: 고도고조 한 입에 토로 마시고 대구에서 열리는 불교 박람회 차라고 날래도시 돌아오시라요.

0: 오름세의 때루 듣고 왔고요. 자, 오늘은 K-시럽 과일청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잼은 이제 가열을 해서 만들지만 과일청은 숙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힌트 잘 줘야 되는 네, 똑딱이 퀴즈가 있습니다. 아, 나라 씨 알고 네, 계시죠?
1: 알고 있죠.
0: 커피가 걸려 있어요.
1: 커피 걸려 있죠. 네, 네. 준비하고 있어요.
0: 오유.
1: 기대하겠습니다. 힌트 잘 드리려고.
0: 아우 네. 좋아요. 자, 퀴즈로 넘어갈게요. 힌트만 줄게.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 똑똑 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전인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가 내일 새벽 4시에 열리고요. A조인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는 내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경기 시간대가 일하는 시간이라가지고 월드컵 열기가 예전처럼 거리 응원이나 단체 관람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따라서 예전처럼 월드컵 이것은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단기 수요 증가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예, 1번 오픈런, 2번 특수, 3번 특급입니다.
0: 자, 내일이 드디어 월드컵 개막입니다.
1: 그렇죠.
0: 월드컵 보십니까?
1: 예, 보죠.
0: 네. 아하, 누구랑 봅니까?
1: 이제 혼자
0: 자취생이지?
1: 봐야겠네.
0: 아, 혼자 보겠네.
1: 아, 그러네요.
0: 벌써 약간 외로운 거 아니에요?
1: 좀 외롭네요, 이제.
0: 자, 월드컵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체코와 첫 번째 경기.
1: 그렇죠.
0: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 네.
0: 잘 경기를 풀어 나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사실 이거 너무 쉽죠.
1: 아, 그렇죠.
0: 월드컵 네. 이것 효과라고 해서 그쵸. 단기적으로 확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우리는 이것 효과라고 합니다.

0: 자, 드디어 힌트. 때가 됐습니다. 힌트 갑시다. 나라 씨.
1: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0: 아, 그걸로 갑니까? 아, 그래요? 아, 끝까지 밀고 가시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죠?
0: 아, 어제의 요일이 무엇이냐?
1: 아, 그렇죠.
0: 한자 힌트네요. 네.
1: 그 아주 특별한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뭐 하셨어요?
0: 예?
1: 특별한 수요일.
0: 어제 방송했죠. 아. 아, 특별한 수요일이다.
1: 그렇죠.
0: 아, 네. 특별한 수요일. 아. 야, 이 정도면 우리는 무조건 커피 가게요, 이거. 아. 봐봐, 아직 문자. 아, 커피 잘 마실게요, 아. 나라 씨. 뭐 이거. 내일 거 미리 주문합니다. 아. 막 이런 거 들어오고 있잖아요.
1: 아하.
0: 어. 저는 아랍니다 하신 분 계시고.
1: 아, 진짜요? 아, 제가 너무
0: 이 친절했네.
1: 아, 그러니까 아니요.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0: 정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렇죠.
0: 예. 아, 좋았어요. 잘하셨고. 근데 이게 좀 힌트 드리기가 어렵더라고.
1: 아, 그쵸.
0: 이 말 자체가 약간 비슷한 말도 없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전 뒤집었습니다.
1: 뭘로?
0: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읽는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그 정장이나
1: 네.
0: 아. 양복을 얘기할 아. 때, 어, 야, 너 이거 아주 이 필이 있다.
1: 아.
0: 어,
1: 아, 그 필.
0: 그쵸.
1: 아,
0: 필.
1: 어.
0: 정장 말고 양복 말고.
1: 예.
0: 이거,
1: 아,
0: 이거.
1: 아, 어, 괜찮은데요?
0: 아, 그,
1: 아,
0: 그런가요?
1: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군요.
0: 요런 식으로 해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특별한 수요일.
1: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야, 너무 정직했다.
0: 이게 힌트야? 정답 공개지, 이 정도면?
1: 아, 그러네. 제가 커피 갑니다, 제가 그냥. 가지도 하겠습니다, 그냥.
0: 아주 친절한 힌트였고, 아, 힌트 듣고 알았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신 7444님도 계시고, 이거 효과라고 얘기하죠. 너무 쉽다. 아, 그러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벌써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효과, 월드컵 이것, 오픈런이냐, 특수냐, 특급이냐. 자,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 받고 있고요. 정답 발표할까요?
1: 정답.
0: 이미 나온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수요일.
1: 아, 그렇죠.
0: 정답은?
1: 정답은 2번 특수! 예!
0: 특수!
1: 야.
0: 전혀 모르셨죠, 여러분? 네, 특별한 수요일. 7444님도 정말 제게도 특별한 수요일이었어요. 크크크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그분들 중에 유산균 선물.
1: 1415번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636님께서는 대한의 건아들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길 응원합니다. 또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첫 경기가 일단 잘 풀려야 돼요.
1: 그럼요.
0: A조 지금 조편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1: 네.
0: 우리 선수들도 진짜 괜찮아요.
1: 그렇죠.
0: 첫 경기가 잘 풀려야 됩니다.
1: 진짜 첫 경기 너무 기대되고
0: 네.
1: 내일이 바로 저희 방송 전에 첫 경기가 끝날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응원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송 예. 갑니다. 시작!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두루 똑똑똑똑똑
0: 왓스버! 자, 우물전 030 유료 문자로 두 번째 퀴즈도 정답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급락 반등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아마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대표적인 우량주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자들은 아,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시장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좌우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인데요.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이것 삼아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출발선, 2번 화살, 3번 지렛대. 네.
0: 자,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이 빌려서 큰 돈을 운용하는
1: 그렇죠.
0: 용어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요것을 이제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뜻 이것이 무엇이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받는 동안 우린 또 힌트를 가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
1: 아, 어렵다.
0: 저도 근데 사실 힌트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1: 이번엔 봉영 씨가 먼저 해.

0: 해주시면 제가 네. 좀 배워서 가겠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시죠.
1: 부담이 확 오는데 갑자기. 저 예전에 시골 살 때 이제 도시 사시는 분들 모를 수 있어요. 시골 살 때 막 벌레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다리 많은 애가 있어.
0: 아.
1: 다리 막 많아가지고 꾸불꾸불하면서 막 길다란데 꾸불꾸불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때 소름이. 도시 사셔서 잘 모르죠. 네. 사대문 안쪽에서만 네, 살아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시골 출신들은 그 너무 그 공감되거든요. 아. 딱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약간 이제 습도 높고
0: 아.
1: 그럴 때 얘들이 스멀스멀 나와요.
0: 아 그래요? 그게 네. 다리가 있는 건데.
1: 다리가 많아.
0: 아.
1: 다리가 엄청 많아. 큰 애들은 막 진짜 이 장구채만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1: 네.
0: 우와. 그런 벌레는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 벌레랑 약간 이름이 비슷해서.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 저조차도 그게 무슨 벌레인지 모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특별한 수요일 뭐 이런 것처럼 아, 해야 되나? 아 도시만 살아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0: 아 그런가 봐요.
1: 아 힌트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0: 빨리
1: 지금.
0: 할게요.
1: 빠르게. 아 있긴
0: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1: 네.
0: 겁을 먹죠. 겁을 먹었잖아요.
1: 땡땡 겁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0: 엄마. 그렇죠.
1: 완벽하다.
0: 완벽하죠.
1: 만점인데요.
0: 아 감사합니다.
1: 미리 겁을 먹는 걸 그쵸. 보고 이렇게 먹는다. 자 출발 겁을 먹다. 화살 겁을 먹다. 지뢰 겁을 먹다.
0: 네.
1: 아니요 지금 알려드린
0: 아,
1: 거잖아.
0: 그래요?
1: 네. 오뭐 특별한 수요일보다 낫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0: 3번 지렛대.
1: 지렛대. 지렛대 역할 뜻으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수익률, 이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도 두 배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즘 급락장이 이렇게 심할 때는
0: 조심해야 돼요.
1: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신중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큰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떡 선물 한 분 선정할게요.
0: 네. 8092님 네.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시골 사시는 7444님도 너무 잘한다고 크크크 해주셨는데 아 진짜 저도 괴로웠습니다. 시골 살 때 다 좋은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언니 힌트 너무 좋아요 하시는
0: 감사합니다.
1: 또 7444님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똑딱이 퀴즈 함께 풀어봤고요. 2부에서도 우리 김수영씨가 또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니까 기대해 주시고 1부 끝곡으로 삼산의 액다지가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이따 봬요.

0: 월드컵도 내일로 코앞이지만 달력 보니까 단오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
1: 그러네. 아, 다음 주 금요일이 단오네.
0: 그래.
1: 어, 모내기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건강을 바라는 풍습이 다양하지.
0: 그럼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13일 토요일에 단오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단오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연다는데 나만의 단오 부채를 만들 거라네.
1: 서울에서도 국가무형유산 강릉단오제의 핵심을 해인 강릉단오국과 함께 전국 각지의 무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획공연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대요.
0: 동해안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힘찬 타악 장단과 춤이 어우러진 강릉 단오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 풍어를 기원해온 우리 굿인데 전통의 무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야.
1: 단오장사 씨름대부터 속초, 원주, 고성, 영광, 법성포의 포항까지 전국에서 단오날 행사로 아주 들썩들썩하겠네. 우리 동네 단오날 행사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스페셜 DJ 소도수리꾼 이나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0: 6월 11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박양덕님 외의 소리로 남도민요 추천 단오놀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제 단오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는 이제 강릉 단오제가 시작이 되고요. 풀린이 단오다라는 주제로 개막을 하게 됩니다.
0: 예, 단오와 함께 여러분들의 만사가 술술술술 풀리면 네.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강릉 단오제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우리만의 잔치라기보다는 이제 인류의 잔치가 됐어요. 바로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죠.
0: 그쵸.
1: 그리고 또 국가무형유산이기도 한 강릉 단오제를 아마 전국에 계신 분들이 또 이걸 즐기기 위해서 강릉으로 모이지 않을까.
0: 네.
1: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그리고 국악주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전국 여기저기에서 아주. 살짝만 시선을 돌려도 국악 행사들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자리에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국악 주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멀리 계시는 분들 많이 못 가시더라도
1: 네.
0: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엔 단오날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1: 맞아요.
0: 또 어떤 음악들이 또 열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름맞이 전통축제이자 명절인 단오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김수영 씨와 함께하는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같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나라 씨랑 수영 씨랑?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오랜만에 그럼 만나는 거겠네요.
0: 네. 대학 때 보고 오늘 오. 처음 봤어요.
1: 오호.
0: 네, 이렇게 그래요? 또 성우가 되계시다니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지금 성우계를 대표하는 성우예요. 장난
0: 부럽다.
1: 아니에요 지금.
0: 아.
1: 잘 나가는 후배 오랜만에 만나겠네요.
0: 네.
1: 자 김수영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반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0: 저만 긴장되나요?
1: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요 긴장하고 있어요 저 여유와 목소리 연기까지 너무너무 부러운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1: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성우 김수영입니다 야하
0: 야하
2: 서브님
0: 예 부끄러워
2: 서브님
1: 아니 근데 서로 굉장히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눈은 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둘이
0: 부끄러워요
2: 사실 내향인이라 눈만 쓰는 것까지는 약간
1: 아 그래 얼마 만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니까
2: 근데 그 뒤에도 어떻게 하다가 공연 때 뵙긴 한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2: 저만 아마 일방적으로 봤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1: 아, 그래요.
2: 그 뒤로 저는 무대 밑에서 봤으니까
1: 아하
0: 그렇구나
1: 그때는 이제 진짜 어린 나이 때 아니었겠습니까
2: 그쵸?
1: 그때
2: 살때죠.
1: 그러니까.
0: 근데 진짜 예뻤어요.
2: 어머.
1: 그때 예뻤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뭐가 되지?
2: 오랜만에 뵈니 제가 나이를 좀 먹었죠.
1: 그때
2: 아니,
1: 예뻤다.
2: 아니 근데 선배님은 똑같으세요.
1: 그죠.
2: 진짜 똑같으세요. 그냥.
1: 나라 씨는 뭐 늙지도 않았고 네. 변화가 없어. 그냥
2: 너무
1: 그대로야.
2: 똑같으셔서
1: 박제.
2: 밖에서 그냥 와

0: 여전하시구나. 너무 그대로시다.
1: 한결같은 이나라입니다.
2: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성우계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 됐고 여기 또 서도 소리꾼 명창 중에 명창이
0: 맞아요.
2: 최고가 돼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0: 기억이 아직도 나요.
2: 어떤 기억이 나요?
0: 그 무대 위에서의 그 되게 그 미소로 이렇게 관객을 이렇게 품으셨거든요. 이렇게 노래하실 때. 그게 되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린 나이인데 그 표정이 자연스러운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감명 있게 보였었거든요.
2: 그때부터 그랬구나.
1: 아, 그랬네.
0: 너무 환하게 잘 웃으셨었어요. 무대 위에서.
2: 그 무대 위에서 여유라는 건 그건 뭐 습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0: 맞아요.
2: 그 정도였다. 뭔가 화답 하나 해야지. 아!
0: 근데 제가 하는 거 기억 안 나셨어요. 전 항상 미안해요. 반주였기 때문에.
1: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뒤가 좀 안 보여요.
0: 그렇죠. 네. 저는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이거든요.
1: 저는 맞아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예쁘다.
0: 예쁘다. 감사합니다.
2: 그땐 그랬다. 그땐 예뻤다. 두 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기로 호흡 맞추는 거는 뭐
0: 처음이죠.
2: 처음이겠죠.
0: 아 근데 창극제 혹시 기억나세요? 한양대 창극제.
1: 아 옛날에.
0: 네 그때 네. 저도 마이크를 달았었어요.
1: 아 그래요?
2: 연기를 했었어요.
1: 네. 뭐 했어요?
0: 제가 그때 그냥 안학내 미니 그 안학내들 뭐 요런 거에 그 그걸 저희는 전문 용어로 왈라라고 뭐라 해야 돼?
2: 떼신에 안학내 쓰리 뭐 이런 거
0: 조연 갔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너 화답 잘한다 연기에 올인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너는 마이크를 달아라 하고 저랑 지금 현재 이제 지휘자가 된 조다은
1: 그치.
0: 둘을 악기 연주자인데 이제 앞으로 빼서 이렇게 마이크를 달아주셔서
1: 그때부터 달랐다
2: 그러니까
1: 역시
2: 자 수혁 씨가 나라 씨 좀 그렇다 그러면 잘 땡겨서 가세요
0: 아 걱정 없겠던데요.
2: 여기서 선배 후배 없다. 우린 이래야 됩니다.
1: 저 연기 못해요.
0: 아닙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슐랭 네. 신청 한번 시작해 볼까요?
0: 네 지난주 신봉사의 짠한 젖동량 대목과 그 끝에 드디어 심청이가 등장을 해줘.
2: 아 그렇습니다.
0: 신봉사와 심청이 부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 둥둥 내 딸 아이고 우리 청아 너는 이렇게 고이 잘 자라거라 이 애비는 너 자라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애비는 조용히 동냥 다녀오마

0: 오야 오야.
1: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 마셔야 돼요. 네?
0: 아이고 우리 청이. 아이고 언제 이렇게 그냥 커가지고 7세가 돼버렸을꼬. 그래갖고 이제 애비한테 잔소리도 오고 그런 것이요. 어?
1: 저도 이제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버지는 집에 가만히 계시고 제가 나가서 밥을 빌어 아침 저녁을 올릴게요.
0: 아이고 뉴스가 우리 애기 그 무말을 그렇게 하냐. 아 누가 밥을 빌어 온다고?
1: 아이고
0: 그런 소리 어딜 봐라. 내가 아무리 가난한들 예절조차 빈곤하겠더냐. 네 나이 이제 7살이라 애비는 너를 집에 두고 이제 나 혼자 밥을 빌러 갈 수 있겠는디. 아 어찌하여 너는 그 애비를 집에 있으라고 너 혼자 그 밥을 빌겠다고 그렇게 뭘 말을 하고 그러느냐. 아서라 말해라. 그런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1: 아 아버지 들어보세요.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백리나 되는 길을 무거운 쌀을 지고 왔고 한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 한 명은 사사로이 세금을 써서 옥에 갇혔을 때 그 딸이 노비가 되어 속죄했다지 않습니까?
0: 웬네 뭔 7살이 이렇게 말을 자려.

0: 너 그런 거는 어디서 다 이렇게 주워들었냐? 응?
1: 말 못하는 까마귀도 겨울 저문날 은혜를 갚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짐승만 못하면 어째옵니까? 일곱 살이나 먹은 딸을 두었는데 안 못 보신 아버지가 밥을 빌러 다니며 사람들이 응? 욕도 할 것이고 응? 바람 불고 날 추운데 막 그렇게 허둥지둥 다니시다가 병이라도 나실까 염려되오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제가 할 것입니다.
0: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어찌 이 못난 애비한테서 저런 이쁜 딸이 나왔을꼬. 에 둥둥 내 딸 기특하다 내 딸이야. 아이고 아이고 애비가 그냥 괜히 눈물이 나네.
1: 아이 뭘 또 울어요.
0: 아이고 그러면은 네 마음이 정 그러다면은 이 애비가 딱 한두 집만 잠깐 다녀오마.
1: 아 진짜 못 말린다니까.
0: 갔다
1: 그러면
0: 올게.
1: 조심히 다녀오셔야 돼요.
0: 그려.

0: 산이로구나.
1: 아이고 청아, 날 추운데 그리 입고 다녀 괜찮겠니?
2: 괜찮아요. 비록 헌베 바지지만 데님도 이렇게 맺고 모자도 꽉 눌렀었어요.
1: 아이고 그저 죄다 헌바지에 헌치마 헌저고리 아니냐? 응? 아이고 에이 조심히 다녀.
2: 네. 어, 저 집 부엌 문이 열려 있네. 저기부터 가보자. 여보세요, 사모님, 아주머니. 아, 안 계시나? 아,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봉양할 길 없어 이렇게 밥을 빌려왔어요. 한 술씩 더 잡수고 십시일반 나눠주시면 어린 제가 아버지 봉양을 하겠습니다.
1: 아이고 추운데 여기 두신 밥하고 김치 가져가거라.
2: 어, 감사합니다.
1: 아이, 집에 간장, 된장, 고추장은 있고?
2: 없어요.
1: 아유, 아니다. 얘 말 나온 김에 예. 내가 장도 퍼오마. 잠깐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청아, 네. 너부터 한술 뜨고 가게. 아이, 거기 좀 앉아 보거라. 응?
2: 어, 아니에요. 어, 허기진 아버지께서 저 오기만 기다리실 텐데 어떻게 저 혼자 밥을 먹어요.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1: 아이, 그 고집은 옛다. 얼른 가거라.
2: 네, 감사합니다. 어머, 벌써 해가 둥실 떴네. 그새 반나절이나 지났어. 빨리 가자.
3: 심성이 거동보아라. 문전에 들어서며.
2: 아버지, 뭐야? 많이 기다리셨죠?
3: 아이고.
2: 안 추우셨어요? 배고프셨죠?
3: 아이고 내 새끼 청아, 춥지.
2: 아니요.
3: 웃어서 들어오너라. 네. 손실이자. 응? 요 부재 얼른 오거라. 아이고 이 손이 완전히 얼음이다, 얼음. 아이고 요 작은 손이 그냥 꽁꽁 얼어버렸어. 네. 아이고 그 손이 이리 찬데 이 발은 안 시리겠느냐. 아이고 내 새끼.
2: 아버지 괜찮아요.
3: 괜찮긴 무시, 너는 항상 괜찮다고만 그러느냐. 옛날 토닥 너의 모친 보검근인의 팔짱 느득게 밥을 피니 이밥 먹고 살겠더냐. 이 무진 목숨 참말로 죽지도 못하고 내 살아생전 자식 고생을 또 이리 시키는구나.
2: 아이고 아버지. 마음 쓰지 마시고 어서 식사부터 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에게 효도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진지나 잡수세요. 자, 요거 흰 밥이고요. 자, 보세요. 이거 팥밥. 이건 미역 튀각이에요. 예,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기에 가지고 왔으니까 시장하지 않게 얼른 드세요.
3: 우야.
4: 신봉사 그 말 듣고 기특한 내 딸이야. 내 그

그런 말 다 어디서 배웠느냐? 네 인정이 정 그럴진데 한두 집만 잠깐 다녀오너라. 이제 심청이 거동도하라 파벌을 필로 나가

전조리 바가지를 옆에 끼고 소재 아침 지운 하루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가름 치워 건너가 무궁문전 당도하여 애군이 피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님 네 불쌍하신 우리 부친 후원할 길 바이

고보는 부인들이 뒤앉이 슬퍼하리 그릇밥 김치장을 아끼지 않고 후이해주며 그릇 먹고 가라하니 심천기에 여자오대 키친 오신 우리 부친 나오긴 반 기다리시니 저 혼자 구구지 목사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 모시고 먹겠네라 이렇듯 어두운 밤에 한두 집에 죽건지라 밥을 얻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지 심천기 나갈 때는 온 사루해가 이제 비추고 있더니 밭소해가

서명. 아이고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자연신체 되었네다. 집긴들 오직 건벼 시장 긴들한 소리까 신봉사 반결하고 벌짝 뛰어내다 눈비어. 아이고 내 새끼야 집 나와서 들어오너라. 손실이 다 풀 줄 알아. 심청은 손을 안으 입에 놓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팔인들 오직 쓰리겠느냐? 아이고 내 새끼야. 발도가 좀 만지면서 눈물 씻고 하는 말이 애달도대 안도에 묻힌 무상언지 내 팔자도를 누구요 밥을 빚지 입안 먹고 살겠느냐 무진 목숨이 죽지도 못하고 자식구 생글 이리 시키는구나 심청 장원 효성 부친을 누구며 아이고 아버지 소름 바구시고 진기나 잡수시오 부모를 풍양하고 자식에게 휴받기는 인사의 당이지오니 너무 걱정 많으시고

0: 나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이것은 팥밥이오. 명투가 갈치자반 어머니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예예, 가지고 왔사구니 시장 참게 잡수시오.
1: 심청이, 날마다 얻어먹은 밥이 합쳐놓으면 오색이라.
2: 어이쓰고.
1: 흰밥, 콩밥, 팥밥에 보리기장, 수수밥이 다 있으니 신봉선의 집은 항상 정월 대보름 같았는디. 그렁저렁 세월이 흘러흘러 심청이 나이 15세가 되었더라. 얼굴은 점점 피어나고 효성 또한 지극하다 소문이 자자하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심청이 소문을 듣고 심청이를 보자 불렀더라.
3: 아버지, 저 장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찾는다니 얼른 다녀올게요.
4: 아이고, 승상댁에서는 너를 어찌 찾으실까? 그려 그 조심히 다녀오거라.
3: 네.
1: 저를 따라오세요. 이 모퉁이 지나고 저 고개를 넘으면 장승상댁입니다.
3: 와, 왼쪽엔 소나무, 오른쪽엔 대나무가 있네요.
1: 예, 저기 정자 아래에 있는 소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늙은 용이 굽이치듯 하답니다. 자, 요 안쪽 대문만 열면 이제 부인마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가, 네가 심청이냐? 어서 앉거라.
3: 아, 네.
1: 과연 듣던 대로구나. 꾸미지도 않았는데 천하 미인이구나.
3: 과찬이십니다.
1: 조심스러운 몸가짐하며 검고 둥글고 가는 눈썹은 초생딸이로구나. 아가, 내 말을 들어보아라. 승상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삼형제는 서울로 가 혼자 일이 있으니 어린 자식도 말벗도 없구나. 쓸쓸한 빈방 안에 있는 것은 촛불이요, 보는 것은 책뿐이라. 너의 신세에 생각하니, 아니 혹 나의 수양딸이 되면 아이 집안일 가르치고 글도 가르쳐서 자식같이 결혼시켜 적적한 말년에 재미를 볼까 하는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3: 소녀 팔자 기구하여 낳은 지 7일 만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안 못 보는 아버지가 품 안에 저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량젖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마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딸 삼으려 하시니 황송합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제 한 몸은 편하겠지만 안 못 보는 우리 아버지 끼니와 옷은 누가 챙기겠습니까? 하늘 같은 부모 온덕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녀 더욱 특별하여 저의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어머니 겸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 그 곁을 잠시라도 떠나겠습니까?
0: 아가, 네가 심청이냐?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좌를 주안치엔 후어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다

허구 안긴 거동백 석청탄 맑은 무어를 목욕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날려는 옷 황홀한 그 얼굴은 천신부 돋던 다리에 수면이 비치고

흘러든지 새벽비에 빠른 한어울 경두간 새별이요 파리자 정산 가르간 눈썹은 조생편 어느 정신이라 양협오 고원 빛은 부영화세로 빈듯 이불 열어 운 양건 모란화 한 송이가 하룻밤 빛 기울어 피고 저보디 난듯 꽃이 얼어 말을 헌지 공산 앵무로 다 저리신들 살펴본지 응당이 선여라 월궁에 누들 선조 도화동에 척 가허여 보탄하를 지렀도다 무릉은 내가 있고 도화동에 네가 난지 무릉아 보미에 들어 도화동은 기화로다 아가 내 말 들어봐라 승상일찍 기세하시고 아들이 사명제라 황성가슴 비혼하고 어진 자식 말뻣 없어 적적한 빈방간은 대헌어지 촛불이요 보는 것이 구서로다 너의 신

딸이 되면 여공도 숭상하고 문자도 교습하여 기출같이 성취시켜 말년 참미로

손자 팔자 기박고요 나은 게 7일 만에 모친 세상 버리시고 눈

개우 길로 내요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뭔데 가신 어머님은 얼굴도 모두 없고 궁천 지통 맺진하니 이게 끝이를 다리 없었더니 오늘날 마님께서 미천함

어우컵고 황송하오나 많이 말씀 좋사군변 손전부 먼정귀허나 안맹허신 우리의 부친

종하신 부먹은 덕 사람마다 있건만은 소년 터옥 유별하여 부친

0: 상승상댁 집에 간 심청 대목 오정숙 소리로 방금 들으셨고요. 전에 들었던 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신봉사 봉양 대목을 역시나 오정숙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나라 씨의 라디오 첫 연기.
1: 아,
0: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적이죠.
1: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2: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양 있는 건 진짜 못하겠다고 제가. 나 교양은 없다고.
0: 아까 안아 갈 때는 그렇죠. 그 지문에 교양 있음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거기서
1: 아니요,
0: 약간
1: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0: 아, 근데 변화가
1: 품이 있게 맞아. 느껴졌습니다.
0: 아, 예.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가 지금 칭찬하는 건데. 예, 후배 아닙니다.
2: 예, 그럼요. 예. 아, 네, 또 선배님이고 저희 선생님이고 네. 저 이제 배우러 갈게요 또.
1: 아, 예.
0: 7444님, 나라님 정말 흥겹게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또박또박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듣기가 정말 좋아요 하셨고
2: 감사합니다.
0: 1754님도 나라님 연기 너무 잘하신다고.
1: 그러니까요.
0: 연기를 해보신 건가요 하셨는데. 아, 이분 타루 멤버예요.
2: 예, 저 역사와 자랑, 역사를 자랑하는 타루 멤버입니다.
0: 그렇죠. 타루 배우입니다.
1: 예.
0: 김리애님께서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사디아 최고입니다. 서도 소리계의 팔방민 이나라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얘기해 주셨고. 예. 아이, 뜨겁네.
2: 아, 뜨겁네.
0: 나라 씨에 대한 열기.
2: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아, 그나저나 심청의 목소리 정말 고급지지 않았어요?
2: 아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심성까지 느껴지는 그 목소리 있죠.
0: 그렇죠.
2: 아, 딱 목소리 듣는데 아, 얘 착해. 딱 봐요.
0: 예쁜데 착함까지 다 있는 그 목소리를 디자인하신 거죠.
1: 아유, 감사합니다.
2: 대단해요.
1: 열심히
0: 정말 대단합니다. 자,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극장 판슐랭 이제 퀴즈 네. 한번 가볼까요?
1: 네,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극장 판슐랭 퀴즈. 심청이가 밥을 얻어오면 흰밥, 콩밥, 팥밥에 보리기장, 수수밥이 다 있어서 날마다 얻은 밥을 합쳐놓으면 항상 이날 같다고 했었어요.
0: 네.
1: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생일날, 2번 정월보름, 3번 단오.
0: 네. 자, 밥을 이제 이렇게 얻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워낙 잘 도와주니까
1: 네.
0: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아마 풍족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골지 않고 살 네네, 정도로 네네. 주변에서 도와줬다. 그 이제 힌트를 뭐 굳이 드리자면 뭐 제 얼굴을 힌트로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아시겠죠?
2: 아, 그럼요, 알 것 같아요.
0: 안다 그러니까 또 짜증 날라. 자, 요 정도 힌트 드리겠고 온갖 곡식으로 지은 밥이 종류대로 있다. 요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1: 네네.
0: 자,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1: 정답자가 많이 나오면 한 번 더 이제 화가 나시는 건가요?
0: 약간 그러겠네요.
2: 맞네.
0: 네, 제 무덤을 제가 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1: 네.
0: 판슐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은 한국 어린이 도서를 동티모르에 전달하고 현지 독서 교육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0: 네.
1: 동티모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국립대학교에 한국학센터도 있고 한국어 능력시험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판슐랭은 백희나 작가의 아주아주 재밌는 동화 장수탕 선녀님 소개하겠습니다.
2: 우리 동네에는 아주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3: 엄마, 엄마! 저기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엄청 큰 목욕탕에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대. 나도 거기 가고 싶어!
4: 아유, 스파는 무슨 스파? 랜드는 무슨 랜드? 아이고, 아무리 생겨봐라. 우린 그냥 무조건 장수탕이지.
3: 아,
4: 가자.
3: 아, 엄마 맞는 장수탕이야.
4: 아, 이따가 안 울고 때 잘 밀면은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 사줄게.
3: 정말?
4: 응.
3: 요구르트도 좋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냉탕에서 물놀이 해야지.
4: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아우, 그러라고 했다고 너 진짜 계속 냉탕에만 있을 거야? 아우, 정말. 아, 감기 걸려도 엄마 모른다?
3: 네. 모르죠 모르죠. 풍덩풍덩 발디고 개업치기. 와, 어푸 어푸. 국가대표 김수혁 선수가 메달.
5: 아이고, 저 물 튄다.
3: 응?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5: 예야, 아이 코 묶지 말아라.

0: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1: 선녀 할머니요?
0: 그래. 아이쿠, 날개 옷을 잃어버려서 아이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단다.
1: 대박.
0: 너 혹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아니? 옛날 옛적에 말이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아이 거기서 사슴을 구해줬더니 그 사슴이 선녀들이 목욕하는 아이 연못을 알려줬지 뭐냐.
1: 우와, 정말요? 다 아는 얘긴데 선녀 문의를 위해 모른 척 들어드릴게요.
0: 그래서 내가 아이 여태 여기 있는 거란다. 아니 그나저나 아이 너 냉탕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1: 네, 맞아요. 발 딛고 계엄도 칠수 있어요. 보실래요?
0: 아이 아까 다 봤으니까 아이 오늘은 아이 내가 한수 가르쳐 주마.
1: 네네네네.
0: 폭포수 아래로 가서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한번 보자꾸나.
1: 네네네.
0: 이번엔 바가지 타고 물장구 치기.
1: 우와, 이런 수가 선대머니 냉탕에서 노는 법 엄청 많이 알고 계시네요.
0: 그럼 자 그러면 이번엔 누가 숨을 오래 참는지 한번 볼까?
1: 좋아요. 하나, 둘, 셋.
0: 아이, 그런데 얘야,
1: 네.
0: 저게 도대체 뭐냐?
1: 응?
0: 다들 아주 맛나게들 먹더구나.
1: 아, 저거요. 저거 요구르트잖아요.
0: 요구릉?
1: 아니, 요구릉이 아니라 잠깐만요. 엄마, 나때 밀어 주세요. 때. 빨리.
2: 냉탕에서 놀다가 때를 어떻게 미니?
1: 때.
2: 아이, 따뜻한 물에서 때 불리고 와야지.
1: 따라 다 불렸으니까 자, 이제 얼른 때 밀어 주세요. 살살.
2: 정말 그 살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울기만 해봐 그냥.
1: 아, 오늘은 진짜 절대 울지 않을 거예요.
2: 응? 네가 웬일이냐? 아이고, 옛다 요구르트. 이제 가게 얼른 나가자. 얼른.
1: 네. 잠깐만요. 할머니, 선녀 할머니. 아, 자, 요게 바로 요구르트예요. 자, 할머니 드세요.
0: 어디 아이고 고맙구나. 잘 가거라.
1: 네,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선녀 할머니. 엄마,
2: 이 진짜.
1: 머리가 아프고 거물도 나고 엄마.
2: 아니까 그러니까 냉탕에선 그렇게 누우니까 그게 감기가 안 걸리겠니? 아유 정말 내 속상해가지고 정말. 아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감기도 나 걸리고 그러지. 약 먹고 코 차.
1: 아직 한밤중인데 깨버렸어. 머리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끔. 온몸이 후끈후끈 아프네.
0: 수영아, 아이고구둥, 아이 고마워, 얼른 나라.
1: 와, 시원해.
2: 아이, 수영이 너 괜찮니?
0: 수영이, 아이 괜찮아.
1: 네, 거짓말처럼 감기가 싹다 나았어요. 고마워요, 선녀 할머니.

0: 김무길 명인의 연주로 시나위 듣고 왔습니다.
1: 야, 목소리가 계속 달라지네. 아까 할머니 할 때는 아유, 또 이거 할머니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0: 진짜요?
1: 그래서 지금 또 진행자로
0: 김무길 조심스럽게
2: 갑자기
0: 후배님 앞에서 하니까 더 떨려요.
1: 그래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했고요. 어, 오늘 뭐 총평으로 우리 네. 김소영 성우가 우리 선배님의 연기 어. 어땠는지.
2: 아우, 당연히 너무나도 네. 제가 본 게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세요? 어쨌든 최고였습니다.
1: 듣고 있다. 네,
2: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자들 많이 키워보잖아요. 네. 가장 힘들어하는 역이 원래 연기가 노역이에요.
0: 아, 그래요?
2: 어, 그래요? 노역을 진짜 표현 못해요. 아. 네. 갑자기 안 쓰는 말투 써야 되니까.
1: 아, 그렇죠. 근데 막 절로 나오시는데요?
2: 그래요? 다양한 노역이 다 되시니까. 네. 아유.
0: 이게 막 그럴 때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1: 누구 근데
0: 저한테는 이제 이은관 선생님 뭐 이런 거.
1: 아,
2: 연기 기본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네. 발표하고 네. 선물의 주인공도 선정하겠습니다.
2: 네, 심청이가 얻은 밥을 합쳐놓으면 항상 이날 같다고 했는데 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였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정월보름이었고요.
1: 네.
2: 어, 선물 받으실 분은 2014님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아, 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014님 유산균 맛있게 드시고요. 4598님께서는 크크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랐다면서요. 모든 연기가 다 서도 소리 스타일이네요. 아~ 하셨는데.
0: 아, 네. 어디 안 갑니다.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더 자연스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딱 서도 스타일로 그냥 쫙 그렇죠. 밀고 네. 나가는 그 힘.
0: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중간중간에 네. 이제 그래도 아까 네. 저희 그 평안도 사투리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제 그런 고향 같아서. 아~
1: 네.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선후배가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뭐 그 덕담이라도 한 말씀?
0: 아, 앞으로 대성하시고 이미 대성하셨지만 네. 더 대성하시고 저도 좀 키워주시고 네.
2: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봉하셨는데 아, 연락처 예. 잘 아, 나눠 가지고
2: 받아야죠. 예. 예, 예.
1: 자, 오늘 수영 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1: 보내드리면서 최경만의 피리 배치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치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대구에서 광대 공연을 하는 이상화 씨를 대신해서 오늘 스페셜 DJ로 이나라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는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뭐 어떤 걸림 없이 아주 재미있게 지금 두 시간이 순삭이었어요. 어떠셨어요?
0: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게 두 가지가 교체해요. 네. 이게 마음은 너무너무 떨리는데 네. 재미있기는 정말 이거 아드레날린 지금 엄청 올라왔습니다.
1: 좋았어. 그걸 내일도 푸는 거예요.
0: 갖고 올게요.
1: 내일까지?
0: 네.
1: 아, 좋습니다. 내일도 소리꾼 이나라 씨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오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리입니다.
1: 내일 봬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전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동네 카페에 갔었는데요.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오스크가 못마땅하고 불편하다라는 오프닝을 한 기억도 나는데요. 어느새 저도 그 기계에 무척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단골 가게에서도

기는 사라지고 있지만 이 살가운 사람들과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오후죠. 오늘도 노래가 좋다 해서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노래와 함께 사람의 온기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배의 소리로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 보내드립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게에 있는 키오스크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다 그 매장에 있는 그 점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기계로 다 이제 결제를 하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주문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점심때도 그 밖에서 제가 자주 가는 그 저희 동네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탄 불고기 집이 있는데 초창기에 문 열었을 때는 가면 사장님이 항상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왜 밥을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그런 곳인데 거기도 이제 키오스크가 그 테이블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때 되면 근처에 이제 뭐 그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 오셔서 시끌벅적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장님 뭐 이모 아줌마 뭐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분이 하시

요예 뭐 이런 것처럼 온통 이제 그 주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요즘은 어느 곳을 가나 여기요 저기요 이런 게 없습니다. 다들 조용히. 그래서 가게 안에 울리는 소리라곤 띵동 띵동 몇 번 주문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그 기계음만 들리죠. 그럴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손님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시끌벅적했던 그때가 좀 더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때가 좀 더 기분적으로 맛있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사연을 보내면서 소통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살가움 그리고 서로 간에 오가는 온기가 그리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도 키오스크처럼 핸드폰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온기 느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장현의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봄타령 보내드립니다.

원장현의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봄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 주고 계십니다. 2009님께서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황디님하고 보내주셨고요. 1028님께서 노래가 좋다 기관요원 1028 청취 임무 보고합니다. 어제 신청한 발원 굿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치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곡이 좀 길어서 제가 완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부에 선곡을 해뒀습니다. 2부까지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8318님께서 오늘 친한 언니가 65세 생일인데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를 좋아합니다. 들려주세요. 혜영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혜영 언니 생일 축하드리고

일단 이날치의 법률 온다가 전통 음악 버전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전통곡 버전의 법률 온다를 잘 찾아서 선곡을 해서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89님께서는 어제 동대문에서 공연 봤습니다. 박성환 명창의 판소리 공연 짱짱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중고재 소리를 수련하시고 또 그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명창이시죠. 아마 그 풍모가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흰 수염이 나셔서 아, 그 수염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큰 복을 타고나셨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중고재 소리 하시면서 중간중간 해주시는 그 말씀도 참 재미가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고재 소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또 박성환 명창으로부터 인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광님께서 안녕하세요. 해가 뜨거운 광양에서 청취를 하는 김광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김용우의 장타령이 듣고 싶어서 신청곡 보냅니다. 키오스크는 요즘 시장에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시장 갈 때 꼭 현금 챙겨갔는데 요즘은 카드 단말기 다들 가지고 계셔서 시장 보기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김용우의 장타령도 아마 이 전통곡 버전이 아니라서 예, 저희가 이제 노래가 좋다 해서는 전통곡들만 선곡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장타령 중에 가장 개구진 장타령입니다. 예, 경상도 구미의 장타령. 윤영기 어르신이라기보다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예, 윤영기 형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아, 시구시구.

홍밤중에 새별이 늦어간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란다. 거절난 그게 누구 두자다 한자라 들구나 보니야 진수야 기제 이해비 애정아 전쟁에 목을 안고 진주야 난강에 뚝 떨어졌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란다. 거절난 그게 누구 삼주나 한자라 들구나 보리야 삼촉대 노촉대 기생방에다가 불 써놓고 아들로 키 맞고 다닌다.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잘한다. 거절난 그게 누구 사주나 한자 들구나 보리야 사시야 행차 바쁜 길에 이 나무다리를 만나서 정신참이 늦어간다.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자우라고 거기야 잘난 그게 누구 오자 한자 들구나 보니야 오만장에 가는 길에 적주야 말을 지못하니 춘향이 바람에 뚝 떨어졌네.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잘한다. 그야 잘난 그게 누구 육자 한자 들구나 보니야 육십이 나는 노인이 용나라 밑에 볼받아 신고 어그세야 저그세야 걸어간다.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자우란다. 그게야 잘난 그게 누구 칠자 한자 들구나 보니야 칠년 가물 봉가물 앞뒤 청산에 묻은 구름 만인의 인간의 춤을 춘다.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잘한다. 거기야 잘난 그게 누구 팔자 한자 들구나 보니야 너의 형제 팔형제 나의 형제 대형제 함설당에다가 그를 갈치어 멀리나 서울 쳤을 가그 시험 보기만 고대하네. 일리 지구 젤리 지구 잘한다. 거기야 잘난 그게 누구 굿자 한자 들구나 보니 90이 나는 노인이 목하야 동냥이 이 말인가. 이리 지구 저리 지구 잘한다. 그야 잘난 그게 누구

0: 한자 들고 보니 장안의 범이야. 일대의 포수가 모여도 그 범을 못 잡고 단놈으로 떨어뜨렸네.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잘한다. 지나가는 거라지 동냥 한 점만 보태줘서.
1: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예. 윤영기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구미의 장타령 보내드렸는데요. 금광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시구 좋다 감사합니다 라고 잘 들었다고 또 문자사연 주셨습니다. 아, 참 노래를 어쩜 이렇게 그야말로 맛깔나게 예, 표현하는지 참 저희는 그 소위 말하는 전공자라는 그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 이런 거는 따라할 수가 없네요. 예, 사실 이걸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아, 어렵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 담긴 정악합주 수제천이라는 글을 만나 보겠습니다. 정읍 혹은 빛가락 정읍이라고도 부르는 수제천은 전통음악의 대명사처럼 생각되는 곡이다. 낯선 이방인들까지도 영적인 음악이니 천상의 음악이니 하며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라고 동의하는 곡이다. 수제천은 세월을 닮았고 천지를 닮았으며 나를 닮았고 민족을 닮았고 역사를 닮았다. 수제천의 특징은 그 끊길 듯 끊기지 않는 유장한 가락에 있다. 어쩌면 그 구성 악기인 해금의 속성을 닮았는지도 모른다. 해금의 줄은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다. 그리고 명주실은 뽕을 먹은 누에가 무한한 시간의 실타래를 뽑아낸 것이다. 바로 그 누에가 시간을 자아낸 철학의 실타래가 수제천의 유장한 가락이다. 온화한 질감의 결, 고운 가락이 굽이굽이 물결지며 흘러가는 수제천은 따뜻한 하늘의 양기가 만물을 고르게 자라게 하는 천지의 대학, 바로 그것이다. 연음 형식이라고 해서 각 악기의 가락과 가락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선율적 특성은 바로 우리 문화의 속성의 구현이요, 우리 민족의 기질인 은근과 끈기의 음악적 현현이다. 느릿한 한 배와 유장한 흐름의 수제천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어느덧 우리의 영혼은 육중한 사색의 심연 속으로 침잠되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고요한 명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수제천은 사람이 지은 음악이 돼 이미 인공의 차원을 뛰어넘으며 예술적인 기교에서 출발하되 이미 무기교의 기교로 집어들며 순수 자연에 합일되고 만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제천 보내드립니다.

0: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재 천 들었습니다. 참 그 유장한 그런 맛이 일품인 음악이죠.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 이 수재 천에 대해서 관련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하고 구성해서 읽어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수정한 부분도 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열심히 읽어는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더 감명이 깊은 글이니까 이 한명희 선생의 우리 가락 우리 문화라는 책에 담긴 정악합주 수재천이라는 글 여유 되실 때 꼭 한번 찾아서 글 읽으면서 수재천 한번 들어보시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늘 혜영 언니의 생일 축하 곡이죠. 8318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오는 대목부터 별주부 목 내력을 이르는 대목까지 박초월의 소리 김득수의 북창단인데요. 이 1962년 8월에 이 수군가 완창 실황 음원 중에서 일부입니다. 귀한 음원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거 앉은 게 퇴생화나뇨 하고 불운하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택으로 밀고 와서 아래택이 뻣뻣하야 퇴자를 호자로 붙이 한번 불러보는디 저거 주둥이 발걸하고 거르송 거르송 한 게 퇴퇴퇴 호상화나뇨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에 호랭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오고 온다 보임이 나려고 온다 송이 깊은 벌로 한김생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지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나 잔뜩한 발이 넘고 동해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도 부르고 엄동 사단 백설적으로 잔디 뿌리 광보래 지며 주홍에 떡바기와 자랑 앞에 가고 동서 홍행에 가는 소리 산초 고대대놓고 나이 두꺼진한 듯 차례가 깜짝 놀래 먹을 훔쳐 가마지고 없죠 실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뒤에 마른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대답이 없으니 아이쿠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래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개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킨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자래새끼요. 호랭이 자래란 말을 듣고 한번 돌아보는디

주름이야 이게.

오해 보감을 살아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은구나. 자라가 한 꼬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라들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그러지 않으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동대라 가야 저녁까지 와라. 내 숨새로 굴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지병세대야 슬지 백이 다른 물은 즉 호랭이 실개가 좋다 하기로 도장에서 잡았다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요즘 호랭이야. 한복 못 죽었나 돌랑귀신 거 있는 자 비속들은 칼로 이 호래 대갈라라.

뒤에 도리랑 하는데 약간 락 음악에서 기타 솔로 듣는 것 같아요. 아, 목이 정말 대단하시죠. 시시상청이 박초월 명창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오는 대목부터 별주부 목 내력 이르는 대목까지 박초월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고요. 1962년 8월에 있었던 수군가 완창 공연 실황 음원이었습니다. 8318님과 8318님의 친한 언니이신 혜영 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제 여유 있는 곡입니다. 경기 작가 선유가 들어보실 텐데요. 이은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 작가 선유가 함께 들었습니다. 놀러 가세 지도당실 놀러 가세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예. 놀러 가고 싶네요. 뭔가 퇴근 시간 다가올 때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보내드릴 텐데요. 조순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게 되든가. 전생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희양이 연 집을 짓고 사자 사자 사자 드니 시온 이행 이행 자가 외냉 자고 오르니 민날 보라고 길래.

자지어도나 가야거여 가이없는 이네 팔자 거지없이 되었구나. 고요고요 고원님을 크게 두고 구전님들 이질성아. 거기가 그 말이 웬 말이고 가세 가세 나도 가세. 나냐느냐 나 죽어도 너못 살고 너 죽어도 내.

0: 늦어 다듬한 상사노알 덧없이 깨달으니 도저 누주 도합을 적막한데 두견소래 뿐이로다. 드디다 들어갔던 님의 방에 다시 한변 가고지라 나랴느랴. 날라가는 원양새야 너와 나와 동행하자 연분 없음은 나겠네. 노려 누류 노루장와 꺾어지고 위를 아래 희롱할고 느리라. 너실너실 땅은 머리매 방에 그려두고 마이며 마을 영마 철령을 묻어 하고 쉬었더니 모이며 모존 삼을 다지나도 계무의 좋다 하리 머미마 머미한 말이로다. 바이바이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부득없으니 더욱 설다. 보이뷰 보이경을 열고 보니 부용한 색초체 한해 법이바 법이하님의 생각 발해이기가 몇 날인가. 사이사서에서 사실하면 콘기남지 소이소 소요한 빈방 안에 수은 네팔자야 서시사시시로 먹은 맘이 사훈들 이질소냥 아야의여 아람답게 아는 손에 인정 없이 떨어진다. 오요우유 호동제월 서은비에 우지진한 저봉하다. 어이야 어이거리야라 우노 자이자저이저 자지리안자 쥐토다 조이조주주 조일홍타바리고 죽을 수만 남았구나. 저지자 지리한자취로다. 차이차저이저 차참차참 생각하니 처처가 기원이리로다. 조이초주주 초상같이 높은 전이 주얼같이 밝아구나. 처치처치치양음난 이생갈기 차지없이 되었구나. 카이카 칼같이 먹은 마음 극할수록 더하구나. 코이코 코고 눈을 못보고서 코코이 앉아서니 크키카 크다크님의 품을 각함하기 모르겠네. 타이타 더이더 타연타 일터에알가. 토이토 토계 삼층 높은 집에 투기하리 그 위련공 터티타 틈이 없난 생각이라. 파이파 파산제월 불어이기나 임해동창 펄쩍 날아든다. 포이포 포연동 밝은 밤에 푸른 안개 둘러구나. 퍼피퍼 피어나던 녹빈 홍안 파파노구 대단 말가. 하야허여 하연한 일 은한대고 그속 세월 뿐이로다. 호요후유 호흡하게 먹은 마음 단사로 이절내라. 허희하 희어지니 하리롭다.
1: 이학선의 노래로 경상도 영천의 언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1028님께서 어제부터 애타게 기다리시는 김용택 명인의 곡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을 선곡을 해봤는데요. 동해안 599 중에서 발원굿이라고 하는 굿거리의 전체 모습을 짧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음원입니다. 보통 이제 굿한 거리가 사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음원으로 방송을 통해서 감상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지금 들으실 이 발원굿 음원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별신굿 장단의 굿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흐름이 가장 잘 이해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음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차 빨라지는 호흡이다라는 설명을 늘 드리는데 사실 약간 건너뛰는 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들으실 음원은 차곡차곡 음악을 쌓아가고 장단을 이렇게 변주해 가면서 점점점점 모양을 만들어가고 호흡을 점점점 이렇게 바트게 조여가는 그 모습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예, 그런 음원입니다. 아, 전체 곡 길이가 한 19분 정도 되는데요. 동해안 5구 굿 중에서 발원 굿 김용택 명인의 장구장단회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1028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낚시라도 돌아오시오. 오니라도 돌아오시오.

0: 있을지 모르.
1: 좋다.

0: 한없이 극락 세계시황 세계모범 연하대로 부도 변화지경가 없소사. 여법소.
1: 아, 그렇다.
0: 불상고에 참하신 서시영가씨 이곳바다 극락세계시황세계 모범연화대로 모실 적에 욕심 많고 탐하는 군웅 장수님네 입을 빌려서 시황뜨에 돌아오고 연왕뜨에 돌아오고 눈물뜨에 돌아와서 부모 형제 처자곤숙 만내보고 넋이는 늘판에 닿고 혼백은 하단에 남아서 오늘날에 이곳바다 극락세계 가실 적에 불쌍고에 참마시는 사시영과 시왕도 내 모시르가

1028님께 저희가 선곡해서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동해안 5구 굿 중에서 발원 굿. 제목은 발원 굿입니다만 중간에 이제 군웅 장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김동언의 소리, 김용택의 장구, 김정희, 김정국의 꽹과리, 김동렬의 징연주였는데요. 19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사실 한 거리가 막 2시간

시간씩 넘으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줄여서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편의점에 가면 여행용 세면도구 팔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진짜 필요한 것만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 음악이지 않나라는 필요한 대목만 딱딱딱 줄여서 동양배신 곳의 기본적인 음악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은 음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8님께서도 저는 그저 무지한 팬일 뿐이지만 제 귀에는 김용택 명인의 연주가 마치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만들어낸 언어처럼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동시에 너무나도 좋은 느낌을 줍니다. 늘 그렇듯 선곡은 실망시키지 않네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곡을 골라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귀한 녹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공부할 때 참 많이 듣는 예, 그런 곡이고 지금도 들을 때마다 예, 우와 이러면서 듣는 곡입니다. 자주자주 예,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신봉사가 이 부인이죠. 곽씨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슬퍼하는 대목부터 젖동량을 나가는 대목까지 감상해 볼 텐데요. 동네 사람들과 곽씨 부인 장례를 치르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방은 비어있고 부엌도 적막합니다. 신봉사는 이웃집을 찾아가서 부인을 찾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 통곡을 하는데요. 그때 귀덕어미가 청이를 안고 와서는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라며 신봉사를 달랜 뒤 돌아갑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자 신봉사는 더욱 비참한 심정이 들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다시 달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밤을 샌 뒤 다음 날 젖동량을 나갑니다. 신봉사는 더듬더듬 우물가에 가서 아이에게 젖을 좀 먹여달라고 하는데요. 우물가에 모인 부인들은 이 집에도 아이가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자주자주 오라고 하면서 내 자식을 못 먹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겠느냐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동량 젖을 먹인 뒤 신봉사는 아이를 어르는데요. 딸의 배가 빵빵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모친 닮아 현철하고 얌전하게 자라라는 바람도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심청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되죠. 심청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젖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 어머니에게는 천금상을 내리고 도화동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목 보시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죠. 이 한 아이 키우는데 온 동네 힘이 들어간다는 말씀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청가 중 이 신봉사 젖 동량하는 대목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집이라고 들어온 손이 부엌으로 적망하고 방만 온팅 피어난디 향대 송대만 피어이다 신봉사 실성 발광 미친한데 얼싸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면 집행막대 흩어지고 이웃집 찾아가서 유부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정자에 바위 없어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굽어

아니에요. 마누라, 마누라 여기 있어. 예? 하하,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다시 들어와 방 가운데 주저앉아 우둥허가 언제 안녕했을지요. 그때요 귀덕이네 어이기간 꼬들어와. 봉사님 이 얘기로 보드려도 넘어오지 마시오. 어, 귀대기네인가? 이래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셔주음유소. 귀대기네는 건너가고 아이기 안고 찾다 널자 만촌에 달을 키우니 찬바람은 시르르르르르르르 아르나게 놀랬게요. 첫달라고 슬피 운다. 신봉사기가 맥혀 우지 마라. 누금 묻히는 먼디 갔다. 낙양 통춘 이화영 숙낭자를 보러 갔다. 황등묘 입이 헌태 허수윤을 흐러 갔구나. 그런 날은 안다마는 오만 날은 막연구나.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너 낙은 치를만어. 나무 채로 알지도 건드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배가 고파 운다마는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날 세면 젖 머니가 뜨거운 미교를 주마.

마라 딸이 차차 밝아지니 우물가 둘의 막소리에 신봉사 반기 놓고 첫설매기로 나간다. 한편에 아이게 안고 또 한편 집배기 들고 더듬더듬 찾아가 우물가 당도하여 애견이 피는 말이죠. 보세요 부인님네 치르라는 무친 일구 전본 베겨서 죽이거든이 이에 첫 좀 베어주어 보거든 난 부인들이 아이고 그거 불쌍하구나 자살을 많이 빌려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내일 또 안고 오시고 머리도 안고 오시면 우리 아이는 못 먹여도 이에 설마 쿵기리까 신봉사 좋아라고 은혜배 꿀란만이요 욕지를 뒤앞에 지세 메고 수란 고왔을 허유 자여하고 신대역을 빨래 헌디 그런 곳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네들

길을 아는 꼬고걸 온다.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불렀구나. 기냐 동네 부해를 덕이라 수복 강령을 하옵소서. 너도 거기서 소인자라 현절하고 효행이 있어 백여불 쉬보여라. 어려서 고생을 민국이다 업을 헌다느라. 아들 같은데 딸이지 허덩 밑에 그글이 아니냐 서걸 서걸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따둑 따둑 잠들이고 선배 전대를 도둑지어 사회편없게 다 들어매고 한 달 육장 천거도 이게 어른아 이게 밤죽차로 향유 동아볼 만일사 근근히 연명할지 그때 여심청이 난 당내 귀들 사람이라 전제귀신 도와주었지 물부사를 음주하여 부뜻 잔병 없이 잘 자라나서 육칠세가 되었구나. 하루난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어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공양 하겠나이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가 내 아무리 혼궁한들 우남동년도 하나를 밥을 빌어 오게 하다니 그 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에게 듣조시오. 자루난 현인으로 백리의 품이 가고 수녀딸 지앙이로 낙양고 치나비 몸을 팔아 속주어 말 못하는 가마이기도 공이 힘겨운 날 반포지은을

0: 아닙니까?
1: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젖동량하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3659님께서 오늘도 서울 가며 듣는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지워자 하시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이 시간이 반갑습니다. 흥타령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쯤에 또 흥타령을 긴 곡으로 예,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게 좋은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신청곡이 있어가지고 6043님의 사연인데요. 민왕님 제주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위 위호 생일입니다. 사위분의 성함이 위호이신가 보군요. 예. 육아휴직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죠 그러면. 예. 아이들 돌보느라 요즘 늘 피곤해하는 모습이 짠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알토란 같은 이쁜 손녀가 셋이나 되거든요. 힘들만 하죠. 사위가 좋아하는 요리 두어 가지 만들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생일상 차려주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위호 힘내라 응원하고 늘 건강하기 바라는 엄마 마음입니다. 얘들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I love you 라고 하트를 세 개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다 라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이제 육아휴직하면 저는 그 새벽에 이제 수유해야 되잖아요. 모유 수유가 아니고 이제 그 분유로 이렇게 먹이게 되면 꼭 그 엄마가 안 일어나도 아빠가 일어나서 아이를 먹일 수 있으니까

0: 새벽 한 2시쯤 응애응애 이렇게 소리 나면 저도 모르게 코 아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 고는 척을 하면 집사람이 다 알죠. 제 아내는 어우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아이를 예, 케어했던 네 그 시간이 죄책감으로 밀려오는데 예, 우리 사위이신 위호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예. 6043님이 사위 나왔어 이러고 딱 들어갔을 때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딸아이 셋이 갓난아기까지 그 마사지 아빠를 마사지 해주고 있는 어떤 모습을 목격하시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그 사위이신 위호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두 분에게 어울리는 곡을 저희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짐작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춘향가 중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과 춘향모가 상봉하는 대목입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생일 축하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내가 어사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오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춘향모를 찾는 뒤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을 하고 부르듯이 꼭 부르던 것이었다. 이러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 조상님도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 보아라. 향단이었자오되 만화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만화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정황 없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따서 보내라. 향단이 충충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나는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잘 되라고 지금 후원해서 빌든 그냥 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 그래요. 좀 나가보셔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느라 가느라 리오란스럽다냐. 춘향 모친이 홧김에 나오겠다. 춘향 모친 나온다. 춘향 그 모친이 나온다. 춘향 차친이 나온다. 춘향 차당님비 나온다. 춘향 대부인이 나와. 싸나고 늙은이 나온다. 이두령 빙모가 나오고 온다. 사또 장모가 나온다. 백선배 바르 밥불에 든 머리 커드그르가 다리 짚어 얹고 꿈벌라진 하대 손

날 찾어. 날 찾을 데가 없건 마른 코느기가 날 찾어. 남원 48방 중 그닥 소문을 못 들었다. 70당년들 근전지 모남 통역의 딸 하나들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경각돼야 있어.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하려고 찾아와. 나를 모르나 내가 왔네.

0: 국경여라니 자네 본지가 우래요.
1: 아?
0: 새거 인두백 건지 백발이 환연

0: 일을 할 수 있나 해는 저저 부르고 짓고 성부제 병부제 언제 될까 천해로 찌가로 허허 늙은이 날 몰라 허허 늙은이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 돼도 자네날 몰라 옳지 인제 내 아로소 동문 밖의 이 풍은
1: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2: 할머니, 요즘 캐대한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3: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4: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3: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2: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3: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4: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3: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1: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젊은 국악인의 새로운 도전부터 우수한 국악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작 지원 공모까지 국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악방송의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2016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악을 만들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창작 경연대회인데요.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상팀 오름새의 축하 공연과 참가팀들의 합동 무대도 마련되는데요.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국악방송에선 2016 공연 실황 중계 국악 무대 제작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국악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정된 공연은 국악방송의 전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실황 영상으로 제작돼서 국악방송 TV의 국악 무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 놀이마당 전통 상설 공연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 국악과 연희,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가족 나들이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국가 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살스러운 탈춤의 매력과 흥겨운 놀이판을 만나볼 수 있고요. 다음 날인 14일 일요일엔 서해 만성가가 펼쳐집니다.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바닷사람들의 삶과 흥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엔 청배연희단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연희 공연을 선보이고

21일 일요일엔 가야금 앙상블 현이 준비한 여름 문턱에서 여럿이 빚은 하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여러 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토요일에는요. 사단법인 배정의 춤 연구원이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신전통춤 무대를 선보이고요. 마지막 28일 일요일엔 윤영욱과 김기범 그리고 풍류열악이 함께하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피리와 태평소의 깊은 울림으로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야, 탈춤부터 연희, 전통춤, 거기다 퓨전 국악까지 주말마다 펼쳐지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한마당, 서울놀이마당 전통상설공연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놀이마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 하나의 풍류가 되는 특별한 음악극이 찾아옵니다.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2003년 창단에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단 사물놀이 땀띠와 판소리 트래블러가 함께 만드는 음악극인데요. 땀띠가 걸어온 시간과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흥겨운 사물놀이와 판소리 그리고 낭독극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가진 관객을 포함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입니다. 공연 중에 자유로운 입트장이 가능하고요. 모든 회차에 자막과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공연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웃음과 신명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적게는 한 10년에서 수십 년까지 세월이 한참 지난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굵직굵직한 기억은 남아 있어도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기억하긴 어렵죠. 그때 우리가 여행 간 곳이 산이었는지 바다였는지 정도는 기억해도 거기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이들도 기억하는 포인트가 전부 달라서 퍼즐 맞추듯 서로의 기억을 조각조각 더해가며 오래된 추억을 재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기억 조각을 끌어모아봐도 끝끝내 안 맞춰지는 퍼즐 조각이 꼭 있다는 겁니다. 추억의 소중함에 비해 우리의 기억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추억을 더 아름답게 보정해주는 필터가 되기도 하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루덴스의 연주와 노래로 추억으로 가는 길 들으면서 6월 11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억의 소중함에 비해 우리의 기억은 너무 허술하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마치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어떤 추억 속에 잊혀진 한 장면을 기억해내려고 애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애를 태우는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 영화의 주인공 말고 서브 캐릭터의 이름 같은 거요.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기억에서 더 빨리 잊혀진 걸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게 생각이 안 나면 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진짜 만화 영화 캐릭터라면 요즘엔 뭐 검색만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지만요. 정말 개인적인 추억들은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내려 애썼지만 영영 떠오르지 않고 사라진 기억이 있으셨나요? 요즘은 사소한 것들도 사진으로 많이 남겨두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도 검색으로 어느 정도는 되살려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하네요. 핸드폰 사진첩을 검색해보면 되니까요. 아니면 정말 잊지 않고 싶은 추억은 일기로 기록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잊지 않고 싶은 추억을 더 잘 간직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추억은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모감주 나무 꽃입니다. 녹은 방초, 푸르름이 짙어지는 때를 맞춰 샛노란 꽃들이 나무 위에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나무는 누가 기다려주지 않아도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계절을 맞춰 싹이 돋고 잎이 피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는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 그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나무를 친구로 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나눠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1790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1790님을 기다려주는 이런 나무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1967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는요. 6시에 여향,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6시만 되면 이렇게 제깍 찾아오는 여러분의 친구,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자, 7324님께서요. 내일이죠. 우리나라가 체코전하고 경기를 치르거든요. 북중미 월드컵 개막한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월드컵 개막하죠. 네. 내일 오전 11시. 우리 대한민국과 체코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월드컵 응원 잘하기 위한 빨간 음식들 레시피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열정적인 응원하실 준비요. 네, 잘 이렇게 전달을 우리 에너지 선수들에게 잘 전달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바람 솔솔 부는 저녁. 오늘 하루의 시간을 추억으로 정겹게 나누는 시간 만나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추억 이야기하니까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라는 노래가 있던데요. 생각이 났어요. 신청 드려봐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곡. 저도 생각이 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정표의 노래로 함께해요.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이정표의 노래로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요. 월양거무님께서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사실 저 이 노래 며칠 전부터 흥얼거리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듣는군요 해주셨어요. 어머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죠. 네. 자,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 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내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도 알려드릴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 덩덕궁 앱 사연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추억으로 쌓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또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2755님께서요, 국민학교 때 십리를 걸어서 학교에 갔던 추억이 생각나요. 제잘제잘 수다 떨면서 가면 학교에 도착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친구와 함께 가면 먼 길이라도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수학여행 갔었는데요. 방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요. 베개 속에 3,000원 정도 넣고 가면 이쁜 마누라 만나서 잘 산다고 해서 넣고 왔는데요. 마눌님은 잘 만난 것 같은데요. 베개 속에 넣어놓고 온 3,000원이 아까워서 잠못 이룬 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내돈 돌리도. 아유. 아, 우리 아내분, 멋진 아내분 잘 만나셨잖아요. 그럼 잊으셔야죠, 우리 꿀꿀님.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723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기억이란 참 묘해요. 서랍에서 골무를 발견했어요. 친정엄마께서 골무 만들 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엄마는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슬펐네요. 4월 20일 날 당첨된 떡갈비를 못 받았어요. 문의드려요. 언제쯤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네, 문의를 업체에 문의하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죄송합니다. 떡갈비, 지금 피디님께서 문의드렸고요. 내일 확인 후에 말씀 주시겠다는 답변을 네, 방금 받았습니다. 추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드들강님께서 때로는 아픈 추억도 그리워지고 행복한 추억을 그려보면 지금도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추억은 다시 올 수가 없어서 더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언제나 만나와 같이 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이 만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의 추억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8888님께서요. 오래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뽑아서 박스에 담아 놓았는데 가끔 사진을 들여다보며 20년, 30년 전 추억들 떠올리면서 즐겨요. 요즘은 핸드폰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도 사진으로 보는 게더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진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박스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참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8888님께서도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 기숙사 안에서 우리의 그냥 학생들 친구들의 일상을 그렇게 사진으로 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화해서 선물로 주고, 예, 네,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진들 보면은 너무 소중한 추억인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었지. 아, 방을 이렇게 썼지. 아, 그때 이 방, 이 친구와 함께 방을 썼었지 하는 기억들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추억을 저장해놓는 방법 중에,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기도 하죠.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자, 7324님께서 내일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신모듬 사막장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곡은요. 이 신모듬 사막장 같은 경우는 연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14분에서 16분 정도 되는 대곡들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10분 이상의 긴 곡들은 만나서 또 들려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해요.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음으로, 네, 신모듬 사막장에 버금가는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7297님께서요. 보미 씨, 맛있는 라디오 퇴근하면서 늘잘 듣고 있어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하게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제작진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억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보니까 추억이 덜한 것 같네요.

내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사진기로 찍어서 앨범에 꽂아둔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추억을 사진으로나마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보미 씨 방송 듣는 저녁 6시도 저의 소중한 추억의 한 장면이 될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우리 만나 듣는 이걸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벌써, 어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바로 라디오 극장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자기야, 혹시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 알아?
1: 시간 탐험대? 그런 만화책이 있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0: 아니, 만화책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 TV에서 했던 애니메이션. 돈데크만이라는 주전자 캐릭터가 나왔다는데 자기는 본 기억 없어? 캐릭터 이름을 듣고도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인 걸 보니 남편은 그 애니메이션을 안 봤던 모양이다. 사실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며칠 전 라디오를 듣다가 진행자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라며 잠깐 이야기했을 때 아, 그 애니메이션이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채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다.
1: 아이, 근데 자기도 본 적 없다면서 어째 그 만화 얘긴 줄 알아들었노? 그리고 반갑긴 또 뭐가 반가운데?
0: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 분명 그 만화 안 봤는데 시간탐험대라는 제목이랑 주전자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던 왕자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 신기하지?
1: 맞나? 그뭐 왕자라서 기억하는 기가 아따 막 하여간 여자들이란.
0: 아니야, 나 정작 그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만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1: 본 적도 없는 만화. 그래서 어떤 그림체로 그려졌는지 잘 모르는 캐릭터의 이름을 만화가 종영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럴 만한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때는 그 만화가 종영하고 한 3-4년쯤 지난 어느 날.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음악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로 자리를 옮긴 음악 시간은 다른 교과 수업에 비해 좀 풀어진 분위기를 틈타 옆에 앉은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기가 비교적 수월했었다. 그날은 마침 누군가가 던진 잡담의 주제가 옆 친구에서 또 옆 친구로, 거기서 또 앞뒤 옆으로 점차 퍼져나가던 중이었다. 그 주제는 바로 만화 시간탐험대에 나온 왕자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였다. 대부분 시간탐험대라는 만화를 알고 있었고 그 만화를 본 사람이면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 돈데 돈데 그만이라고 주문을 외우던 주전자 캐릭터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가 나왔었다는 것. 공주 이름이 샬랄라 공주였다는 것까지도 누군가 기억해냈는데 왕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아무도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자기도 그런 거 뭔지 알지? 아, 누가 초성만 말해줘도 바로 알 것 같은데 결정적인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그 답답함 있잖아. 옆에 애는 알겠지 싶어서 물어보면 걔도 똑같이 거기서 막혀서 답답해하고 그렇게 계속 해결 안 된 의문이 집단 궁금증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거지. 아, 오죽하면 그 만화를 본 적 없는 나까지 같이 답답했겠어? 그날 우리는 결국 음악 수업이 끝날 때까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실로 돌아왔고 해결이 안 된 궁금증에 괴로워하는 분위기가 쉬는 시간 교실의 공기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떴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를 뒤늦게 감지한 한 친구가 있었으니 아마도 음악 시간엔 수업을 열심히 듣느라 집단 궁금증이 그 친구에게까진 도달하지 못했었던 모양이다. 뭐야? 왜 그러는데? 라고 뒤늦게 묻는 친구에게 누군가 간략히 설명하자 그 친구는 뭐 그런 걸 궁금해하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호마르 왕자잖아! 와, 진짜 뻥이 아니라 그 순간 교실에 있던 애들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잖아. 심지어 나는 그 만화를 본 적도 없으면서 10년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으니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 친구가 완전 영웅이었어. 아, 그러니 내가 오마르 왕자라는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

밴드 경지의 연주와 노래로 추억이 된 거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 언급된 만화 영화가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만화라고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 바로 그 만화였는데요. 월요일에도 그 만화 기억난다고 아마 저와 동년배이신 듯한 그런 청취자분이 몇분 반응을 해주셨죠. 검색해보니까요, 이 만화가 1993년부터 94년 초까지 방영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검색만 하면 생각 안 나는 캐릭터 이름도 금방 알수 있지만, 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아,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정말 답답해서 괜히 다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답답해 하다가 통쾌하게 생각이 난 일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도 추억은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홍 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아카데미 칸 영화제 최고 인기 연기상은 만나의 김범희님 짝짝짝. 아유,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7324님께서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 본적 있거든요. 검정고무신 그리고 날아라 슈퍼보드 본적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생각납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게 네, 그 만화영화 주제가였던 기억인데요.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배추도사 무도사 나오는 네, 그 만화영화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머털도사.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머털도사. 아유, 참 생각나네요.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저의 추억의 만화는 들장미 소녀 캔디. 그렇죠. 캔디 빠지면 섭섭합니다. 개구리 왕눈이, 스머프, 미래소년 코난 이런 만화요. 가가멜 이라이죠. 이런 캐릭터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둘리도 재미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둘리도 빠지면 섭섭하지요. 네. 아, 스머프도 재밌었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과 한음 인형극이 떠오릅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박 바가지로 인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기억의 영향력은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름도 모르는 풀 같은데 그 풀이 군집을 이루어 하얗고 연보라 계란꽃이 한강변의 장관이었습니다. 계란꽃 덕분에 강변을 걸으며 운동할 때 눈이 환하게 열린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풀처럼 꽃을 피우는 때가 오나 봅니다. 자연이 우리의 거울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계란꽃이라는 꽃이 있나요? 음악 나가는 동안 제가 한번 검색을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신기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카피카피룸 룸 카피카피룸룸 이루어져라 모래요정 바람돌이 생각나요 해주셨어요. 야, 여기까지 여러분 문자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노래가 기억나잖아요. 이거 진짜 아유 신기합니다. 자, 바람바람님이 그리고 오늘 근육 파열로 깁스했던 걸 4주 만에 잘라내고 쩔뚝쩔뚝 목발 짚고 퇴근하려고 시동 걸었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퉁퉁 붓고 근육은 쏙 빠진 다리를 보니 뭔가 허전하네요. 이제 걷는 재활 몇주 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하네요. 만나 들으며 즐거운 퇴근길에 올라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 더운데 또 깁스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재활 잘 하시고, 네. 튼튼하게 또 걷기,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네. 쾌차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도 저는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래요정. 바람돌이 또, 예, 바람바람님과 똑같은 만화 생각나셨어요. 아톰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1967님께서도 저는 일요일 아침마다 은하철도 999 끝나고 한 지붕

좋겠던 거. 네, 기억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재밌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날씨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원곡이고요. 오늘은 최여환의 노래로 기억을 걷는 시간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남해 유배문학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유배문학관 일원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남해 마늘 한우 축제가 열리는데요. 마침 내일부터 북중미 월드컵도 시작되니 내일 오전 11시엔 축제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우리 대표

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이곳에서 거리 응원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내일 오전 11시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돼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바르고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대전 15도, 울산은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간에는 5에서 10mm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우리를 보고 치고
1: 이봉근의 노래로 추억 듣고 왔습니다. 7297님께서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이 코너도 너무 좋습니다. 보미 씨 오늘도 사투리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시간탐험 때는 잘 모르는데 재밌게 봤던 만화는 달려라 하니와 아기공룡 둘리, 마루치 아라치, 태권부이, 말갈량이 삐삐 등 수도 없이 많네요. 오늘은 내일 축구 승리를 기대하며 추억에 푹 빠져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이 진짜 만화 영화를 또 떠올리면 그 어린 시절에 뭔가 순수했던 그 시절이 또 함께 생각이 나죠. 2738님께서는요. 어린 시절 TV 만화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애들 키우면서 어깨 너머로 살짝살짝 톰과 제리 재밌게 봤던 기억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제리가 정말 영특하죠. 네, 이 톰과 제리도 참 재밌었는데요. 자, 승승장구님께서는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꼬마 자동차 붕붕 생각나요. 지금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TV 만화만 봤나 봐요. 지금 나온 만화 거의 다 알겠어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붕붕도 생각납니다. 이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서 막 출발하잖아요. 그쵸? 재밌는, 재치 있는 아주 그런 상상력인데 아, 네. 접시꽃님께서요. 저는 캔디 만화랑 톰소여의 모험 보고 자랐어요. 이 톰소여의 모험 만화 다 보고 나서 마루에 앉아있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해서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그대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다는데 저는 기억도 없고 깨어나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 정말 힘든 가시밭길을 40년간 아프게 걸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병환 중에 계시나 봅니다. 아휴, 그러면은 이 날을 정말 절대로 잊으실 수가 없겠네요. 네. 우리 만나가 좀 접시꽃님께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뮤지엄의 연주로 추억의 기억 속에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조선블루스의 연주와 노래로 작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추억은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동덕궁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324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제가 좋아하는 저녁밥 같은 연인이랍니다. 해주셨네요. 어머나.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보미님 인사가 좀 늦었어요. 바빴거든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지금 바쁜 일 네, 좀 끝나신 거죠? 네, 환영합니다. 5055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먼 친척 고모님을 뵈러 다녀왔어요. 댁에 갔더니 맷돌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들죠. 그런데 예전에는 콩을 맷돌에 갈아서 두부를 집에서 만들어 먹곤 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랑 시골에 계신 엄마랑 가족들이 함께 맷돌을 돌리며 두부를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옛스러운 그런 물건들 네, 보고도 이렇게 추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3515님께서 어려운 시절 연필 쓰라고 했던 친구 너무나 소중한 친구

친구와의 추억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때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2723님께서는요. 보미님 혹시 멧돼지 본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은 도산사 절에 갔는데요. 멧돼지를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까마귀가 멧돼지 등에 올라타서 벌레를 잡아주나 봐요. 악어새와 악어같이 서로 도와주나 봐요. 그리고 귀여운 멧돼지 새끼들도 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확대해서 찍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멧돼지를 봤으니까 복권을 한번 사볼까요? 오늘의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하시면서, 어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여기서 절에서 키우는 돼지인가요? 이 새끼가 있다는 건? 그죠? 아, 근데 정말 재밌게 이 까마귀가 이렇게 등에 멧돼지 등에 올라타 있네요. 정말 뭔가를 쪼아먹고 있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아유, 이렇게 신기한 네, 풍경을 또 보게 해주셨어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요즘은 너튜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폴도 생각나네요. 딱불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만화도 생각납니다. 정말. 자, 접시꽃님께서요. 시간 탐험대에서도 잘 봤고 자두 만화도 잘 봤어요. 톰과 제리 저도 보고 자란 세대예요. 붕붕붕 꼬마 자동차 진짜 신기하고 기름 말고 꽃향기만 맡는 자동차가 너무 귀여웠던 걸로 기억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바람님께서도요. 희망이요 빛이요 아득한 하늘이요 아더왕 나오는 원탁의 기사도 나는군요. 란슬롯 멋졌는데 자 이제 점점 제가 안 나는, 제가 모르는 그런 만화들로 갑니다. 저 1319님께서도요, 다들 어리시네. 우리 때는 짱가,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캐산, 황금나에게 1, 2, 3, 요런 거 생각나신다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자, 갓난이님께서요, 저녁 먹고 치우고 오느라 늦었네요. 저는 어릴 때 만화라 하면 들장미 소녀 캔디 매주 일요일마다 TV에서 하는 거늘 기다리며 재밌게 봤고요. 마루치 아르치, 아톰, 미래소년, 코난 좋아했어요. 만화 얘기하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학창시절에 만화가 좋아서 빌려보지 않고 저는 사서 보고 또 보고 그랬답니다. 그때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또 보고 싶네요. 지금 만화책은 묶어놔서 못 사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만화책도 이렇게 책방 가보니까 비닐에 다, 예, 이렇게 파손되지 않게 비닐에 다 싸놨더라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내일 월드컵 시작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나요. 저도 한 명의 붉은 악마로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했었죠. 붉은색 티셔츠도 아직 있어요. 그때 힘과 에너지처럼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 좋은 결과 이루길 응원하고 바래요. 아자아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화이팅 해주셨네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굉장했습니다, 정말. 그때 추억이 전또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데, 이 경기 이긴 날은 뭐 새벽까지 거의 밤을 새고, 네, 축하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시내에 나가서 온 국민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아, 정말 추억이네요. 재밌었는데요. 자, 0218님께서요. 지역 도서관 주민 프로그램으로 이번 학기 미싱을 배웠습니다. 기계라 한참은 무서웠다가 뭔가 알듯하니 오늘 종강을 했네요. 답답했을 텐데 자세하게 친절히 가르쳐 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성주풀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고 쓸모가 많은 기술이죠. 네. 아유, 오늘 종강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장구 블루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성주풀이.

만번 내어 소지하니 황금철 조앤조앤 문 여서 나그네 손님 드가요 조앤조앤 문 여서 법 들어간 게 문 여서

하고도 12달 관연하고도 6달 300하고도 61을 혼을같이도 점지허소 잡기야 잡시는 무랄로 마음 복은 힐로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카센터 내부에 제비 여러 마리가 둥지를 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 센터에는 진흙과 마른 풀로 만든 제비집 10개가 천장 조명 등 위에 다닥다닥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카센터 사장인 60대 이모 씨에 의하면 처음 제비가 찾아온 건 지난 2003년 4월이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연 지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비 한 쌍이 찾아와 천장 조명 등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 5마리를 낳더니 그 뒤로 매년 한두 쌍씩 찾아오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비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이 씨는 지금까지 다녀간 제비만 400여 마리는 될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제비는 귀속성이 강한 조류로 한 번 번식에 성공한 둥지나 장소를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해 이듬해에도 다시 찾아오는 특징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이 씨의 카센터에도 번식 시기를 맞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찾아온 제비가 5개월여 동안 5마리 안팎의 새끼를 키우고 날기 연습까지 마친 뒤 9월 초 새끼들과 떠난다고 합니다. 이 씨는 23년 동안 큰 탈 없이 장사를 이어온 것도 단골 손님이 꾸준히 찾아주는 것도 제비들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단골 손님인 개인 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는 카센터에 올 때마다 시골집에 온 듯 정겹고 옛날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린다며 요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 더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봄이었습니다.

그때요 놀부 제비 박씨 하나를 입에 물고 놀부 놈에게 혼쭐을 내주러 가는 뒤 놀부는 어떤 놈인가 하면 지 주머니 채우기 급급하고 멀쩡한 제비 새끼 다리를 뚝 부러뜨려 놓고 로또를 꿈꾸는 양심 없던 놈이었던가 보더라. 이에 놀부 제비 말 허기를.

더본밴드의 연주한 노래로 제비노정기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어머, 계속 제비가 찾아와서 새끼를 낳는군요. 정말 요새 제비 보기 힘든데 말이죠. 제비도 안전하니까 알아보고 매년 오나 봐요. 따뜻한 골목길 뉴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055님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6518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021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꽃별의 해금 연주로 기억 속의 왈츠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0: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다를 잘해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류시와 시인은요, 존중이란 대지와 물,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곳에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의 마음에 기대어 살고 자연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 연결된 채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신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정히 바라보는 바로 이 시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타경환이 쓴 시에 김우태가 곡을 붙인 그대 내 안에 오고 소프라노 송윤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공기와 바람, 물과 나뭇가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말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범성 씨, 이순교 작곡, 자오련, 테너 김신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영선 씨, 황덕식 작곡, 별, 소프라노 김영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신욱이 부른 자오련, 소프라노 김영선이 부른 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임상섭의 시 가로등에서 뽑았습니다. 산다는 건 언제나 서툰 초행길, 오후에 분주하던 소음들, 서서히 숨을 죽인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임상섭 씨 권기현 작곡의 가로등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수인 씨, 이수인 작곡, 내 마음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명숙 씨, 김경양 작곡, 농다리, 테너 김승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내 마음의 강물, 테너 김승직이 부른 농다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서로의 하루를 다치지 않게 배려하며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구민지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나무과학당에서 산조대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FM과학당과 함께 하실 공연은 그중 4월 10일 공연 피리 연주자 김철과 피리 연주자 윤영욱이 나란히 무대에 오른 공연 실황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된 서울 도남구학당만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입니다. 2일부터 19일까지 펼쳐졌는데요. 올해의 큰 주제는 확장이었습니다.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가락을 오늘의 젊은 연주자들이 다시 해석하고 산조가 시민과 또 여러 명인들과 함께 만나면서 산조라는 음악이 품고 있는 그 세계가 더욱더 확장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펼쳐지는 산조대전에는 그 해를 담당하는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금 연주자이자 전남대학교 교수인 김상현이 예술감독을 맡았는데요. 그런 그가 산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조는 장단위에 홀로 자신의 시간을 놓는 일입니다. 연주자는 고수가 여는 길 위에 자신의 호흡을 얹고 갈고 닦은 성음 속에 삶을 투영하여 하나의 일생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이 저마다의 서사를 지니고 있듯 산조 또한 정해진 틀을 넘어 같은 가락이라도 누가 어떤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오롯이 담긴 산조는 기교에 대한 감탄을 넘어 공감이라는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북 인사말에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년과 그 전년도에 비한다면은 같은 악기를 다루는 두 명의 연주자를 무대에 한 대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살짝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FM과학당도 그런 관점과 시선으로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무대는 피리 연주자 김철이 선보인 정재국료 피리산조입니다. 1942년에 태어난 정재국 명인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예술감독과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그만의 피리산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1960년대 말에 이충선 명인으로부터 피리 시나이를 배운 것이 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충선은 경기 무속음악의 명인으로서 정재국에게 시나이 음악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재국은

살짝 배우고 이를 채워하여 그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이 익힌 여러 가락들을 넣어서 1972년 명동예술극장에서 피리독주회를 선보일 때 약 10분가량의 정제국류 피리산조를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산조가 탄생 이후에 여러 후학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점점 체계화되면서 오늘날의 정제국류 피리산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산조의 내면을 본다면은 절제된 식임새와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선율미가 큰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어떻게 보면은 산조를 이루는 정직하고 순수한 장단 구성만으로도 이 산조의 묘미를 잘 보여주는 빼어난 산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조를 김철이 무대 위에서 정직하고 꿋꿋하게 연주해냅니다.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난계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철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치타 이수자이자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0일 산조대전 오른 서울 도남국악당 그 첫 무대를 장식한 김철의 피리 연주로 정제국류 피리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윤재영이 함께합니다.

현재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리 연주자 김철의 연주로 정재공유 피리산조 들어봤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윤재영이 함께 했고요. 지난 4월 10일 서울 도남구광장에서 오른 산조대전 공연 중 실황이었습니다. 산조대전이라고 한다면 산조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 세계의 전통음악 씬을 살펴보면은 이처럼 특정 장르를 한자리에 모으는 세계 여러 유명 축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스페인 세비야에서 펼쳐지는 플라멩코 비엔날레가 있는데요. 플라멩코와 관련된 춤, 노래, 기타, 예술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플라멩코가 갖고 있는 현주소와 또 미래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그런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또 프랑스 브르타뉴주에서는 인터켈틱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켈트 문화권을 이룩했던 여러 전통음악과 춤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조대전 역시 이러한 축제들처럼 산조라는 특정 장르를 한자리에, 즉 서울 도남국악당으로 모아보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산조대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산조 자체를 깊이 파고드는 기획을 통해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특징과 또 이 음악을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나갈 젊은 전통 음악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 정재공유 피리산조 만나보셨다면은 피리산조의 또 다른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서용성유 피리산조를 윤영욱의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명인은 1957년에 태어나 2013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 대금, 아쟁, 가야금, 태평소 등 여러 악기들을 배웠고요. 이러한 재능을 토대로 훗날 대금산조뿐만 아니라 아쟁, 해금, 그리고 피리산조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서용석유 피리산조는 서용석제 한세연유 피리산조라고도 불리는데요. 한세연은 서용석 명인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함께 근무하던 중에 서용석이 1984년부터 구성하던 피리산조를 구음으로 배웠고요. 여기에 자신만의 피리 고유의 기법을 가미하여 1987년에 피리산조를 완성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용석의 밑그림에 한세연이 다양한 색채를 더해 한편의 세밀화를 완성시킨 셈인데요. 앞서 감상하신 정재공유 피리산조가 경기째를 중심으로 전승된 여러 소리의 자원들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서용성유 피리산조는 순수하게 판소리째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도 계면조의 깊은 울림을 그 특징으로 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구성되었는데요. 피리 특유의 풍부한 소리와 음색의 변화, 그리고 판소리처럼 아주 농밀하게 끝소리를 밀어 올린다거나 흘려내리고 꺾는 소리 등의 여러 주법들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제 연주를 선보일 윤영욱은 난계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국가무용유산 피리정악 및 대치타 이수자이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단원과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영욱의 연주로 서용성유 피리산주 듣고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북장단의 김민철이 함께합니다.

네, 소리꾼의 완창 공연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용석류 피리 산조를 윤영욱의 피리 연주로 만나봤는데요. 특별히 북장단 김인철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용석류 피리 산조는 남도체 판소리의 성음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서 이번 산조대전을 통해서 그 음악적 특징을 한번 잘 살려보고자 북장단이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피리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서용석 명인이 체득하고 체음했던 그 판소리의 묘미가 잘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서울 도남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그 무대를 통해서 김철의 피리, 윤영욱의 피리 이렇게 두 예인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피리산조의 세계를 이루는 두 산맥을 한자리에서 만나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FM고학당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서울 도남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틈틈이 만나보고 계십니다. 명인 이생관과 지순자의 무대를 첫 선으로 서용석, 윤윤석, 지영이, 정재구 등 여러 악기들의 무대를 젊은 음악가들의 연주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조대전에서는 좀 독특한 산조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동식류 검은고산조라든지 또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그리고 이태백류 아쟁산조 또 이지영류 가야금산조 등이 산조대전을 수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 병주도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이제야 장삼수의 가야금과 검은고, 변상엽 최광일 김승태의 대금피리 해금이 만나 무대도 있었고요. 또 박종현과 서수진의 대금과 아쟁이 펼친 이중주도 펼쳐졌는데요. 이처럼 이번 서울 도남고학당의 산조대전은 다종다양한 산조와 또 병주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도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 FM고고학당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FM고고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꽃잎마다 살림을 차리고 살지. 호미를 걸어두고 마당 한켠에 흙 묻은 삽자루 세워두고 새끼를 꼬듯 여문 자식들 낳아 산에 주고 들에 주고 한 하늘을 이루어 간다지. 이승희 시인의 시 페랭이꽃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페랭이꽃에 가득한 꽃잎처럼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득한 마음 주고받으며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11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이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그림의 화류동풍 전해드리면서 6월 11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승희 시인의 시, 페랭이 꽃의 한 대목 전해드렸죠. 꽃처럼 가득한 마음으로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사실 오늘날에는 정말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 마음을 꽃처럼 피우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좋았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많이 잤더니 지금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 함께 또 한 시간, 편안한 시간 푹 주무셨으니까 일단은 몸은 이제 되게 약간 개운하시겠죠. 마음도 개운한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에 꽃 피우러 간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와 짙은 노래박스에 꽃 피우러 간다 감상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2026 서울국제도서전 티켓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고요.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작가, 학자, 예술가, 편집자, 독자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드리고요. AI 시대에 인간의 질문을 통해 독서와 사유의 의미를 묻는다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런도에선 모두 10분께 1인 1매 티켓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는 날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민아의 로봇 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민아의 로봇 일기였습니다. 전원 꺼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곡이었죠. 3033님, 임찬영님, 저는 AI 가지고 심심하면 대화하고 많이 그래요. 형님도 심심하시면 AI랑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심심하다고 대화하진 않고요. 사실 저는 보통 일상 중에 심심할 데가 없어서 항상 아 정신없다 정신없다 이러면서 하루가 가가지고 심심할 땐 딱히 없는데 일할 때좀 도움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해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아 이를테면 책 읽다가 막 고전 작품 같은 거 읽다가 앞부분 내용이 오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사람 누구더라? 이거 이 직위에 이 자귀를 가진 이 귀족 누구지? 이런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 사람 누구더라? 라고 물어보면 쫙 설명해 주거든요. 막책 읽을 때 그렇게 약간 제가 놓친 거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글쓸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글보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보다 오히려 약간 산문이나 혹은 논문이나 이런 비슷한 거 쓰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수로가 뭐뭐라고 할수 있다, 뭐뭐로 볼수 있다, 뭐뭐로 여겨진다 등등등의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몇개안 되는 말도 돌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나 지금 계속 같은 말만 쓰는데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좀 많이 알려줘봐. 그랬더니 10개 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단어장이 없는 단어들을 또 알고 있기도 해서 이건 또 유의어 사전에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제가 놓친 부분들을 채워주는 용도로 좀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는 딱 유용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밤산책님, 오늘 이야기의 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 이야기의 밤 코너 만들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지요. 옛 이야기들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 가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은 적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농부에게 주면서 이걸로 쌀을 사오라 했습니다. 쌀을 사서 오는 길에 농부는 개구리 잡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개구리가 참 불쌍하게 보였죠. 농부는 개구리 잡는 사람에게 쌀을 다 주고 개구리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 갚은

큰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을 팔아 사온 쌀을 개구리를 풀어주기 위해 몽땅 다 줘버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쌀을 다 줘버린 것도, 그게 아내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사온 쌀이었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겁을 먹고서 초저녁부터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요. 쌀은 어디 있느냐는 아내의 추궁에 뭐라고 답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벽장에 넣어두었다고 둘러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벽장 문을 연 아내가 싱글벙글하면서 바가지에 소복이 쌓인 쌀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 바가지는 쌀을 비워도 다시 쌀이 차오르는 바가지였던 겁니다. 결국 부자가 된 농부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죠. 개구리를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주었던 농부가 결국 더 큰 보답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농부처럼 개구리를 위해 가진 것을 다 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안숙선의 소리, 울프강 푸시닉의 색소폰, 김청만의 장구가 함께합니다.

네, 안숙선의 소리로 흥보가 좋아라고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가진 쌀을 다 주워서 개구리를 구해준 농부가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받는 이야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 유형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이 여기에서 타인이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를 구하자고 먹을 걸 다 내주는 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를 보면 구렁이 구해주고 호랑이도 구해주고 까치도 구해주죠.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생명을 우리와 동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다른 생명에 대해 갖는 측은지심이 아주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이 이야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이야기 상당히 급진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동물권 관련한 논의에서도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간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는 결국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옛날 이야기에서 다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저 농부가 느꼈던 애틋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곱씹어 본다고 쌀이 샘솟는 바가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우리는 분명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0218님, 배웠던 대목이라 반갑게 들으면서 따라 읊어보았습니다. 북장단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멋지신데요. 진짜 저도 한번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소리를 그렇게 많이 전해주는데 제가 소리 외우는 대목이 단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라도 외우면 좀 어떻게 도움이 되려나, 저도 재밌게 좀 따라 읊을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유,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7889님, 요즘 세상에 가진 것 모두 내어주고 선심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남기고 줄 듯한데 죽기 전에 그런 부처님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요즘은 너무 착한 게 답답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라 베풀며 사는 삶,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걸 다 주진 못해도 조금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제 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위안 삼아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요즘 정말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너무 이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진 걸 다 내주는 삶은, 아, 글쎄 예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는 일, 그리고 내 주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일, 이런 정도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베풀고 조금만 더 신경 쓰는 삶,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내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지만 열 사람, 백 사람이 조금 조금씩 내어줄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3967님, 요즘엔 매일 외손녀 보는 기쁨 누리면서 오늘은 책도 보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질청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하원하고 막 이제 이 통화원 이게 같이 외손녀 봐준다는 그 사연이었던가요? 아무튼간에 외손녀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아주 저 또한 기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5784님, 지인이 감자를 한 박스 줘서 감자를 채칼로 점이다가 손을 베었어요. 상처는 크지 않은데

네, 많이 불편하네요. 그나저나 감자 요리 개발해야겠습니다. 아이가 감자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삶아달라네요. 시인님은 감자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저는 제가 따로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감자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그러니까 잘 받진 않는데 아 그래도 그냥 혼자 먹는다 그러면 역시 그냥 삶아 먹는 게 제일 좋죠. 저도 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에 싹 찍어 먹으면 또 고기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삶아 먹으면 또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이 또 진짜 확실히 감자의 계절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 흥보가 좋아라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흥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제비가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흥보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노래하는 제비 노정기가 있는데요. 이 제비 노정기 새로운 구성으로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비 날다 노래와 장구 연주의 김태영, 검은고의 허윤정, 해금의 김성아입니다.

0: 그때요, 흥보 제비가 박씨를 입에다 물고
1: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2: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김태형의 노래와 장구 연주, 허윤정의 검은 고, 김성하의 해금 연주로 제비 날다 전해드렸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이 시간에 늘 듣는 국악,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171님, 오늘 이야기의 밤 듣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모든 귀한 거라는 법정스님 글귀도 떠오릅니다. 이야기 아주 좋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모든 생명은 다 모두 귀한 거죠, 정말. 그리고 가야금님 새싹 사연인데요. 전 AI랑 상담 많이 해요. 제가 MBTI 완전 T라서 공감보단 해결책을 주는 AI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고민 상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 저는 약간 AI한테 제 고민까지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서 좀 그래요. 보니까 AI를 계속 쓰다 보니까 AI가 제가 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도 없는데 제가 황인찬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근데 뭐 제가 무슨 쓰는 글들 관련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그냥 아 이 사람 누군가 보다라고 유추를 해버려서 아 이거 난 더는 얘한테 말 못 해주겠다 나에 대해서 라는 그런 깜짝 놀란 일도 또한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7426님 인찬시인님 출석 늦었어요. 그런데 들으며 퇴근한 남편 저녁밥 차려줬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8주년 개관 기념으로 공유서가를 운영하더군요.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기증하고 공유서가에서 책을 골라갈 수 있어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도서관 멋지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이 책이 좀 돌고 돌면 진짜 좋죠. 책이 저희 집에도 진짜 한 3년 이상 꺼내시지 않은 이사할 때나 겨우겨우 꺼내지는 그런 책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런 책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2323님

요즘은 무언가 주면서도 이걸 줘도 되나 하고 생각 많아지는 세상에 옛 이야기 많이 듣고 감화되어 살아가야겠네요. 베푸는 마음 기억하면서 잠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의 밤도 은근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네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옛날 이야기들 같은 거 보면 요즘하고 좀 여러 면에서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요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또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벌써 주무시는군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계엔 대대로 이어져 온 국악인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문일가로 불리는 가족이 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신하위 예능보유자였던 지영이 명인을 중심으로 민속음악계에 큰 계보를 잇는 가문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아버지 지용득은 무악을 세습한 피리, 호적, 해금의 명인이고 어머니 김기덕도 세습무당으로 무악을 학습했습니다. 또 작은아버지 지갑득은 경기신하위 연주자, 동생 지천석은 피리 해금 명인, 부인 성금연은 가야금 명인입니다. 지영이의 자녀들도 유명한 국악 연주자인데요. 10남매 가운데 지수복, 지성자, 지미자, 지순자, 지윤자, 지명자가 모두 국악인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에 맥을 잇고 있는 지순자 명인의 음악을 들어보시죠. 2025년 12월에 펼쳐진 연주회 지순자의 민요 길라잡이 2에서 연주한 곡으로 이 무대는 경기도, 서도, 남도의 다양한 소리를 가야금과 철가야금 연주로 선보인 공연입니다. 이 시간엔 지순자의 철가야금과 이태백의 장단으로 대풍류 가운데 기념불 그리고 반연불을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대풍류 가운데 긴 연불과 반연불을 지순자의 철가야금과 이태백의 장단으로 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국악 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국악을 이제 계속 우리 음악 이어서 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뭐랄까요. 약간 진짜 이게 약간 피에 흐르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기도 합니다. 9832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오늘도 거실에서 엄마랑 꽁냥꽁냥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인자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만 보면 살 빼라고 구박하는데 억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고 누가 살 빼라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돈을 달라고 잔소리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말을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든가 돈이라도 받든가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지금 이곡 시간은 이 지영이 명인 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영이 명인 일가는 민속악 특히 경기 지역의 민속음악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민속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영이 명인의 음악을 또 들어보시죠. 경기민요 창부타령 지영이의 피리 성금연의 장구가 함께합니다.

네, 경기민요 창부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피리의 지영이, 장구의 성금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의 밤 시간에 저희 오늘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곽동현의 소리로 개구리 타령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곽동현의 소리로 개구리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뭔가 개구리 소리 같은 이 악기 소리도 들려오고요. 참 귀여운 그런 곡이었죠. 박하사탕님, 헉, 밀키트 볶음밥해서 먹었는데 야자 끝내고 온 아이가 엄마 냄새가 이상해 하네요. 냉동실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냉장실에 오래 놨나 봐요. 저 밤에 괜찮겠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헉! 아니 어떻게 어떡하면 좋죠? 근데 이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냄새 이상한 정도, 뭔가 약간 상했나 싶은 정도는 또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번 약간 상한 음식 먹어봤는데, 네, 아무튼지 간에 그래도 아무 일 없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슬슬 마칠 시간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이건 없고요.

이건 이미 드렸고 서울국제도서전 1인 1매 관람권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889님, 3911님, 3967님, 2960님, 7811님, 3097님, 1510님, 7425님, 2196님, 5297님입니다. 네, 따로 관람 개별 안내 전해드릴게요. 네, 진짜 요즘에 선선한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끝곡 여름잠 정마리의 노래 박찬윤의 검은고 신창렬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향긋한 차 한 잔.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 편한 친구와의 오랜만의 만남. 이런 순간들을 지나치지 않고 아 행복해 느끼는 편이신가요? 고백 같은 순간에 심드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행복은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감사할 일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웃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셨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같습니다. 자, 행복을 느끼는 거는 습관이고 또 행복은 발견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뭔가 특별한 행복을 바라게 되죠. 그렇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 수많은 행복들 욕심껏 누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자, 오늘도 두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세베리아님이 청해 주신 곡이군요. 어떤 날 그런 날에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예요. 오늘 목요일 1부에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2부에 이음밤 편지도 있고 K클래식 한 장도 있습니다. 자, 오키오키님의 신청곡 이세준의 그 여름 그 골목 들려드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PD 만들어 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더워지는 날씨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자, 더울 때 물론 뭐 선풍기 에어컨만한 게 없긴 하죠. 하지만 어떤 음악은 우리 마음에 아주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 이 시간에 모아서 같이 들어보죠. 사전에 고지를 좀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더워지는 날씨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 골라주셨는데 먼저 낭만장꾸님의 선곡입니다.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로지의 바다 가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바다로 가자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누가 뭐 준대니까 우리 저거 바다 가자 이게 아니고 바다로 가자는 얘기였어요. 개꿀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낮 기온이 부쩍 올라가면서 벌써 한여름이 온 것 같은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바다입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 시원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처럼 상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지만 노래로 잠시나마 바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 로지의 바다 가자를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예, 그냥 막연히 상상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좀 느껴보고 싶을 때 음악만한 게 없죠. 잘 들으셨죠, 개꿀님? 이어서 사랑빛님이 골라주신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백이성 씨의 대놓고 여름 노래입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러 바다로 떠나고 싶습니다. 딱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아이고, 역시 대사는 바다구나. 백이성, 대놓고 여름 노래.

정재욱 씨의 시원한 노래 Season in the Sun까지 듣고 왔습니다. 모히또 한자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시원하게 시작하는 도입부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 더울 땐 파도 소리와 함께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죠 하시면서 선곡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은 내가 PD, 오늘은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 여러분들이 골라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가 선곡이 되어 있네요. 이 노래는 민트소다님이 골라주셨는데 원곡인 모노 노래도 시원한데 시티팝 느낌이 더해져 더 시원해진 노래예요. 다 같이 넌 언제나 떼창하며 내지르면 답답했던 마음도 바람과 함께 훌훌 날아갈 것 같아요.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넌 언제나.

더워지는 날씨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답답함은 뻥 날려주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백살 공주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였는데 다 같이 잘 들었네요. 자, 시원한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뭐 더운 줄도 모르겠다. 그쵸? 디피니님은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쿨의 맥주와 땅콩, 윤종신의 팥빙수 세 곡을 골라주셨는데 적다 보니 다 먹는 거네요. 그래요. 더운 날씨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음식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팥, 윤종신입니다. 팥빙수.

있어.

자, 노래 세 곡을 들었죠. 아까 디피니님이 골라주신 윤종신 씨의 팥빙수, 그리고 세스펜서님이 청해주셨던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 트라이앵글의 Love Is라는 곡이었는데요. 하이하이 님이시군요. 예. 요즘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강동원 씨 주연의 영화 와일드 싱, 예, OST 트라이앵글의 Love Is 신청합니다. 극 중에서 혼성 그룹이 부르는 노래인데 레트로 감성의 신나는 댄스곡이라 여름 느낌 물씬 나서 시원하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직접 불러 더 흥미로워요. 요즘 그 어떤 좀비 영화 하나하고 또 이 영화하고 두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데 오정세 씨인가요? 오정세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완전 중독성 있던데 저 영화 안 봤는데 본 것 같이 뭐 무슨 그 짧은 동영상들 SNS에 넘기기만 하면 나와가지고 안 볼 수가 없던데 아주 너는 나를 좋아해 그 노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트라이앵글의 Love Is라는 곡도 있었군요. 자 1부 끝곡이네요 벌써 네, 목내피로 함께한 1부 마지막 곡은 마이별님이 청해 주신 이선희 씨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입니다. 절 돌아보게 하는 곡이에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꼭 필요한 날씨네요 하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 당신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다음 달에 발표할 신곡을 막 만드느라고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막 부르면서 멜로디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몇 시간을 하고 왔더니 뭐 공연한 것처럼 목이 약간 잠겨 있네요. 예, 뭐 어디 몸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멀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부도 잘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행복가득님이 청해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김경호의 마치 너인 것처럼.

때로는 거창한 순간보다 가족들과 그냥 웃고 떠들었던 평범한 하루가 더욱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편지로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웠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님의 이음반 편지 읽어드려요. 우리 아빠는 말 실수를 진짜 자주 하세요. 근데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틀려서 더 웃겨요. 어느 날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청 단호하게 야! 다들 생명벨트 매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차 안은 정적. 저랑 엄마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또 시작이다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바로 아재 개그를 하세요. 밥 먹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천도 복숭아. 아우 뜨거워서 천도. 당연히 저희는 무표정이죠.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소가 웃으면 우하하하하.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 웃습니다. 아빠는 점점 눈치를 보다가 표정이 시무룩해지세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는 급하게 수습합니다. 엄마가 먼저 어머, 너무 웃기다 하시면 저희도 바로 따라가요. 진짜 터진다 아빠. 그러면 아빠 표정이 금세 다시 밝아집니다. 아빠의 말실수는 여전히 계속돼요. 치킨 시키실 때도 양념 반 생닭 반 주세요 하십니다. 이젠 저희가 먼저 오늘은 또 뭐가 나올까 하고 아빠의 말실수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우리는 아빠의 아재 개그에 굳이 웃어줄까? 왜 아빠 말실수에 매번 반응해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랑 웃고 싶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말을 거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표현은 서툴지만 그 안에는 늘 따뜻한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웃겨도 웃습니다. 말실수도 아이고 또 하면서 넘어가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김정희님의 이음반 편지에 이어서 강허달님 씨의 꼭 안아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정희님 아버님께서 아주 아재 개그와 말실수의 달인이시군요. 예, 생명벨트부터 양념반 생닭반까지. 아, 생명벨트야 뭐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럴 법한데 양념반 생닭반까지. 예, 근데 왠지 저는 이게 아버님께서 일부러 말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이게 그냥 개그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물론 뭐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사연만 봐서는 아버님이 일부러 실수하는 척 가족들 웃겨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 가족 웃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아재 개그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고 함께 웃어주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주 귀엽게 느껴지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아재 개그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재 개그 자체가 되게 웃긴 건 잘 없죠. 저도 아재 개그 즐겨 합니다만 그 어떤 그 나의 취지를 알아주는 거지 상대방들이. 내가 이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름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듣는 사람들도 아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적의가 없구나. 예, 우리한테 호의를 갖고 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 이게 고마워서 같이 웃어. 그건 됐지 뭐. 다 개그맨이야? 어떻게 맨날 웃겨.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김정희님께는 가족들과 담소 나누면서 먹기 좋은 떡 세트와 두유 세트 같이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1호. 예, 성함과 주소 좀 보내주세요. 아직도 편지 안 쓰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얼굴 마주보고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이참에 해보셔도 좋고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을 자랑하는 사연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이고요.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십시오. 손편지는 여기에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예,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지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광진 씨입니다. 행복을 주는 노래.

한석규 씨의 목소리였죠. 8월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신데요. 사연 좀 소개해 드릴까요? 5950님. 예. 코바늘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재밌긴 한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제 가방에 도전합니다. 이 손가락 뚫릴 것처럼 막 이렇게 누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뚫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골무 같은 거 끼고 하셔도 되는 건가? 예, 코바늘도. 예. 밖에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 눈치네요. 예, 그냥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황해도 지역 구세는 영정거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정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잡귀 같은 것, 부정한 것들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굿을 시작할 때 이 영정들을 잘 대접하고 달래서 보내는 절차가 바로 영정거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쁜 것을 쫓을 때도 일단 잘 먹이고 위로해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 과정에서 쓰이는 무속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악단광칠이라는 밴드입니다. 악단광칠은 황해도 음악을 바탕으로 그것을 오늘날의 감성에 맞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황해도 무속음악은 남도나 서울 경기 지역의 그것에 비해서 좀 더 거칠고 강렬한 것이 특징입니다. 악단광칠은요, 그 음악의 본래 특징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현대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지낼 영정들을 부르고 달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사실은 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위로하는 것도 같죠. 예, 구판에 모인 사람들, 예, 저마다 상처가 있고 슬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또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악당 광칠은 광복 70주년이 되던 해에 결성된 밴드인데요. 광복을 이름에 담고 있는 만큼 우리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자유로움도 함께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악단 광칠의 영정거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서도입니다. 사랑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박한결, 장명서의 노래 대나무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3380님 예. 카페에 커피 사러 갔는데 말이 헛나와서 직원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큰 실수는 아니죠? 아이 그럼요. 일부러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 모르는 분한테 그냥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 그 요건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이건 뭐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전략적으로 어디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원래

주차가 이렇게 용이하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좀 약간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아저씨 이렇게 접근하면 100%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우, 아우 이러면서 안될 것도 뭔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기 자리가 뻔히 보여요. 아저씨 대주택 안 됩니다. 이러기도 해요. 예, 꼭뭐 이렇게 대접 받아서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존중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아마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커피 조금 더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아,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안 되나요? 9629님이십니다. 예, 요즘 너무 울적해서 내일을 받았는데 기분 산뜻하고 좋아요. 춘디는 기분 전환을 위해 특별히 하는 거 있나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저는 잠을 자요. 예, 뭔가 시간이 좀 나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온갖 시름들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고 방금 누구랑 싸우다 잠들었어도 그것까지 다 해소되는 스타일이라 예, 저는 약간 그 축복받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예전에 네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일 아트 받으러 간게 아니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오른손 검지 손톱이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저는 기타를 쳐야 되는데 손톱이 그쪽이 아예 없고 막 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까져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그 공연장 근처에 있는 그 네일샵에 가가지고 인공 손톱을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기분이 좋던데요. 손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좋더라고요. 왜뭐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손톱도 잘해주시고. 그랬다고요. 예. 최명하의 피리 그리고 예, 여러분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인연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22시간 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는 잠시 여유 시간이 있어서 어느 공원을 들렀는데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 손잡고 산책하는 엄마의 느린 걸음도 좋았고요.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이들, 은은한 미소 지으면서 손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독서 삼매에 빠져든 사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머리가 시원해졌고요.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는데요. 행복지수란 이렇게 소소한 기쁨이 쌓여가면서 높아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푸른 공원을 산책하는 한가로운 마음, 우리 산책길로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을 품기에 좋은 음악, 보허사 1장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일들이 그리 먼데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공원 산책을 하면서 만났던 풍경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어서 공원을 지났을 뿐인데 거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급했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덩달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모습도 귀여웠지만 아기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엄마의 느릿한 발걸음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손 꼭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독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기쁨을 굳이 파랑새 찾듯이 먼 데 가서 찾을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바로 그 생각, 사소하지만 우리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조용하고 맑은 서정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 한 곡 더 골랐는데요. 단소 독주 청송곡입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바빴던 마음이 좀 한가로워지지 않으셨나요? 서두르지 않는 가야금의 넉넉한 여백, 그 여백의 공간을 채워주는 대금의 유려함을 만날 수 있는 음악이었죠. 보호사 1장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단소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께서 처음 그 마음으로 라는 글 옆에 정갈하게 놓여진 차 한 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응원 받아서 요즘에는 바라춤에 도전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 전에 북춤 도전하셨다는 문자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북춤 벌써 다 끝내시고 바라춤을 도전하셨군요. 응원하고요. 끝까지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글씨도 참 예쁘고요. 맑은 차 한 잔 사진만으로도 제가 따스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푸른 실록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걸어서 15분 거리가 직장이며 출퇴근 시에 맑은 숲 냄새와 여러 새 소리를 들어요. 청성곡 언제나 들어도 내가 선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이 저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아, 남들은 만원전철에 출퇴근길 시달리는데 이렇게 좋은 길을 신선만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출퇴근길로 하고 계시다니 정말 부럽네요. 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한편 여름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버들과 꾀꼬리가 나와서 봄 느낌이 있고요. 요즘 계절처럼 꽃보다 더 녹음방초가 아름다운 계절, 녹음방초 승하시란 표현도 노래 속에 나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곡 이수대엽은 우리 가곡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음악이라서 박자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수대엽 속도 기준이 호흡과 맥박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편안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맥박 3회 뛰는 속도는 우리 호흡의 들숨 혹은 날숨 한번 쉬는 속도와 같은데요. 바로 그 속도가 이수대엽의 한 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대엽 한 장단이 16박이니까요. 편안한 호흡 8번을 하게 되면 이수대엽 한 장단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맥박 3회 뛰는 속도와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악의 속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버들과 꾀꼬리가 함께 봄 석 달 동안 직조를 짜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시름이었다는 거죠. 참 시적이죠. 봄 석 달이 힘겨웠던 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 그리움 때문에 봄 석 달을 힘겹게 지내고 보니 어느새 녹음방초가 좋은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녹음방초의 계절이 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의 노래였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앞서서 청송곡 단소 연주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청쾌한 아침에 단정한 단소 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6944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진 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준비했습니다. 가진 회상이라고 하면 영산회상을 갖추어서 연주한다 이런 뜻인데요. 영산회상의 회상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곡의 성격이 정해지죠. 영산회상 하면 보통 현악 영산회상을 말하고요. 평조회상 하면 영산회상을 사도 낮게 연주한다 해서 낮다는 뜻으로 쓰이는 평평할 평자의 평조회상이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가진 회상의 가지는 갖추었다 하는 뜻이라서 갖춘 회상이란 말이 들 텐데요.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중간에 밑도들이를 포함시키고 또 끝곡 군악 다음에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연주하게 되면 이런 영산회상을 가진회상 혹은 가진회상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도 그렇게 갖추어서 연주하는 가진 회상 중에서 두 번째로 연주한 중령산을 골랐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그냥 중령산만 떼어서 연주하는 것하고 긴 곡을 쭉 이어서 연주할 때의 중령산하고는 그 기분이 많이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많이 다릅니다. 중령산에 이어서 아직도 한참 연주해야 할 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오늘 연주에서도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진 회상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을 윤문숙의 해금, 조유회의 양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실황자료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긴 호흡의 음악이었죠. 가진 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윤문숙의 해금, 조유회의 양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6월에 금호 아트홀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실황 그 현장이었다면 아마 세령산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봄봄님께서 오늘 오프닝을 들으니 저도 산책하러 공원에 나가야 할까 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공원 산책 이야기 전해드려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또 9073님께서 앞서 가곡 들으실 때 문자 주셨는데요. 여창가곡 잘 들었습니다. 조순자 선생님 얼마 전에 뵀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순자 명인 소식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골랐습니다. 역금 지름 시조는 사설 역금 지름 시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수잡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역금 지름 시조의 역금은 말 그대로 엮는다 하는 뜻인데요. 장형시조를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많은 노랫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촘촘히 엮어 불러야 일정한 장단 안에서 긴 노랫말을 다 소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내기 때문에 지름이란 이름을 붙여서 역금 지름시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휘몰이시조란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잡가처럼 일정한 장단으로 부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조창을 다 마치고 잡가로 넘어갈 때 이 곡을 먼저 부르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잡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조는 5박과 8박 장단으로만 부르는데 잡가처럼 일정 장단으로 부르는 건 특이한 일이죠. 오늘 들으실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의 노랫말은 조총대를 둘러매고 사냥하러 내려오는 사냥꾼에게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그 사냥꾼이 당부에 대해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냥꾼에게 온갖 짐승을 다 잡는다 해도 짝을 잃고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쏘지 말라 하고 당부하고요. 또 중장에서 온갖 짐승의 종류가 엮여 나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니까 포수 답변이 종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산행 포수일 망정 아니 노쌈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노쌈네는 안 쏘겠다는 뜻이죠. 역금 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듣겠습니다. 변진심 김호성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드러매고 설렁설렁 나려오는 저 포수야. 내 조총대로 날버러지 길짐승 길버러지 날짐승 너새 진경이 황새 촉새 장끼 까투리 노루 사슴 이리 승냥이 범 함부로 탕탕 내 조총대로 다 놓아 잡을지라도 새벽달 서리 치고 지새는 날 밤에 동력 동다희로 홀로 짝을 잃고 게으름 게으름 울고 가는 외길어기는 행여나 놓을세라.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산행 포수일 망정 아니 놓삼네. 역금지름 시조 푸른 산중하에 들으셨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은 혼자 시작했다가 이내 두 분이 함께 불렀네요. 변진심, 김호성 두 분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역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함께 하셨습니다. 섬서 목수님께서 엊그저께 홍릉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충만한 곳을 다녀오고 나니까 인공숲에 만든 도심의 나무들이 기력이 딸린다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곁을 지켜주니 고마워져요 하셨습니다. 도심에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 수목원 나무들도 힘이 좀 들겠구나 싶긴 합니다. 또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영희재 박범훈류 피리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산조는 박범훈의 스승 지영희의 산조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한 음악인데요. 박범훈은 지영희에게 경기 시나윗가락을 이미 전수받았고요. 거기에 지영희의 산조가락이 더해져서 자신의 산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요. 그런 가락들이 성숙돼서 지영희재 박범훈류 피리산조가 형성됐습니다. 스승의 음악을 이어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피리 연주자이기도 하고 한편 작곡가이기도 해서 피리가 지닌 좁은 음역의 한계를 다양한 전조 방식을 통해 극복하면서

표정이 풍부한 산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영이제 박범훈류 피리산조 듣겠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지영이제 박범운류 피리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한 피리주법을 요소요소에서 들을 수 있었고요. 진양조의 경드름가락과 같은 부분은 여타 산조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죠. 중중모리에는 스승이 정리한 익숙한 경기 신화일가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요. 자진모리에서는 여타 산조에서도 만날 수 있는 뻐꾸기 소리를 모방한 그런 다양한 가락도 다채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태평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태평무는 궁중정제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왕과 왕미,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설정해서 추는 춤이라서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실 사람들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추는 춤이라서 보다 격조 있는 동작, 장중한 동작도 만날 수 있는데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인들이 이 춤을 집대성했는데요. 김인호, 한성준 계열의 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라서 경기 무학의 다양한 장단이 반주 음악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단은 태평무 춤사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놀음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장단이 압권입니다. 타악장단이 화려한 음악, 태평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타악 장단의 향연이었죠. 태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춤 반주음악을 감상할 때 우리는 춤은 못 보고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실제 춤 반주를 하면서 연주한 건지 그냥 음악만 연주한 건지 얼핏 들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유심히 들어보시면 춤추는 사람이 그 무대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들리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태평무 반주음악의 경우에는 춤추는 사람이 무대에 있는 그런 연주라서 춤 사위에 맞도록 음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음악 흐름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이 추는 태평무를 위한 반주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화초장 타령입니다. 화초장은 셋째 박을 탄 결과 흥본의 집도 짓고 온갖 세관까지 모두 갖추어 나갈 때 안방에 이 화초장도 마련된 건데요. 화초장 하면 문짝에 화초 무늬를 채색한 장이라서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늘 이 화초장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된 흥보 집에도 어김없이 화초장이 있었던 건데요. 놀부가 그걸 보자 욕심을 냅니다. 이 오늘 들으실 내용에서는 놀부가 흥보에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흥보는 자신이 부자가 된 내력을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제비다리를 고쳤습니다.

0: 채워줘서 결국 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흥본의 안방에 놓여진 화초장까지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요. 가는 길에 화초장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헤매는 그런 익살이 있는 내용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초장 타령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딸딸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칵 그냥 휘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흥보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꽤말하다 생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따라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너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치 내가 분질을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한번도 비교지 그건 그래 두고 야 흥모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주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뜨냐? 그 사람들 따지 모양이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수고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을 가니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자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써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기서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생을 까는디 날개 꼬부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잠시 부러져 부르고 한 나는 떨어져 죽어버립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 없고 명태급주 없고 다리를 창창 등해서 제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실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실은 순구먼지가 박 열절이 열지. 그래 박 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솥이나 끓여먹을까 하고 방 한 테이를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밥솥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짝이 쑥 붉어집디다. 뭐? 귀에 두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 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디다. 아이고 밥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 이놈을 그냥 돌고 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같대. 돌고 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야 저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과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때 한테 개부지를 심은 천하 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래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가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9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할 것 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자, 초자, 장자. 그 이름 한번 적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자 그 속에 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 적에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간 단 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라. 이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디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금부와 싹 빼앗부르고 빈껏똥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년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헌님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디가는디 화추장 화

딱 하나로 걸려진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살 거니까 꼭 이거 싶으시오.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아졌더니 어디를 갔다 집아졌다 어디로 구며 우르르 쫓아와게

0: 마누라 갔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도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아이고 시오시디 고사벼지띠와.
1: 놀보의 그 화를 품은 소리며 그 심술 맞은 마음과 표정 참 실감나게 잘 묘사하시네요. 흥보를 내쫓을 때는 형제가 아니라 하더니 흥보가 부자가 되니 형제라 하면서 들이대는 놀보의 심술 맞은 모습 실감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화초장을 얻어 짊어지고 돌아가는 놀보, 그나마 그 이름도 잊었네요.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편 소리를 올곧게 전승해온 분이죠.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에 화초장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강도근 명창은 송흥록,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으로 이어진 동편제 남원 소리를 올곧게 이어온 분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들어볼까 합니다.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인데요.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이어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더 많이 느끼려면 그런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촉수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데요. 모든 일이 감동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만 느껴진다면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기쁨 감지 촉수를 살려내야 하겠죠.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쁨을 행복으로 느낄 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의 기쁨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 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아이 안고 집으로 돌아와 포단 덮어 뉘어놓고 동냥을 하러 나가는 이 전날 전날 이 동지여에 어깨 주르고 내고 동냥 차로 나간다. 여름이면 모래 동냥 가을이면 나락 동냥 정의 나이 15세가 되어가니 얼굴은 국색이요 효행은 출천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론한 무릉촌 장승상대 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겄다.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대 부인께서 저를 불러 계시오니 어찌하오리까. 아가청아, 그댁 부인과 너희 모친과는 유별은 처지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차지가 배워야 할 텐데 부르시도록 있었구나. 부인께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하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속히 다녀오도록 해라.

안녕.

잡곡 이끌어 들어가 저를 주워 앉힌 구 네가 관련 심청이냐.

대여신 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다루기만 기다릴제 배는 고

진다. 후후 부르며 내 전능에

모르냐. 아, 우리

쓰고 다듬 방문 펄쩍 열고 집에 흩어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나가면서 심정을 보러

보니 도량 두릅이 서두르구나.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나가 나가 길놈 개천물에 한 마리가 죄미 끌어져 거꾸로 모래가 퉁 빠져오니 신봉나 길가 맥혀 아이고 도화동 집 학교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좀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맑고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놈 용케 죽는구나. 이때여 신봉사를 살리려고 중이 올라가는데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와도 이 중은 올라가는데 자중에 어디 중인공 문사화 유승이라 철을 중창 허령으로 시주진 내려왔다. 날의 우연히 정글어져 흐르르르 흐르거리고 올라갈지 자중

걸고 단두 팔에 걸어 소상만 중열도 받을 용두 세기엔 중파은자 최고를 많이 달아 저절 흐들거리고 올라갈 때 백절 보호장사 문 파란

미래로 마구 여자 못 나는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 태진아 울음이냐 여호가 변화하야 나로 호대라고 울음이냐 이 울음이 왜로 죽장을 들어내고 이리 끼우 저리 끼우 끼웃거리 올라가지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이 개천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라 가중이 급한 마음 중이 급한 마음 불과 장사 폭을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포순 행정 다니 끌고 고든 오비 바지깔에 다달달달 굳어 장애를 딱 붙이고 문으로 백도 의격으로 징검 징검 징검 거리고 들어가 신봉사 깃들의 상투 내뚫어 미쳐 간전옥 고분이 차려보는 신봉사랑 이때야 중이 신봉사를 건져 업고 집으로 돌아와 의복 갈아입힌 후 처중이 하는 말이 봉사님 그 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좋은 수라니 무슨 수고 처이절 부처님이 연금이 대단하시오 필요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구하여 아니 구해지는 것이 없사온디 공양미 300석만 저희절에 시주하면 3년 내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요 대사 자네절 부처님이 그렇게 연금하시오 예 그럼 두 말 말고 300석 적소 적어 처중이 어이없어 웃으며 대답하되 봉사님 가산을 둘러보니 300석은 고사하고 단 서업 곡식도 어려운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신봉사 화를 내며 여보 대사 아니 무엇이 어찌어찌여 아 자네가 남의 살림 속을 어찌 알아 잔말 말고 적어 예 적었습니다 봉사님 적었으니 자 보십시오 아니 보라니 어쨌든 시럽이 아들놈이로고 아 내가 눈이 있으면은 공양미 300석을 자네절에 시주하겠는가 봉사님 소승이 미처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 눈뜨기 발현차 공양미 300석을 모은사로 시주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고 참 잘 되었네 그럼 언제쯤 바치면 되는가 4월 15일 날까지는 바치셔야 되옵니다 알았네 어서 올라가서 예 소승원님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봉사님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이 있사옵니다 부처님 전 빈말을 하면 안진뱅이가 되는 법이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어이 알았네 중은 올라가고 신봉사 공곰 생각하니 이런 실비 아들놈이 없지 허허

나를 불려 밥벌비로 먹는 돈이 쌀삼백석을 고이 허리 살진벌 팔자 하니 단돈 절약 누가 주면 내 몸을

번은 병신 눈물을 단돈 소풍유가 우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내가 잘 알아.

놈 좀 보게. 응? 내가 부르는 소리 취조 다 들으련만 못 들은 치라고 뒷바랑에다 손 쏙 집어넣고 그들거리고 올라가네. 차라리 죽일 놈 좀 보게. 대답!

못생긴 눈 내 딸청이 만일 이 말을 듣고 보면 폭통 자진을 할 것이니 니를 장차 어쩔 거나 실수와 팔고 지금에게 경불로 헌지오 신이었나 심정에 들어온다 운전을 들어서서 저희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아이고 아버지

0: 가시었소. 이웃집 가시다가 이런 욕을 당하였소. 승상땡도 부이지 굳이 잡고 말려 흘려고 나도 되었소. 승상땡 시비 불러 부엌거 불띠고 초마자라 끌어오다가 눈물 흔적어 시치면서 아버지 서로 말고 진지 잡수시오.
1: 신봉사가 공연한 일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내겄다. 오라 오라, 나 오늘부터서는 네 애비도 아니다. 그리고 너 알았을 때 없어. 심청이여짜오되 아버님, 소녀는 아버지를 믿사옵고 아버님은 소녀를 믿사와 대소사를 의논터니 오늘 저 알았을 때 없다 하옵시니 소녀 마음 한없이 설사옵니다. 신봉사 한숨 쉬며, 아가 청아, 내가 너를 무엇을 속이겠느냐? 내 말할 테니 들어봐라. 네가 승상 부인 집에 가서 하도 오지 않기에 너를 찾아 나가다가 이 앞 개천에 빠져 꼭 죽게 되었는디 몽운사 화주성이 나를 건져 업고 하는 말이 저희절 부처님이 연금이 대단하시오. 공양미 300석만 시주하면 3년 내에 눈을 뜬다기로 가세는 생각치 않고 눈 뜬단 말만 판기 듣고 권선에 쌀 300석을 적어 주었으니 이를 어쩔거나. 하지만은 아무 염려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권선에 이어버리면 될것 아니냐? 심청이여짜오되

없소서.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을 만단으로 이루하여 진지잡수께 헌년 후에 후원으로 돌아가서 후원

치아!

없소서. 이리 한참 빌고 있을 적에 우리로 나아

심청이 여짜오되 여보시여 선인네들 부친을 위하여 제 몸을 팔려 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그 출천지 대효로고 그래 값은 얼마나 드릴까요? 더도 덜도 말고 홍양미 삼백성만 매월 15일날 몽운사로 바쳐주오. 그러면 그날이 저희들 또 행선날이 오니 명심하도록 하오. 피차 약속을 헌년우어 심청이 공곰 생각은이 부친을 아니 속일 수가 없는지라. 진지

보니 불효의

볼래? 응? 아니, 여봐라, 청아. 너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걸더니 뭘 먹고 챘나 보거라. 에? 소금 좀 먹어라, 에? 그리고 어느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전기하더냐? 에? 어서 말을 해라, 응?

네가 나를 속였으면 뭘 얼마나 속였을라고. 그래, 무엇을 속였어?

누가 이 말을 듣더니 눈뜰커녕은 눈 빠질 말을 들어놨으니 이 일이 어찌 되겠느냐. 울고 불고 야단이 났느니 신봉사 기사는 저 섰다 저를 꼭 주지 않겠냐. 이것이 웬 말이야. 허허, 아니 여봐라 청아, 무엇이 어쩌고 있지요?

근심해 근심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요즘은요 어딘가를 그냥 다녀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장을 찍어가며 나만의 기록을 완성하는 여권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뭐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코스마다 그 스탬프를 찍는 그 올레 패스포트는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또 전국 유명 등대를 찾아가서 도장을 채우는 등대 여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찍는 여권, 국가문화유산 여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등산 여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스탬프 작은 도장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걸 찍기 위해서 우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골목을 걷게 되고요. 또 몰랐던 등대를 찾아가고 이름만 듣던 문화유산 앞에 가만히 서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은 목적을 만들고 나만의 의미를 담아 한 칸씩 한 칸씩 채워가는 여행 제법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딘가로 떠나기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여정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주민요 영주 십경가입니다. 노래의 강문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제주 민요 영주 십경가였습니다. 노래의 강문희였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요즘 무척 다양해진 그 여권 여행 스탬프 투어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예전엔 그 여권이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날 때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도 여권 여행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처음 시작된 그 등대 여권은요. 해마다 주제를 바꿔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등대, 역사가 있는 등대, 힐링의 등대, 그리고 올해는요. 일출이 멋진 등대가 주제라고 합니다. 재밌죠? 사실 여행의 묘미가 목적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장 하나 찍으려고 계획이 없던 곳도 가보고 그곳에서 먹은 뭐 국수 한 그릇 또 바닷바람 한 줄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표정까지 추억으로 남기는 거 그런 게 바로 여행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하루에 어떤 의미를 하나 붙이고 기억하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여정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여정은 어떠세요? 두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팔도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향재 대풍류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대금의 진철호 김지용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해남의 민요입니다. 예부터 해남은 진도와 더불어 소리의 고장으로 불려왔었죠. 강강술래를 비롯해 들노래와 노동요 그리고 다양한 세시풍속 노래들이 전승되어 온 곳입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해남 줄다리기 소리인데요.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때 줄을 메고 나가며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줄다리기 소리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줄다리기라는 힘찬 놀이와 달리 노래 자체는 그리 거칠거나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도 민요 특유의 개면조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구성지고 오히려 애잔한 맛도 함께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승부를 겨루는 함성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서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해남은 땅과 바다를 배경으로 삶을 이어온 고장입니다. 당산재와 풍어재, 백중놀이와 상엿소리, 달구질 소리까지 수많은 무형유산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줄다리기 소리는 해남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귀한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 미황사 만세루에서 녹음된 현장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소리의 최이순, 뒷소리의 이인자, 그리고 박필수의 장단으로 듣겠습니다. 해남 줄다리기 소리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얼째골라 다자라고 철새골라 다잘만에 우리 식구들이 다자라래.

0: 시간
1: 아, 제
0: 아, 괴로우니까 따가 때 찾아서 왔네.
2: 아, 아.

아셀 다리 뜻다 제대로 너 다를

0: 야, 살아.
1: 쉬고.
0: 잡아. 내고 살 동등 걸린다는 예수야 머물러라. 하늘에도 널 나가시.
1: 쉬고.

지고 싶을지는 난 이내만 가는 일은 가고 싶.

0: 저는 본이요 내게 커버보니 백살이 따이라
1: 씨고
2: 아아아

0: 갈까 보다 님을 따라서 갈까 보대.
1: 아.

한국의 민요 안에는 노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해남의 토속적인 멋이 살아있는 해남 줄다리기 소리,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다음은 거문고 즉흥 시나위 감상하실 텐데요. 거문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검은고 즉흥 신화위였습니다. 검은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0: 술자리에 가면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유독 얼굴이 먼저 빨개지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요, 몸속 알코올 분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술은 간에서 먼저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물질이 몸 안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속이 메스껍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 혈관이 넓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반응을 그냥 가볍게만 보고 무시할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몸에 오래 남으면 혈관에 부담을 줘서 각종 질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금방 빨개지는 분들은 절대 억지로 주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천천히 드시고요. 중간중간 물을 함께 마셔서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남들 술 마시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마시는 것보다는 내 몸이 보이는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전인삼, 고수의 박근영입니다.
1: 시송님 뵙시다. 네. 어? 큰절은 아니. 아,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수씨가 절을 하면 말이오.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알탕 신학회개고 앉음서 아어쨌게할때 보고 지금 본게 미꾸라지가 용자한 소리야. 네 이놈 흥보야. 그나저나 말이야. 저 뒤에 저 주르르르르르 섰는 것들이 뭐냐. 예, 형님. 제 며느리들이 올시다. 며느리? 아, 따가시시 짜는 놈이 또 며느리까지 많은 뭐 이래. 야, 이놈아. 아이, 며느리를 몰라면 어디서 좋게 이 빈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아, 저렇게 까지몽 대맹이로 톡! 톡! 붉어져갖고 못생긴 것들만 되잖아. 갖다 내 쏴라! 내 조카들 내가 세장가 보내줄 텐데 내 쏴! 이때 응보 마누리 들은 적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놀보 술상을 재리는디 또 이렇게 재리거든.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린다. 안성주기 동양진 반찬한 수적 우리적 사십리살이 소발이게 더초로 우르르르 벌려놓고 꼭거렸다. 오죽한 대모양각 당활기 어간기 설기 송변내기 번뜩정 초로로 약간 암태덕과 병마진 청생청 놓고 조락 산저구침치 여기까지 저정봉바 양반에다가 버려놓고 장단수단의 잡배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낫지 연포공개름 소곤채 구찌멀치 가전양념 모아놓고 장동화로 백탄수 부채줄 활활이야 원초같이 해놓고 전골을 돌린다. 설친소 반창기기 바람도 들으는 갈로 정정병병 해려내야 깨소금 잔지름쳐 두두주 물러 제야내야 대양반 소양반 이도 담고 제도 담고 글글 부도독 생치다리 오도독 포도독 몇 천일타 꽃기여 영대지 그저육준 주지게며 술한탄 정보지에 지다 고추 생강마늘 무로 전복봉어 우리말

그때부터 술상을 차려 자기 시숙님 앞에 갖다 놓으며 좋은 황화주 화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만 아 이 띠리 죽일 놈이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발을 더 당 신학회 개관 김성 내 이놈 홍보야 너 나오고 성재가 아니라 내 속 대강 알지만은 내가 가서 지는 초상마당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거 너 잘 알게? 아이고 형님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좌중에 누가 권주가 이런단 말이오. 이런 멍청놈의 자식을 말하가요. 아 자식이 멍청하게 생겼어 저거. 아 이놈아 누구 마누라 곱게 체례 입은 집에 권주가 한마디 시자.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청와한 예란 모로 멧돼지 번호거니와 시수다리오 권주가 어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팔팔 떨리며 털었던 술잔아 방바닥에 나오라 꽃도치와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시숙을 물구러니 보더니만은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야 아주 보니 최소자려 권주가를 하락은 먹어본 구금 차가운지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시송님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나도 인야가 돈도 있고 쌀도 있어 동지에서 땅을 지우고 날이 자식들을 없이우고 고맙다가 연쪽가 나도 일을 나는 죽어도 못 있겠소

0: 간다.
1: 판소리 흥부가중 흥부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전인삼, 고수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도 입창

1부 마무리곡 서도입창 놀량사거리 초목이었습니다. 소리의 한명순, 장구의 김민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돼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성PD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동생이 되어서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도의 고장이고요. 국악의 고장이죠. 충북 영동으로 떠나볼 테니까요. 뭐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돌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대나무 숲입니다. 노래의 장명서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강에서 바람이 불어와 시원해지는 초여름 저녁, 한강을 배경으로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야외 클래식 음악회 소식인데요. 6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앞 광장에서 창립 65주년 기념 2026 서울시향 강변음악회가 열립니다. 이 공연은 서울시향의 대표적인 야외음악회인데요. 지휘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선욱이 맡았고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협연자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대에 피날레와 함께 불꽃놀이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에 마련되는 객석 2,000석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가까이에서 편하게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바로 내일 저녁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시향 강변음악회. 강물 위로 번지는 음악과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이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류 한강 강입니다. 연주에 조혜령 외 여러분입니다.

류 한강 강 들으셨습니다. 연주에 조혜령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윤명원 작곡의 추산조인데요. 소금의 맑고 높은 음색이 돋보이는 창작 국악곡입니다. 제목처럼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산조풍의 자유로운 가락 위에 소금 특유의 섬세하고 시원한 선율이 더해져서 서늘한 가을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금을 위한 중주곡 추산조 함께 듣겠습니다. 연주의 박영배 외 여러분입니다.

소금을 위한 중주곡 추산조였습니다. 연주의 박영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걸생시 샘법가입니다. 이 곡은 국립남도국악원의 브랜드 작품 걸생전에 수록된 곡인데요. 걸생전은 가난과 시대의 아픔을 겪어낸 걸생시의 이야기를 진도의 해안미녀와 다시래기, 명다리굿 등을 바탕으로 만든 악가무 종합극입니다.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국립남도국악원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셔갈 곳은 국악의 고장, 그리고 요즘은 와인으로도 이름난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하면 포도가 생각나시죠? 햇볕도 잘 들고 낮과 밤 기온차가 큰 고장이라 포도가 참 달고 맛있게 익습니다. 바로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서 영동은 우리나라 대표 와인 산지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마침 어제부터 6월 14일 일요일까지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영동에서 만든 와인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와인과 어울리는 지역 음식, 공연, 체험까지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왕 와인축제에 왔으니 축제장을 둘러보신 후에 첫 코스는 영동 와인터널로 잡아보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안에 있는 이 영동 와인터널은 길이가 약 420m 되는 터널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곳이 그냥 전시만 보는 곳이 아니라 오감 체험 공간이라는 겁니다. 와인 저장고와 옥통, 또 와인 판매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요, 난계 박연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옥계 폭포입니다. 이곳은 박연 폭포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깎아지른 절벽에서 물줄기가 약 20m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여름에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고요. 겨울에는 얼음벽이 돼서 또 다른 장관을 보여줍니다. 예부터 난계 박연 선생이 즐겨 찾았고, 시인과 묵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글로도 남긴 곳입니다. 박연 폭포는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약 1km 정도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아주 험한 길은 아니지만 무릎이 불편하시면 쉬엄쉬엄 가셔야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낙수소리, 금강에 잠기고 옥계 폭포입니다. 연주의 이슬기입니다.

낙수소리 금강에 잠기고 옥계 폭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슬기였습니다. 자, 금요일 2부 팔도 마실 막내동생 성필이가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모시고 있고요. 오늘은 국악의 고장, 와인의 고장 충북 영동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죠. 영동에서의 점심은 어죽을 추천드립니다. 영동 어죽은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낸 국물에 쌀이나 국수, 수제비를 넣어서 끓인 음식입니다. 비린내 없이 구수하고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해집니다. 또 곁들임으로는 도리뱅뱅이가 있습니다. 이 도리뱅뱅이는 작은 민물고기를 동그랗게 둘러 바삭 하게 지지고 양념을 얹어낸 음식인데요. 씹을수록 고소해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또 움직여 봐야겠죠. 오후 코스는 월류봉 둘레길입니다. 월류봉, 이름 참 곱죠. 달 월자에 머무를 류자, 달이 머무는 봉우리, 이런 뜻이죠.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아래로 물길이 조용히 흐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수묵화 한 폭 같습니다. 원류봉 둘레길은요, 원류봉 광장 쪽 데크에서 시작해서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전체는 약 8.4km 정도입니다. 1코스 여울 소리길, 2코스 산새 소리길, 3코스 풍경 소리길로 나뉘어 있고요. 전 구간을 다 걸으면 시간도 꽤 걸리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들, 누님들께는 부담 없는 코스, 제1코스 여울 소리길을 권해드립니다. 1코스 일부만 천천히 걸으시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또 원류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동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교통도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기차로 오신다면 영동역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역에서 축제장과 영동 입구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요. 영동 와인 터널도 멀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옥계 폭포나 원류봉 쪽은 농어촌 버스 배차 시간이 긴데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가신다면 택시를 나눠 타거나 자차 이동을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동에 가면 듣겠습니다. 연주의 난개 국악단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영동에 가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난개 국악단이었습니다. 오늘 충북 영동 여행 어떠셨습니까? 이 영동은요, 자연 환경도 무척 아름답지만 또 국악의 고장이어서 우리 마음이 더 끌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들, 누님들과 함께 영동 한 바퀴 쭉 돌아봤고요. 여러분의 막내동생 성필이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듣습니다. 연주의 권용미 외 여러분입니다.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연주의 권영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문을 외쳐볼까요?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업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어제 동네 옷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이 쇼윈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닦은 쪽과 닦지 않은 쪽의 차이는 확연히 달라 보였는데요. 닦은 쪽으로 보이는 옷들은 훨씬 더 환하고 깨끗해 보였죠. 이 가게 옷들이 늘 단정하고 환해 보였던 건 그렇게 누군가 매일 창을 닦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기 쉽습니다. 보이는 수거엔 박수를 보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잊고 살죠. 하지만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덕분에 오늘도 빛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지나 시간들이 당신을 비추고 있네. 어디선가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어제 끝곡으로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들었던 바로 그 노래, 강화달님과 어민호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자, 가게 쇼윈도도 그렇고 우리 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는 덕분에 아침이 더 깨끗하게 시작되고 또 공간이 더 단정해지고 마음도 더 환해지는 거겠죠. 가정에선 주로 어머니, 아내분들이 그런 역할 많이 하시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 오늘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월드컵 개막했습니다. 빠밤. 저는 평소보다 한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오프닝도 봤어요. 네, 오프닝에 안젤리아 보첼리랑 이제 씨가 함께 노래 부르는데 가사에 한글도 막 들어가 있던데요. 와, 또 그 새벽에 어깨가 얼마나 뒤로 쫙 펴졌는지. 자, 개막전은 멕시코와 개최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였는데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2-0으로 이겼는데요. 경기 내용은 멕시코도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남아공은 아, 저러다가 3패하면 어떡하지, 조별리그 이런 걱정도 좀 됐습니다. 자, 우리 팀은요,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 지금으로부터 4시간 뒤에 체코전 열립니다. 멕시코 가달라하라에서 열리는데요. 여기가 해발 1570m 고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비슷한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서 무려 3주간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멋진 경기를 펼쳐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체코전 기다리는 마음 뭐 저와 다들 똑같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냥 축구 얘기할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앞두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경기 스코어는 몇 대 몇일까. 오늘도 우리 체코전 앞두고 있는데 스코어 맞추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 스코어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긴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골은 언제쯤 나오는지, 또 가장 눈에 띄는 선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지 한번 예측해보죠. 초기 좋은 문자들 보내주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선물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분들께 축하도 드리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네, 창호해 드린 햇살 공식 그 예측 문어 아시죠? 어떤 건지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4시간 뒤에 열리는 체코전 경기 스코어 몇 대 몇인지, 어떤 선수가 골을 넣는지, 첫 골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런 거 예측해 주시면 되고 예측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요거를 선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갑돌이와 갑순이 듣습니다.

두곡이어드렸습니다박다울김한겸양장세민유빈이렇게네사람이노래하고연주한동이튼다월양거문님신청곡으로들어봤고요그에앞서서체코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의연주로갑돌이와갑순이들려드렸습니다오늘패배할체코선수들에게위로의마음을담아서미리들려드렸어요 자체코전실제로경기는이제3시간40분남았습니다와어떻게될까요오전에축구경기국가대표월드컵경기를하니까이거응원을어떻게해야돼경기는어떻게봐야돼고민하시는분들많더라고요근무시간이니까요그래도좀꼭필요한근무인력을제외하고는축구볼수있는그런느슨함회사에서많이제공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예상되기도하고요역시나길거리응원도하는것같아요광화문에길거리응원하는공간이마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요혹시시간되시는분들은그곳으로한번달려가보시면열띤분위기느끼실수있을것같습니다자참호이드린에서오늘아침에는체코전과연경기스코어는몇대몇일까또굉장히눈에띄는활약을하는선수는누구일지첫골은몇분쯤나올지이런거맞춰주시는거고요맞히신분께다음주월요일에선물드리도록하겠습니다6748님1대0으로대한민국이이깁니다아들이체코로어학연수갔을때프라구경하러오라고몇번을얘기했지만엄두가안나서안갔던생각이나네요라고하셨습니다프라진짜아름다운데언제시간되시면꼭한번또가보시면좋겠네요1966님2대1로대한민국이이깁니다오전에동네둘레길을도는데누군가항상깨끗이

빗자루 자국이 있을 정도로 청소를 해놔서 그 보이지 않는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이 아침 가져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다들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으로 예측해주고 계시네요. 0874님 1대 0 대한민국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4723님 북중미 월드컵 한국 체코전 예상 첫 골은 오현규 선수가 넣을 겁니다. 언제 넣느냐 하면 전반 38분. 진짜 구체적이시다. 경기 결과는 1대 0으로 대한민국 승리 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4723님 축구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오영규 선수, 저도 오영규 선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버님이 남양주에서 추어탕집을 하시는데 엄청 스태미너가 좋은 오영규 선수,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축구팀에서 열심히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보통 최근에 그 평가전 할때 오영규 선수가 선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 38분에 과연 오영규 선수가 깜짝 선발로 출전해서 뛸수 있느냐, 그리고 골을 넣느냐, 이거 진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영규 선수가 나오면 골 넣을 것 같아요. 아마도 후반에 교체 선수로 나와서 상대편 수비진 뒷공간을 노려서 빠르게 침투해서 한골 시원하게 넣어줄 것 같습니다. 2919님, 전 욕먹겠지만, 여러분 욕먹겠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이거 뭔 내용인지. 2대 0으로 대한민국이 질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2919님, 이렇게 될까요? 2919님, 이렇게 예측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라고 계신 건 아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11시에 대한민국과 체코전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개막전인데요. 과연 경기 스코어는 몇대 몇일지,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지, 골 넣는 시간은 언제인지 이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맞히신 분께 저희가 생방 지나고 나서 경기가 시작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영규 선수의 골을 예측해 주신 4723님의 신청곡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 체코 월드컵 1차전, 네, 조별리그 1차전 열릴 예정인데요. 범 내려온다 들으면서 제가 찾아본 것은 과연 우리 선발 선수가 누구이냐, 그걸 좀 찾아봤는데 선발 명단은 9시 15분쯤 나온다고 합니다. 아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나오겠네요. 김영창님, 대한민국 축구팀 2대1로 이깁니다. 어흥 하셨고요. 또 터닥터닥님 역시 2대1 대한민국 승리요. 대한민국 선수 이름은 잘 모르는디 하셨어요. 0874님, 후반 7분에 오, 구체적이십니다. 오영규 한 골로 1대0 코리아 승. 암튼 승리 가자 하셨습니다. 우와, 오영규 선수의 골을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대1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7741님, 저는 1대1로 무승부 봅니다. 체코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도 후반에 극적인 동점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계속 쥐고 있다가 그죠. 예, 교체로 들어간 오영규 선수가 골 넣는다 이러면 진짜 와, 우리 오늘 11시에 다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다들 오영규 했는데 진짜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 방송이 이제 또 월드컵 성지가 되는 거겠죠. 체코팀이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지금 월드컵을 치르게 됐습니다. 월드컵 이 본선에 진출하는 게 확

확정된 게 3월 말 4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막차를 탄 거죠. 48개 축구팀 중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숙소도 좋은데 구하고 숙소에서 교통편은 어떤지 아침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거 골라서 가장 좋은 데로 예약하잖아요. 그리고 동선도 또 따져가지고 교통편도 좋은 걸로 딱 미리 예약하면 햇볕 덜 드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햇볕 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른쪽 좌석으로 딱 예약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 대표팀이 딱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체코는 고지대 지금 적응도 안 돼 있고 경기장 간 이동도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나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객관적인 평가는 그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5912님은 3-1 갑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어서 촉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3-1,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시원할 텐데요. 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체코전 몇 대 몇으로 어떤 팀이 이길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골 넣을지 예측 기다리고 있고요. 샵0302 문자로, 그리고 또 덩덕쿵 앱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장재효의 소리, 쿠아트로 미니말의 연주로 강상풍월 듣습니다.

그때요, 일본국 토야마현 난토시에서 쿠아트로 미니멀이라는 묘한 밴드가 생겼난 뒤 2000하고도 11년에 처음 만나서 공연을 하고 3년 만에 이렇듯 먼 멕시코에서 다시 모여 공연을 하게 되었던가 보더라. 기타 치고 노래하고 고탄 치고 장구 치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리는 뒤 꼭 이렇게 노던 것이었다.

장재효의 소리 쿠아트로 미니말의 연주로 강상풍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 체코전 승부 예측해주고 계십니다. 2584님 손흥민이 두 골 넣습니다 라고 하셨고 2009님 3-1로 이길 것 같아요. 또 2584님은 만만한 팀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세계의 많은 축구팀을 다 그 물리치고 올라온 48개 팀이니까요. 자, 창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문화선물입니다. 먼저 국립창극단의 창극 효명입니다. 창극 효명은 칼 대신 예약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소리와 극적 서사, 궁중정제가 어우러진 무대로 국립창극단의 깊이 있는 창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6월 23일 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리고요. 저희 청취자들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인 고향인데요.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글로 사랑받는 전희수 작가의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6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청취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효명 혹은 전희수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각각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퀴즈인데 어떤 건지 궁금하네.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가사?

0: 아시는 노래주?
1: 서도민요, 몽금포타령이었어요. 여기서 장산꽃 마루에 무슨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릴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파도소리, 2번 종소리, 3번 북소리, 4번 방귀소리?
2: 아, 진짜 피디님! 몽금포에서 방귀소리가 왜 나와요?
1: 암튼 노래를 불러보면 가사가 자동으로 나올 건데.
3: 맞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국악방송 청취자들에겐 익숙한 민요죠. 몽금포 타령 속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산꽃 마루에 둥뚜루둥뚱뚱 나더니, 이렇게 가사를 가렸는데요.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뭐 저절로 답이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듣기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가사는 가렸는데 오늘 정답인 이 소리가 그 가사를 가리고 있으니까요. 자, 한 번 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사 속 장산 곳은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포구입니다. 몽군포 타령에는 서해 바다의 정취와 뱃사람들의 흥겨운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올 때 배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파도 소리, 2번 종소리, 3번 북소리, 4번 뽕, 방귀 소리까지 보기 내게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몽금포 스토리 듣습니다.

현아강상불 초콜릿의 몽군포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정어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몽군포 타령 속 가사 맞히기 퀴즈였습니다. 장산곶마루의 땡소리 나더니에서 땡은 무엇이냐 이게 퀴즈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파도소리, 2번 종소리, 3번 북소리, 4번 방귀소리였습니다. 6352님이 정답 북소리고요. 방귀 낄 뻔했어요. 재밌네요. 6376님 3번 북소리입니다. 정신없이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지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창호에 드린 햇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애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7067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북소리죠. 오늘 대한민국 축구팀 승리의 북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885님도 정답 3번 북소리 오늘도 장사하면서 귀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시

0: 십시오. 자, 청으로부터 오늘 정답은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북소리였어요.
0: 딩동댕.
1: 물고기를 됐다 많이 잡아갖고 돌아올 때 북을 신나게 두리둥둥 울렸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근데 한철이 삼촌, 몽금포 타령이 어떤 장단인지 아시죠?
0: 아유, 알죠. 중몰이 장단이잖아.
1: 딩동댕. 한철이 삼촌 이제 진짜 국악인 다 되셨네요.
0: 아이고 고마워.
1: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176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3456님 오우 핸드폰 번호 좋으시네요. 어쩌다 못난이 김치 드리겠습니다. 2395님께는 유산균 선물 드려요.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76 범장기지 떡, 3456 어쩌다 못난이 김치, 2395 유산균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원희리 만들고 이상은이 불렀습니다. 달빛 항해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2부 첫 곡은 전태용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기타리스트이자 소울 보컬 라울 미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울풀한 보컬과 화려한 테크닉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당연히 내한 공연도 여러 번 했었더랬습니다. 초기에 발표했던 곡들은 목소리와 어쿠스틱 기타 한 대만으로 아주 완성된 노래를 들려준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는 풀 편곡된 노래들로 다채로운 들을거리를 들려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페달 투 더 메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펑키한 리듬과 쫄깃쫄깃한 블루스 일렉트릭 기타 솔로가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도 떨쳐내고 멋진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라울 미동의 페달 투 더 메탈 함께 듣겠습니다.

0: 예요. 한번 되짚어 보면 방콕, 치앙마이, 파이 이렇게 태국의 지역들을 둘러보다가 갑작스레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전남 진도로 갔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디로 갈지 기대하면서 생선 작가 김동영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잘 다녀왔습니다.
0: 보통 그러면 이제 출장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1: 아, 아깝죠.
0: 언젠가 하시기는 할 거죠.
1: 네,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혹시 멕시코 가보셨나요?
1: 아니, 못 가봤습니다.
0: 아, 제가 저도 못 가봤어요.
1: 아, 요거 오늘이 월드컵이죠?
0: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3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 진짜 이렇게 기분이 안 나네요.
0: 왜요? 난 지금 좀 많이 흥분됐는데.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그냥 평소같이 옷도 입으셔가지고
0: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개막전도 보고.
1: 맞습니다. 요번이 월드컵이 멕시코였군요.
0: 멕시코,
1: 미국,
0: 캐나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되는 거죠.
1: 근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멕시코는.
0: 멕시코
1: 월드컵이 아니어도.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자, 몇 대 몇 예상하세요? 대한민국과 체코전인데.
1: 체코가 프라하죠?
0: 프라하가 있는. 네. 아,
1: 그러면 거기가 한 2점 정도 낼 것 같고요.
0: 오! 대한민국은?
1: BTS 있고 국악방송 이한철 있으니까 한 4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축구에 잘 안 나오는 점수 차이인데.
1: 네, 아, 그래요?
0: 4-2로?
1: 네.
0: 근데 뭐 불가능이랑 없죠. 네, 네. 다 열려 있으니까 가능성은.
1: 네.
0: 4-2로 대한민국 승 예측하고 계시고요.
1: 아, 진지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 저는 3-1 가겠습니다.
0: 3-1. 네. 누가 3입니까?
1: 아, 이기는 편이 3입니다.
0: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기는 편이 3이죠. 대한민국?
1: 네. 아, 대한민국이요.
0: 대한민국 3, 체코 1. 우리 애청자분들 1부에 네. 이 얘기 했었거든요.
1: 네.
0: 2-0, 2-1 승리.
1: 이렇게 다들 박하시네요.
0: 그런 쪽이 많고요. 오, 네. 생선 작가는 그냥 시원하게 3-1로 가주셨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간 어디로 가보나요?
1: 에,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나라 아이슬란드 갑니다.
0: 우와, 가보고 싶은 나라 아이슬란드요.
1: 네, 네,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0: 아이슬란드를 가본 사람과
1: 못 가본 사람.
0: 아, 저는 후자예요.
1: 저는 가봤거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갔다 온 이후로 친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0: 친구가 된 경우?
1: 네.
0: 누구랑 친구 맺었어요?
1: 저는 그 배우 최강희 씨하고 아이슬란드 때문에 친해졌어요.
0: 같이 여행 다녀오셨나요?
1: 아니, 제가 여행하고 있을 때 최강희 씨도 같은 시기에 여행을 하셨었어요.
0: 아이슬란드로요?
1: 네.
0: 우와.
1: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저는 최강희 씨를 봤지만 최강희 씨는 저를 못 봤죠.
0: 아는 척하지.
1: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0: 아니, 본인은 지금 왜냐면 본인의 아우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길래.
1: 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좀 중요한 이유가 아이슬란드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0: 예.
1: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또 여행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0: 전화가 왔어요.
1: 다른 작가도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야, 이거 감 안 좋습니다. 네. 나 지금 열심히 지금 책을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행을 지금 정말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군가 경쟁자가 아이슬란드를 책 쓰기 위해 여행하고 있다.
1: 네, 최강희 씨였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0: 오마이갓.
1: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제일 가던 레코드 가게가 있거든요. 그 네. 레코드 가게에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0: 이미?
1: 예.
0: 거기는 또 혼자 간 것도 아니네요?
1: 거기도 스텝은 많지는 않았는데 사진 찍어주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최강희 씨 이렇게
0: 우와.
1: 3명 정도 갔었던.
0: 여기서 쓴 생선책이 나만 위로할 것이잖아요.
1: 네.
0: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1: 그래서 원래 제가 여름에 가가지고 아이슬란드를 네. 한 3달 여행하고 이제 돌아와서 책을 쓰는 게 목표였거든요.
0: 예, 여름에만 거의 여행하던데요. 거기는 뭐 봄

0: 우리 계절 기준으로 봄, 가을, 겨울은 너무 추워서 여행하기 힘들다던데요.
1: 그 왜냐하면 그렇게 춥진 않고요.
0: 네.
1: 눈하고 눈비가 많이 내려요.
0: 날씨가
1: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많이 내려서 그래서 그때 좌절하고 책을 안 쓰고 곧바로 여행을 멈추고 네. 다른 나라로 갔어요.
0: 아, 최강희 씨를 보고.
1: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네. 이거
0: 비슷한 시기에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경쟁하면 안 된다.
1: 네, 그래서 에이 이게 뭐야 하고서 여행 그냥 하다가 저는 그래도 여행이 끝쯤이었거든요.
0: 예. 갔고 일단은 멈추자. 예. 책 쓰는 거는 멈추자.
1: 그리고 좀 추웠어요.
0: 아,
1: 여름이었거든요.
0: 여름에도 춥죠.
1: 아, 서늘해요.
0: 서늘해. 아.
1: 근데 그 전에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아이슬란드를 한 번 더 갔죠.
0: 와, 그랬군요. 예, 두 개의 계절을 느끼셨네요.
1: 최강희 씨가 여름만 담았다면 난 겨울까지 담겠다.
0: 야.
1: 그리고 더 힘들게 가겠다.
0: 힘들게. 혹독한 여행을 네. 통해서 내가 진짜 엄선한 글 책에 담겠다. 이런 네. 거였네요.
1: 그래서 저는 겨울에 갈 때는 시베리아 횡단 중국에서 육로로에서 북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고요.
0: 우리 코너 시작할 때 중국에서 러시아 넘어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얘기했었잖아요.
1: 네.
0: 그 시작이었고 네. 쭉 해서
1: 노르웨이까지 가서 노르웨이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0: 가서
1: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죠.
0: 이야.
1: 한 달 반 걸렸습니다.
0: 우와.
1: 김동영입니다.
0: 네. 생선 작가입니다.
1: 네.
0: 최강희 씨는 엄두도 못 낼 궤적입니다.
1: 근데 최강희 씨 그래서 최강희 씨가 책을 더 많이 팔았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엄두 안 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 그리고 그분은 더 의미가 있게 예. 그 수익금을 예. 기부했어요.
0: 우리도 못할 거 없습니다. 생선 작가.
1: 저 기부 안 했어요.
0: 왜요?
1: 저는 그게 직업이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했는데 아예 최강희 씨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0: 그 계기로.
1: 네.
0: 진짜 두 분이서 만나면 아이슬란드 얘기할 거 진짜 많을 것 같네요.
1: 네.
0: 자, 본격적으로 아이슬란드 여행 가보죠. 이름만 들어도 아이스가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
1: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슬란드가 딱 이름만 들어보면 빙하 있고 설원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추운 나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0: 저 요즘 좀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빙하가 있는 지역이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아이슬란드 이름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0: 오.
1: 그러니까 예전 북유럽 바이킹들이
0: 예.
1: 이제 항해를 하다가 어떤 섬을 발견한 거예요.
0: 오.
1: 근데 숲은 없는데 너무 초록초록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주를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0: 예.
1: 양을 키우면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 오지 말라고 이름을 정해야지. 아이슬란드.
0: 아, 여기 춥다. 사람 살지 못 된다.
1: 이거 진짜예요.
0: 오, 진짜.
1: 그리고 그린란드. 그 옆에 있잖아요.
0: 예.
1: 거기로
0: 그린란드 요즘 막 난리 났잖아요. 한동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0: 예.
1: 이한철 씨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갔어. 근데 맞아. 저는 이한철 씨는 거기 이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름을
0: 아이슬란드라고
1: 지었고 저는 이제 그린란드로 갔어요.
0: 예.
1: 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0: 그린이 아니구나.
1: 그린이 없어. 돌밖에 없고 빙하밖에 없어. 그래도 사람은 와야 이제 사회를 이루고 예. 이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리고 아까 아이슬란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린란드 쪽으로 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는 추우니까 우리 땅으로 오라. 그래서 그린란드입니다.
0: 아, 와, 재밌는 명칭이네요.
1: 네.
0: 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생선 작가처럼 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노르웨이 가고 영국 갔다가 가는 그 한 달 반의 여정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 네.
0: 대체로 만약에 빠르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1: 직항은 없고요.
0: 예.
1: 우선 북유럽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있고요.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0: 아, 북유럽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아이슬란드 도착할 수 있네요.
1: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유럽 쪽으로 안 가고요.
0: 예.
1: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미국이요?
1: 미국 뉴욕이나 보스턴 쪽으로 가서 그다음 워싱턴도
0: 미국의
1: 있고요.
0: 동부
1: 네. 네.
0: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1: 네.
0: 대서양이 가운데 껴 있고
1: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기보다는 항상 평면 지도를 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고 미국이 오른쪽에 있고 유럽이 왼쪽에 있잖아요. 아이슬란드가 왼쪽 이제 상단에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국

0: 북으로 가서 딱 붙여보면 돌려보면 지도를 돌려보면 미국하고 아이슬란드랑 가까워요.
1: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의 북부랑.
0: 예, 그래서 보스턴이나 그 워싱턴 DC에서 많이 타고 가요.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1: 안 걸려요. 진짜
0: 가깝네요. 네.
1: 와.
0: 그러니까 저는 왜 미국에서 가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1: 예.
0: 미국으로 가면 세상이 끝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구는 평평하니까.
1: 예.
0: 그래, 농담 안 통하죠. 지구는 평평하다는 지도니까.
1: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 들어주는 거죠. 맞춤맞추면서.
0: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렇게 비행기표가 많이 안 비싸요.
1: 아,
0: 생각보다.
1: 괜찮네요. 그리고 미국 여행 끝자락에 덤으로 여행하는 아이슬란드 여행.
0: 이것도 근데 가능하네요. 아마 그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여행 가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시잖아요.
1: 네.
0: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비행기 살 돈까지 있으실까요?
1: 올 때 사면 되죠.
0: 아, 그렇죠.
1: 네, 아이슬란드 여행하고 올 때. 확실히 무력 있는 분은 다르시네요.
0: 아, 왜 뉴욕.
1: 저처럼 무력 없는 사람은 그냥 갔다 온다고 생각했는데.
0: 저는 뉴욕에 있는 미국에 가면 레코드 가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고요. 네. 우선 아이슬란드 얘기 오늘 해야 되니까.
1: 맞아요. 저는 진짜 요만한 배낭 있죠.
0: 네.
1: 요만한 배낭 하나 가지고 유럽 여행한 적도 있어요. 짐 안 붙이고.
0: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1: 저 때문에요?
0: 네, 한철님 같은 무력 없는 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소비를 안 해주시니까. 네, 여러분 관광 가시면 네, 공정하게 많이 돈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이슬란드 진짜 그냥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출장으로 책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0: 예, 제가 또 좋아하는 뮤지션이 아이슬란드 밴드 시기오러스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1: 아~
0: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밴드인데요.
1: 예.
0: 당시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슬란드에서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었을 뿐더러
1: 아이슬란드 하면 그전에는 부역.
0: 비역.
1: 네,
0: 비역이라는 밴드가 유명했었죠.
1: 네, 여성 보컬리스트.
0: 네, 근데 시기오로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죠. 시기오로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라이언 맥기니 사진 커버로도 유명한 사진 커버로 해서 유명한 이제 뮤지션인데요. 아이슬란드의 밴드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신 아이슬란드는 약간 굉장히 고립되고. 굉장히 느리고 바람 많이 불고 빙하 있고 이런 묘하고 좀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1: 아하, 아이슬란드의 모습을 음악으로 옮기면 이 시기오로스 같은 음악이 된다.
0: 네.
1: 이 얘기네요.
0: 그러니까 시기오로스는 아이슬란드 언어로 승리의 장미라는 뜻이래요.
1: 승리의 장미.
0: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름이 베이스 치는 분의 딸 이름이 그러니까 로즈. 장미였고 그 다음에 거기 이름을 따와서 승리의 장미 그래서 시기오로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1: 어허.
0: 여러분 아이슬란드 수도가 레이캬비크거든요.
1: 레이캬비크.
0: 예. 네. 아이슬란드 인구가 한 38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된대요.
1: 전체 나라의 인구가요?
0: 예. 근데 우와. 강동구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가.
1: 강동구만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네요.
0: 네.
1: 우와.
0: 근데 한 해 관광객들은 거의 한 160만 명 정도 온대요.
1: 관광 수입이 만만치 않겠네요.
0: 예전에는 관광 수입이 아니었고 금융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재련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1: 어허.
0: 이제는 관광 수입이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1: 오.
0: 그 정도로 관광이 많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생선 작가의 오늘의 공간 아이슬란드 얘기 나누겠습니다. 호세 예. 곤살레스.
0: 네.
1: 이 사람은 노르웨이인가요?
0: 이 사람은 원래는 아르헨티나 이민으로 해서
1: 네.
0: 북유럽에서 자랐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하면 열정의 그런 리듬이 있고 좀 열정이 있는 리듬과 그 다음에 북유럽의 그 고립된 좀 덕후스러운 그런 좀 적막함이 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데요.
1: 네.
0: 제가 왜 시기오로스의 음악을 당연히 선곡해 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러니까 시기오로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노래를 딴 걸 들다니.
0: 근데 아이슬란드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영화 있잖아요.
1: 예.
0: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1: 그 출발점이 아이슬란드죠.
0: 네.
1: 예.
0: 그때 딱 제일 명장면으로 뽑히는 것이 롱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1: 내리막 쫙 내려가잖아요.
0: 그러나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라는 곡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이 노래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장면 삼아서 아이슬란드.
1: 오, 좋습니다. 저희도 음악 들으면서 영상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호세 곤살레스, 부모님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이민을 갔습니다. 스웨덴.

0: Look into the sun as a new day's rise. 호세 곤살레스의 Stay Alive 듣고 왔습니다.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코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하면 얼음과 오로라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화산의 나라이기도 해요.
1: 네, 얼마 전에도 화산이 좀 분출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 어이구야.
1: 네,

0: 근데 아이슬란드가 그 멕시코만하고 미국 북유럽에 있는 그 북극 그 해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형도 가치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곳에 있는 섬이에요. 화산섬이거든요. 그래서
1: 오.
0: 지열이 아직도 굉장히 뜨거워서
1: 예.
0: 거기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1: 아, 그러면요?
0: 그러니까
1: 지열로.
0: 지열로 수돗물을 틀면
1: 오.
0: 온천수가 나옵니다. 뜨거운 물로.
1: 우와. 아,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하시는 분들이 온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온천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1: 오.
0: 다 온천물로 된 수영장이에요.
1: 전 보일러 연락에 떼가지고 물을
0: 네.
1: 데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네.
1: 오,
0: 그래서 거기서
1: 그렇군요.
0: 이제 가다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노천 온천 시냇물이 있어서
1: 예.
0: 운전하고 가다가 쉬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발 담그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따뜻하겠네요.
0: 따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뜨거운 물 정도까진 아니에요. 예.
1: 좋습니다. 7511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나왔네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이슬란드 좀만 더 가까웠으면 좋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쉽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너가 중요한 겁니다. 대리만족, 대리경험.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1: 자,
0: 특별하죠. 멀기 때문에.
1: 화산 얘기 해볼까요?
0: 화산 얘기
1: 화산 폭발했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0: 제가 이제 겨울에 갔었거든요.
1: 예.
0: 이제 같이 해가지고 무찌르자 최강희님 해가지고 책을 무찌르자 해가지고 갔었는데요.
1: 예.
0: 보름 있다 터졌어요.
1: 화산이요?
0: 예. 네. 근데 화산이 터졌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화산 그런 징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큰게 저한테 영향은 없을 거라고
1: 오,
0: 생각했어요.
1: 예보 같은 것도 좀 되지 않나요?
0: 네, 근데 이렇게 심하게 터질 줄 몰랐죠. 근데
1: 아.
0: 많은 분들이 화산이 터졌을 때 그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 예.
0: 비행기들이 다 결항이 됐잖아요.
1: 엄청 결항됐었죠. 지금 찾아보니까 항공권 10만 편이 취소됐다는
0: 네, 그게
1: 얘기네요.
0: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1: 와.
0: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뜬 거예요. 왜
1: 네.
0: 그러냐면 가장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 바람을 타고 화산재가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진 거예요.
1: 오우쿠.
0: 근데 왜 화산재가 있으면 비행기가 못 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1: 뭐 화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0: 네,
1: 작은
0: 맞습니다.
1: 알갱이 그런 것 때문인가요?
0: 예. 네, 그러니까 또 보통 아이슬란드 화산이 특이한 게 뭐냐면 빙하 아래에 있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물을 다 녹인 거예요. 그러면서 화산재하고 그 수증기가 섞여가지고
1: 예.
0: 그 우리가 딱 봤을 때막 그런 검은 연기들 사이에 미세한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1: 이야, 독특하네요.
0: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항공기 안에 들어가면 엔진에 딱 달라붙으면 엔진의 그 공기순환하는 것을 막는데요.
1: 오.
0: 그래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1: 예.
0: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가 비행기가 이제 쌍발 비행기잖아요. 엔진
1: 예.
0: 제트 비행기잖아요. 그냥
1: 예.
0: 공기를 순환시켜서 날아가는 시스템인데
1: 제트
0: 그래서 비행기가 못
1: 엔진이니까.
0: 떴다고 하더라고요.
1: 우와. 2010년이네요.
0: 네.
1: 에이아 파들라이 웨키들 화산.
0: 네.
1: 와, 이 뭐, 무슨 뜻을 가진 화산
0: 이게
1: 이름일까요?
0: 줄여서 야라 요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얄라 요쿨.
1: 얄라 요쿨.
0: 네.
1: 네. 이 2010년에 터졌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항공편을 못 띄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0: 그래서 제가 거기 원래 한 달이 예정으로 갔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화산이 터지고 나서 비행기가 못 뜨고 나서 2주 후에 관광객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1: 고립이 돼요.
0: 고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1: 그럼 어떻게 그럼 배 타고 가요?
0: 배 타고 갔습니다.
1: 배 타고. 오.
0: 그래서 배를 이제 레이키아비크에서 8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빅이라는 곳에서 배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1: 예.
0: 그 배를 타야 됐었어요.
1: 타야 됐어.
0: 그래서 저는 안 탔죠.
1: 왜요?
0: 출판사에서 이게 얼마나 이 특이한 경험이냐. 이런 그 경험을 아무나 할수 없다라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느낌이.
1: 예, 뭐 그냥 에세이 쓰러 가신 분이 아니라 무슨 퓰리처상 타야 되는
0: 네.
1: 거의 보도하는 그런 취재하는 기자의 마음이셨을 것
0: 근데
1: 같네요.
0: 만약에 상황에 놓이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긴 해요.
0: 네,
1: 그렇긴 해요. 뭔가 이렇게 일이 탁, 사건이 크게 생겼을 때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계획에서 틀어질 때 느끼는 짜릿함이 있어.
0: 그러니까
1: 음악 연주할 때도

0: 이렇게 막 연주하다가 밴드 멤버들하고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면 네. 야 다른 쪽으로 가볼래? 원래 이거 8마디인데 한 32마디 정도 가볼래? 이럴 때 쾌감이 있거든요.
1: 네. 저도 이제 쾌감까지는 아니었고요. 아 이거 좋은 기회다. 좋은 쓸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0: 근데 물가가 비싸가지고 체류비에 뭐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요?
1: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레이캬비크 시청에 가가지고 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글을 쓰던 작가인데 여기 머물면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싶다. 근데 숙소가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오. 숙소를 지원받았어요.
0: 우와. 하긴 뭐 아이슬란드 시청 그 레이캬비크 시청 예. 입장에서도 예. 관광객은 이미 다 빠져나갔으니까.
1: 예.
0: 우와. 그래서 준 숙소가 호텔 왠지 아닐 것 같고 예. 뭐 어디 기숙사 이런 건가요?
1: 아 기숙사 같은 곳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아 그 담당자가 친절하면서도 귀찮은 듯이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줬던 곳이 공짜로는 아니었어요.
0: 아.
1: 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원룸을 줬는데
0: 월?
1: 이게 월.
0: 월 50만 원이면 거기 진짜 싼 거예요.
1: 진짜 싼 거예요.
0: 제가 지금 여행 알아보니까 숙소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물가가.
1: 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이 우리 구세군 아시죠?
0: 예.
1: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홈리스를 위한 쉼터였습니다.
0: 아 거기서 다른 홈리스 분들 현지 분들을 만났어요?
1: 네 같이
0: 있었어요. 책 쓰기엔 너무 좋다.
1: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는데 거기 냉장고 공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음식물을 사다 놓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요.
0: 뭐 보통 그런 호스텔 같은데 냉장고는 네,
1: 이름
0: 다른
1: 없거든.
0: 사람들 거는 손 안 대는데
1: 네.
0: 거기는 다르네요.
1: 예 네. 그게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런 냉장고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먹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데 보관해야 되는데 냉동 음식들은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겨울이었잖아요.
0: 예.
1: 어느 날 숙소를 딱 들어가고 있는데 밤에 창문에 우리 건물 창문마다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0: 먹을거리구나.
1: 그러니까 음식물들을 종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걸 창문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0: 우와.
1: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요.
0: 예.
1: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데리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청 앞에 가니까.
0: 오오. 그건 뭐예요?
1: 식재료를 막 날아주는 거예요. 홈리스랑.
0: 아, 홈리스. 어떻게 보면
1: 햄도 나눠주고 그리고 뭐 그 시든 양추도 나눠주고 뭐 네. 그래서 그거 저는 사실 돈은 좀 있었거든요.
0: 시든 양추는 뭐예요?
1: 그러니까 왜냐면
0: 양상추
1: 같은 거, 예, 양배추 같은 거. 어. 제가 먹을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 실제로, 양추가 뭐야?
1: 양추가 양상추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그래도 좀 돈 있어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0: 오.
1: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레스토랑도 못 가고
0: 아 쓸 여유가 됐는데
1: 네.
0: 뭐 이렇게 고통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1: 네. 아 그리고 저 돈 있는 거 알면 이 숙소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0: 그리고 막 사달라고 그러고 막
1: 네.
0: 아, 냉장고에 뭐 안 넣었냐고 막 네. 따지고
1: 그래서 거기서 두 달을 버티면서 글을 썼습니다.
0: 아이고 그랬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그럼 그 구세군에서 마련해 준 숙소인가요? 아, 레이캬비크에서
1: 네, 그 숙소가 우리나라 그런 뭐지 고시원 정도 됐었고요.
0: 예.
1: 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수영장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0: 수영장?
1: 예. 아이슬란드 인구가 한 38만 명 되는데요. 레이캬비크에만 수영장이 한 40개 돼요.
0: 맞네요.
1: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인구 200명당 수영장이 하나래요.
0: 와 진짜 좋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겨울에 할 일이 없고 춥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마을 그런 사랑방처럼 거기는 수영장이
0: 수영장.
1: 사랑방이에요.
0: 게다가 뭐 지열로 네. 물도 따뜻하겠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만남도 그렇고 그런 반상회 같은 것도 있고.
0: 우리도 보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우나 같이 다니시고
1: 네.
0: 그런 모습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영장을 진짜 많이 갔어요.
0: 오.
1: 수영장은 쌌거든요.
0: 와.
1: 수영장은 거기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0: 네.
1: 그래도 수영장이 2,500원 정도 했었어요.
0: 오, 그건 이제 뭐 지역에서
1: 네.
0: 예,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1: 예,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레이캬비크에 수영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수영장을 갔는데 제가 딱 갔을 때 하늘은 그거 붉고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해가 안 뜨거든요. 국 여러분.
0: 오.
1: 그래서 한 4시간 해 뜨고서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0: 이야.
1: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완전한 어둠보다는
0: 푸르스름한
1: 붉어요.
0: 아, 붉어요.
1: 그러니까 짙은 와인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산재 때문에
0: 아.
1: 다 이게
0: 아, 그다...

0: 당시에는
1: 그래서
0: 와 그건 진짜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이다.
1: 네, 그래서 그 화산재 밑에서 막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수영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기오로스랑 비옹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0: 오,
1: 왜 그러냐면
0: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영장에서 성시경 씨랑 아이유 씨 노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 그쵸. 원래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듣기에는 너무 노래가 좀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요.
1: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에 아이슬란드의 진짜 국민적인 여가수 비옥의 집이랑 가까워서 비옥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0: 오,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0: 우와.
1: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비옥은 아이슬란드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언젠가 비옥을 만나지 않을까 하면서
0: 수영을 계속
1: 수영을
0: 했는데.
1: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와, 진짜 재밌는 경험이네요.
1: 네.
0: 그 외에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음악이나 풍경이나 공간, 뭐 어떤 거 있을까요?
1: 이거 오늘 얘기하기 좀 아까운데 다.
0: 하나만 해주세요.
1: 네. 제가 거기서 좀 아팠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빨이 빠졌어요.
0: 이가,
1: 네.
0: 치아가,
1: 네.
0: 어이구.
1: 그러니까 제가 약해서 그런지 치아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0: 예, 어금니 뭐 이런 거요?
1: 네.
0: 오,
1: 그리고
0: 왜
1: 쑥 빠져버린
0: 그랬지?
1: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게 아프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해서. 근데 제가 보험이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막
0: 의료비가 엄청 비쌀 텐데.
1: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막 한국에다가 전화하고 있었는데.
0: 예.
1: 그리고 또
0: 아, 나 어금니 진짜 너무 아파. 이러면서.
1: 그랬는데 그 영어 전화 통화 영어로 했었거든요. 제가
0: 예.
1: 왜냐하면 또 다른 데에다가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했었을 때 옆에 있던 카페에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엄마가 의사인데 널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0: 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끝곡 김동영 생선 작가가 가지고 온 노래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시규어로스.
1: 네, 헤이 샤오탄이라고 해서
0: 네.
1: 아이슬란드어로 건초덤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농부의 소박한 삶과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룬 음악이에요.
0: 오호.
1: 근데 우리가 사실 라디오에서나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라는 노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0: 그죠.
1: 그게 가장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틀기 가장 적당한 시간을
0: 가지고 있고.
1: 있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는 시기오로스 노래 중에 가장 이질적인 노래 중 하나예요.
0: 보급형 노래.
1: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라온 곡 중에 이 헤이 샤오탄이라는 곡은 시기오스와 아이슬란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가 아닐까 하고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규어로스의 헤이 샤우탄 들으면서 우리는 못 가봤지만 아, 요런 느낌일까? 더듬더듬 아이슬란드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고요. 이가 아파서 우리 엄마가 의사인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점점점 이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주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나.

0: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 거,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우리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등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이럴 죽어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젊은 국악인의 새로운 도전부터 우수한 국악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작 지원 공모까지 국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악방송의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2016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악을 만들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창작 경연대회인데요.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상팀 오름새의 축하 공연과 참가팀들의 합동 무대도 마련되는데요.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국악방송에선 2016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 제작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국악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정된 공연은 국악방송의 전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실황 영상으로 제작돼서 국악방송 TV의 국악무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 놀이마당 전통 상설 공연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0: 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 국악과 연희,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가족 나들이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국가 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살스러운 탈춤의 매력과 흥겨운 놀이판을 만나볼 수 있고요. 다음 날인 14일 일요일엔 서해 만성가가 펼쳐집니다.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바닷사람들의 삶과 흥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엔 청배연희단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연희 공연을 선보이고요. 21일 일요일엔 가야금 앙상블 현이 준비한 여름 문턱에서 여럿이 빚은 하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여러 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토요일에는요. 사단법인 배정의 춤연구원이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신전통춤 무대를 선보이고요. 마지막 28일 일요일엔 윤영욱과 김기범 그리고 풍류열악이 함께하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피리와 태평소의 깊은 울림으로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야, 탈춤부터 연희, 전통춤, 거기다 퓨전 국악까지 주말마다 펼쳐지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한마당, 서울놀이마당 전통상설공연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놀이마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 하나의 풍류가 되는 특별한 음악극이 찾아옵니다.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2003년 창단에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단 사물놀이 땀띠와 판소리 트래블러가 함께 만드는 음악극인데요. 땀띠가 걸어온 시간과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흥겨운 사물놀이와 판소리 그리고 낭독극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가진 관객을 포함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입니다. 공연 중에 자유로운 입트장이 가능하고요. 모든 회차에 자막과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공연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웃음과 신명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오늘 새벽 2시 반에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장 먼저 화려한 막을 올렸고요. 캐나다에서는 13일 새벽 2시 반에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미국에서는 오전 8시 반에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각각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2026 월드컵 개막식은 이렇게 공동주최를 하는 3국,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이 저마다의 빛깔로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글로벌 음악 축제로 펼쳐지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가수 이재라든지 K-POP 블랙핑크의 리사 등이 전세계 팝스타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피날레 무대에는 BTS도 올라서 세계 무대에 빛을